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한 축사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축사

0: 나섰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쯤 옹진군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 인근 김양식장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남성 작업자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김양식장 선박에서 홍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오늘도 날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낀 구름을 걷어내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지만 그런 일도 우리가 매일 꿋꿋하게 해내야 하는 일상이라고 여기고 씩씩한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고민 구름 가운데 자녀가 휴대폰에 푹 빠져서 고민인 덱도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한 소리 오간 덱 적지 않을 텐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생들의 읽기 평가가 특히 많이 떨어졌답니다.
1: 아, 다른 나라 청소년들도 읽기가 취약해졌군요. 바로 그 배경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해석이고요.
0: 그렇습니다. OECD에서는 매년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성취도를 살피고 있는데 23년도 조사에서는 91개국 청소년이 대상이었대요. 91개국. 그런데 특히 읽기 능력이 나라 상관없이 모두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1: 그 비슷한 얘기는 우리나라 연구조사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죠. 문해력이 떨어진다. 꼭 읽기 능력 때문이 아니라도 휴대폰과 우리 아이들, 우리가 걱정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부와 다음 주 3, 4부에 특집을 마련했으니까요. 우리 당당이님들께서 같이 답을 찾아주시죠. 가족과 이웃, 동료와 친구 사이에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네. 네, 마음과 귀를 갖길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

0: 깊숙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6: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5: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6: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자, 오늘은 빵빠레부터 울리겠습니다. 월간 여성시대 9호로가 나왔으니까요.
5: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표지에서부터 가을이 확 느껴집니다.
7: 네.
5: 알이 꽉 찬 꽃게 마냥 받아서 보시면 아주 맛있는 사연이 가득 담겨 있어요.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으로 가셔서 한 권씩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7: 야, 그럼 꽃게처럼 이렇게 월간 여성시대 쫙 짜면 그냥 알찬 사연들이 그냥
5: 맛있는 네.
7: 자, 어제 벌써 부지런히 받아오신 분들도 많으시죠? 월간 여성시대 9월호 오늘 내풀기 퀴즈도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 매달 받아보실 수 있는 월간 여성시대 9월호. 이번 호에는 특별히 여성 살롱을 맡아주셨던 과학측방 갈다의 이명현쌤이 밤하늘 단상이라는 글을 써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달 탐사선 이것 11호가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우고 달로 가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모여 TV로 봤던 추억이 나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커서 우주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키웠다고 스스로를 이것 키즈라고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5: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갈 때 타고 갔던 탐사선의 이름이죠. 힌트로 초성 드릴게요. 초성으로 보면 이응, 피읍, 리을, 응애 응애 할 때 이응, 폴짝폴짝 할 때 피읍, 랄랄랄라 할 때 리을.
7: 네, 이 세 글자입니다. 정답 주시면 10분 뽑아서 맛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보내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자, 문제 푸시느라 바빠도 월간 여성시대 보느라 바빠도 이거 다 해주셔야 합니다. 으라차차차
7: 으라차차.
5: 이번 한 주도 고생한 나를 칭찬해주면서 온몸 스트레칭 하시고요. 어깨도 으쓱으쓱 팔도 짤랑짤랑 목은 도리도리 발목도 골고루 풀어주시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7: 네. 자, 이어서 여성시대 홈페이지 편지 아니고 쪽지 게시판으로 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김영빈님이 주신 쪽지입니다. 주방 집게가 망가져서 인터넷으로 새로 주문하려고 주방 집게를 검색했어요. 일자로 된 얇고 긴 집게.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방하는 사람들이 젓가락 대용으로 주로 쓰는 집게. 본 적은 있는데 제가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리뷰를 보니까 이걸로 라면을 먹으면 기분 탓인지 더 맛있다. 고기 구울 때도 편하다. 구워서 이걸로 바로 먹기까지 한다. 이렇게 좋은 리뷰가 많길래 이참에 나도 유행하는 집게를 한번 써볼까 하고 주문을 했어요. 어떤 물건이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나름 도전이었죠. 그래서 그 집게를 받자마자 라면을 끓여서 젓가락 대신 집게로 한번 먹어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라면이 다 똑같지 집게로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어딨어 하면서 한 젓가락을 먹었는데 어우 웬걸? 진짜 훨씬 맛있더라니까요. 집게로 먹으니까 마치 내가 유명한 먹방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젓가락보다 면도 더 잘 잡히고 호로록 호로록 하기도 편하고요.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보다 한 2.5배쯤 더 맛있었어요. 이래서 장비빨 장비빨 하는 건가 싶고 내일은 최고 입으로 직행하는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
5: 와, 야, 그러시구나. 아니, 기분 탓일까? 아니면 실제로 진짜 맛있을까?
7: 저도 봤어요. 그 집게 이렇게 딱 손을 잡아 그대로 먹고 세워둬도 뭐 이렇게 집게 끝에가 바닥에 안
5: 바닥에 안 닿으니까 뭐 깨끗하다 이런 얘기. 네, 김영빈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고요. 와, 사진도 있다.
7: 집게 이렇게 라면을 쫙 먹는.
5: 네네.
7: 저희가 검색해서 봤는데.
5: 네.
7: 그래요? 뭐 똑같은 라면 하니까 맛은
5: 또 다들 집게 사서 해보는 거 아니야? 2.5배 맛있다는데. 편지 아니고 쪽지는 어디다 쓰는 거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7: 네.
5: 일반 사연 게시판 아래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일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선물 꾸러미 나가지 않습니까?
7: 네.
5: 선물이 아주 푸짐합니다.
7: 맞습니다.
5: 일반 사연도 보내시고 쪽지도 보내시고 편지로 쓰기에는 좀 짧은 사연이다 싶으면 쪽지 쓰시고
7: 쪽지 활용해 주시고요.
5: 네. 그러시면 됩니다.
7: 네.
5: 자, 오늘의 첫 사연 배달 갈게요. 전남 순천시의 이경혜님. 올 추석은 우리 가족이 제주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작년 추석 땐 제주에 혼자 계신 시어머님께서 육지로 올라오셨다. 제주도 사람들은 섬을 나가면 팔도 어디를 가든 육지라 부른다. 언젠가
7: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봐야 하는디
5: 하셨던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 육지에 오신 김에 어머니 고향이며 내 남편의 고향인 영광을 가보기로 하였다. 갑자기 계획된 여행 일정으로 딸들은 할머니 고향 가기 프로젝트에 분주했다. 추석 연휴라 가격 부담도 있고 보통 4인 가족 기본 세팅이라 5명 숙소 찾기가 만만치 않다며 겨우 찾아낸 숙소가 영광 백수해안 주변 캐라반 펜션이었다. 그것도 4인 기본인데 불편해도 괜찮다며 사정해서 겨우 예약했다고 했다. 추석날 아침은 차례상을 치우고 어머님과 남편이랑 셋이 먼저 출발했다. 두 딸은 각자 스케줄 소화 후 펜션에서 만나기로 했다. 먼저 어머님의 시부모님이자 남편의 조부모님이 모셔진 산소에 도착해 간단히 준비해간 상을 차리고 인사를 올렸다. 그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남편의 큰 집이 있었다. 나는 오래전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번 가봤었다. 아버님 전화를 받은 큰어머님은 흰색 바탕에 나비 문양이 그려진 챙 달린 예쁜 모자를 쓰고 장에 가실 때나 입으실 듯한 고운 옷으로 치장하시고 쪽마루에 걸터앉아 기린 목을 허시고 대문 쪽만 바라보고 계셨다. 아침 일찍 차례를 마친 사촌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나섰고 큰어머님 혼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님은 큰어머님을 보자마자 덥석 부둥켜 안으셨다.
7: 성님 잘 계셨소. 다음은 저 세상에서나 보겠소.
5: 하며 두 분은 눈시울을 붉히셨다. 지켜보던 남편과 나도 눈가에 이슬을 손가락으로 찍어내며 두 분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켠 주인을 닮아서일까 바닥까지 내려앉은 가지를 겨우 지탱하고 있던 감나무가 오랜만에 만난 두 동서를 응원하듯 주렁주렁 주황빛 대봉을 자랑하며 빙긋이 웃고 있었다. 아쉬워하는 큰어머님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어머님이 처음 시집와서 살았던 동네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내내 어머님은 너무 달라진 모습에 가물대는 기억을 더듬느라 분주하셨다. 19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9살 차이 나는 시아버님을 만났다 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두 분은 며칠 후 결혼하고 바로 내 남편을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을 시댁에 놔두고 아버님 혼자 생업 때문에 제주도로 가셨다고 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님은 충청시야에 형제 많은 아버님 덕에 동서들 시집살이까지 모두 견뎌내야 했다고 했다. 가마솥에 조반을 지으려 불을 떼다 아궁이 옆 잿더미에 엎드려 진통을 겪었고 정신 차려보니 지금의 남편이 있었다고 회상하시며 혼자 애를 낳은 서름은 지워지지 않는 타투인 듯 8순을 넘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셨다. 어느새 자동차는 남편을 낳았다는 동네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 탓에 동네 입구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추억 한 바퀴를 시작했다. 여기저기 바둑이들이 우리를 반긴다고 멍멍멍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작고 아담한 동네 끝 제일 꼭대기 작은 집 앞을 서성이던 어머님은 가물대는 기억을 잡아당겨 그 집이 처다들을 낳았던 집이라며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와 남편은 깜짝 놀라 어머님을 말려보았지만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님은 이 동네가 모두 먼 친척집이라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창고로 바뀐 옛날 부엌자리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다. 어머님이 아이를 낳고 남편을 기다리던 작은 골방은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었고 우물은 메워져 수도꼭지가 있었다. 대문도 없는 시골집이지만 카메라 여러 대가 바삐 움직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동차까지 가는 내내 어머님은 이 집은 누구네 집, 이 집은 아무개가 살았고 또 저 집은 누구누구 집, 추억 잡아당기기에 바쁘셨다. 사람이 사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은 동네를 벗어나 이번은 어머님 친정인 입정리라는 곳을 향해 출발했다. 처음 시아버님 손에 이끌려 넘어가는 해를 보며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갔던 멀기만 했던 신장로가 이렇게 가까운 길이었다며 열아홉 새색시처럼 상기된 어머님 표정을 보며 나이가 들어도 친정 가는 길은 설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 외가로 가는 길, 남편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는 폐교된 학교와 깨벗고 수영하다 빠져 죽을 뻔했다던 저수지도 보았다. 어머님 친정 역시 외삼촌은 돌아가시고 외숙모님께서 반겨주셨다. 농사꾼인 외사촌은 조만간 예식을 올릴 거라며 베트남에서 온 새색시를 소개시켜 주어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그동안 쌓였던 담소에 입이 바쁘셨다. 베트남 며느리가 차려준 전과 나물들, 갖가지 음식들을 외갓집에서 먹으니 더더 맛있다며 남편은 너스레를 떨어댔다. 어머님이 좋아한다고 외숙모가 싸주신 된장과 비슷한 집장을 들고 우린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내게
4: 진이 엄마야, 네가 내 소원을 이뤄줬다
5: 하시며 너무 고맙다 하셨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으셨다며 너무 좋아하셨다. 작년 추석은 내게도 남편에게도 오래도록 심장에 남을 것이다. 돌아오는 올 추석은 우리 가족이 제주로 가기로 했다. 부럽다는 지인들에게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제주도로 전부치러 간다며 부러움을 잠재우고 있다. 이번 추석은 또 어떤 추억을 쌓을지 벌써 기대가 된다. 참 어르신 모시고 잘하셨다.
7: 그러네요.
5: 예, 그 태어나신 곳 그리고 시집 와서 그렇게 불때다가 남편을
7: 예.
5: 뭐 말하자면 기절하셔서 보니까 아드님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7: 맞습니다.
5: 기경애님의 남편이 네. 옛날에 다 이렇게 나셨대요.
7: 참 상상도 못할 일이죠.
5: 아니 밤에다가 애기 받고 그냥 그렇게 와. 하고.
7: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도 나의 친정, 나의 고향이 주는 그 따뜻함과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5: 아니 그리고 꼭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꼽으시잖아요.
7: 네. 근데 어쨌든 며느리 앞세워서 이렇게
5: 잘하셨다.
7: 다녀오셨어요.
5: 며느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하셨어요.
7: 큰일 하셨네요. 우리
5: 네,
7: 며느님.
5: 큰일 하셨어 정말.
7: 맞습니다. 예. 올 추석에는 정말 제주로 예. 추석을 새러 가시겠네요. 명절 네. 보내시러.
5: 네.
7: 뭐 전부 치러 가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5: 아, 그래도 좋죠.
7: 제주라니까 부럽네요.
5: 네, 네 좋죠.
7: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당당이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7년 전 양쪽 뇌출혈로 쓰러져 통나무 같았던 내 몸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운동 물리치료쌤 결혼식에 휠체어를 안 타고 갔다 왔다.
5: 와!
7: 아프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큰 행사라서 아침 일찍부터 목욕하고 대충 화장하고 단골 미용실에 갔다. 원장님은 나를 보더니 결혼식 간다고? 하더니 엉망진창인 내 얼굴을 변신시켜주셨다. 그렇게 도착한 결혼식장.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하 4층에 주차하고 8층으로 갔다. 요즘 결혼하는 커플이 많다는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예식장 밖은 하객들로 가득했고 남편과 나는 그 틈에서 예식장 안내원 도움을 받아 식장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주례가 없고 양가 부모님이 동시에 입장하고 신부 직장 동료들이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재밌고 신나는 결혼식을 보고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결혼할 때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신랑 신부 뜻에 맞춰 개성 있는 결혼식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운동쌤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7년 동안 통나무 같던 내 몸도 강직이 풀리면서 언 동태가 녹아 흐물흐물해진 것처럼 바뀐 내 왼팔도 칼발이라서 보조기 차고 걸어야 했던 지난 날들도 오롯이 다 돌봐주면서 치료를 해주셨다. 그래서 결혼식은 꼭 가고 싶었다. 그런데 휠체어 타고 가고 싶진 않아서 1년 전에 선생님께 약속을 했다. 쌤 결혼식에 꼭 갈게요. 남편 손잡고 걸어서.
8: 캬, 진짜.
7: 그 약속을 지킨 오늘 하늘을 날 것처럼 너무 뿌듯해서 훨훨 날 것만 같았다. 7년이라는 세월이 절대 쉽지 않았다. 양쪽 뇌출혈은 두 다리를 망가지게 했고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가 운동쌤과 같이 오른쪽 다리, 왼팔, 왼쪽 다리를 고쳐서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칼발을 잡기 위해 매일 30분간 경사보드에 올랐고 매일 7, 8시간 운동을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런 나에게 쌤의 결혼식은 재활의 원동력이 되어주었고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었다. 쌤은 이제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라고 숙제를 내주셨다. 세종에서 집들이 할 때 남편 손 안 잡고 오는 것. 할 수 있을까? 막연했고 재활할 때도 매우 힘들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니까 덜 힘들었다. 흩어져 있던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모인 생각과 행동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누구의 손도 잡지 않고 내 힘으로만 집들이에 갈 날을 상상하면서 더 멋지게 성장해 있을 나를 그려본다.
5: 야, 와. 인간 승리시다, 진짜.
7: 그러시네요, 진짜.
5: 네, 물리치료 선생님 덕분도 있고요.
7: 예.
5: 참 이분이 아주 보통 근기가 있는 분이 아니시네, 아주. 뭐랄까,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네. 파이팅이 있으신 거야.
7: 맞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 결혼식에는 꼭 내 두 발로 걸어서 가리라.
5: 그러니까.
7: 네.
5: 야.
7: 야, 그 약속을 지키셨다.
5: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진짜.
7: 이제 또 다른 미션에 도전하셔야죠.
5: 그렇죠.
7: 집들이 때는 남.

0: 걸으면서 안 잡고 스스로 걸어서 한번 가보시기. 이게 다 재활 아니겠습니까? 정말
1: 해내실 거예요 진짜. 네. 재활처럼 길고도 먼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해내셨어요.
0: 네, 또 네. 지금 결혼하신 우리 네. 물리치료 쌤의 도움 덕분에 네. 이렇게 걸으셨으니까 이젠 도움 없이 스스로 걷는 그날까지.
1: 예. 파이팅!
0: 파이팅입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음력을 보니 오늘이 음력으로 8월 초하루. 음력 8월은 우리 조상님들이 특히 좋아하신 달입니다. 한가위 명절도 이달에 들었죠? 춥거나 덥지도 않고 과일과 곡식이 풍성하고 일가 친척 모이고 얼마나 좋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속담까지 생겼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아드님 정학유 선생이 지었다는 농가 원령가 중에 8월령을 보아도 조상님들의 감상이 드러납니다. 8월이라 중추가 되니 백로 추분이 있는 절기로다. 북두 칠성에 국자 모양의 자루가 돌아 서쪽을 가리키니 서늘한 아침 저녁 기운에 가을의 기분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리는구나.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의 결실을 재촉하는데 들을 구경하며 돌아보니 힘들여 일한 공이 나타나는구나. 온갖 곡식에 이삭이 나오고 눈같이 흰 목화송이 산호같이 아름다운 고추 열매 지붕에 널었으니 가을 볕이 맑고 밝다. 뒷동산의 밤과 대추에 아이들은 신이 난다. 북옥회와 저쪽이를 사다가 추석 명절을 쇠어보세. 햅쌀로 만든 술과 송편, 박나물과 토랑국을 조상께 드리고 이웃집이 서로 나누어 먹세. 이렇게 풍요로운 음력 8월. 좋은 계절이지만 신경 쓸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 벌초며 소풍이며 이 나들이 같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 찐득이와 설치류가 옮기는 감염병,

0: 유의하시랍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찐득이가 옮기는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으니 모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마스크 쓴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인플루엔자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유행한다는 점, 코로나19도 소폭 증가세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음력 8월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1: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함께 하셨습니다. 진짜 다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1: 다다음 주가요?
0: 한가위.
2: 아 그런가요?
0: 예. 심지어 딱 추석 당일이 심지어 딱 다다음 주예요. 오늘 아, 금요일이니까.
1: 네 그러네. 예. 딱 2주 남았네.
0: 딱 2주 남았습니다. 예. 추석이요.
1: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추석 때 그렇게 다 오르니까 좀 살림을 바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마른 재료들을 이제 지금 사 오실 거예요.
0: 오, 네. 미리부터 이렇게 장을 네, 그렇죠. 보시겠군요.
1: 네네. 네, 네.
0: 야 그래 이제부터 좀 차도 많이 막히고 네. 이동도 좀 많고 하시겠네요.
1: 네. 네.
0: 그래도 설레요.
1: 그럼요. 명절이라는 네,
0: 명절을
1: 게 그렇죠.
0: 설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진짜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부디 저 준비 잘하시고 네. 친척분들 또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손편지로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동래구에서 박애숙님께서 남편에게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 박애숙이라고 합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제가 살아온 날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1살에 부산으로 시집와 신랑과 같이 중식당을 운영하다가 환갑이 다 돼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젊었을 때부터 술을 너무 마시는 술고래였습니다. 밤 9시에 영업이 끝나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문이나 우유하고 같이 들어오더군요.
1: 와.
0: 젊을 때는 술 마시러 나가는 거 못하게 현관에서 제가 지키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던 제가 앉아서 졸면 그때 몰래 나가기도 했어요.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됐죠. 한 번은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앉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술값이 없으니 저보고 데리러 와달라 했으니 제가 기가 찰 노릇이었죠. 새벽에 들어와 배고프다고 라면 먹고 잔다 해서 끓여주면 코박고 잠들어 있고 버리기가 아까워 라면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밤에 달라 하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줬어요. 그러면 술김에 또 먹고 새벽마다 택시비 들고 기다리느라 저까지 잠을 못 자니 아유, 질 노릇이었습니다.
1: 정말
0: 술 친구도 많고 노래도 그런대로 잘해서 밖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인지 매일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또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1: 비즈니스
0: 핑계 아닌 핑계.
1: 그놈의 비즈니스. 아유 진짜
0: 정말 핑계 아닌 핑계를 댔지요. 그렇게 매일 술을 먹으니 몸에서 안 좋은 신호가 왔어요. 술 먹은 후 1차는 기억을 하는데 2차, 3차부터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고혈압,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약 먹으면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소주, 맥주, 막걸리 중에 그나마 어떤 게 몸에 더 좋은지 물으니 선생님이 기가 막힌 표정이었어요. 급기야 당뇨에 의한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됐습니다.
1: 아이고.
0: 그때서야 겁이 났는지 술, 담배 다 끊고 노력은 하였지만 이미 몸은 망가진 후였어요. 투석하고 온 날은 많이 힘들어하고 가면 갈수록 더 피곤해하고 얼굴이 푸석하고 까맣게 변해서 손발 저림이 시작되고 눈과 귀가 합병증으로 다 안 좋게 되었습니다. 스텐트 시술도 했고요. 투석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늘 찌를 때 아프기도 하고 4시간 동안 꼼짝을 못하니 몸도 힘들고 그래서 하던 식당을 접고 둘 다 백수가 됐네요. 아, 저는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일은 조금 했어요. 근데 신랑은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축 처진 등이 아프게 다가와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투석 4년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들들 몰래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혈액형은 다르지만 가능하다 해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회복돼 가고 있어 마음이 많이 놓이고 행복합니다. 젊을 때 하던 짓 생각하면 밉고 내다 버려도 시원치 않겠지만 살아온 세월만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도 가끔 합니다. 우리 집엔 꽃이 필요 없다며 제가 자기의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스레를 떨고요.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하며 눈시울을 붉히네요. 신랑과 언제까지 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소소한 행복을 감사해야 하며 하늘의 구름, 나무, 꽃, 바람 모든 예쁜 것들을 눈에 담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몸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조금만 드시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글 쓰는 거는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네요.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글짓기 상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참 마지막 글마저. 신랑 사랑해.
1: 아 진짜.
0: 아 우리 박예순이.
1: 아 진짜. 아니 야. 사랑의 자가 성함의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 박예숙. 그렇죠.
0: 네.
1: 그죠? 예숙 씨.
0: 야.
1: 야 진짜 혈액형이 다른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0: 왜냐면 이 아들들 몰래 검사 받았단 얘기에 만약 이 아들들이 알았으면 엄마. 젊을 때 아빠가 했던 걸 생각해봐요, 엄마. 그분 아... 그분한테 간이 신장 이식을
1: 신장 이식.
0: 참 진짜 얼마나 속을 썩이셨을 텐데 그래.
1: 뒤치다꺼리 그렇게 다 하고
0: 와.
1: 생업까지 접고.
0: 네.
1: 그러고 안쓰러워서 또 신장까지 하나 내주고. 아 진짜 이 아내의 사랑은 이건 정말.
0: 이건 진짜 찐 사랑이시다. 와. 물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남편분과 함께 예 예쁜 자연 꽃 예 이런 거 즐기시면서 예, 사랑을 나누고 계시지만 아우 참
1: 이분은 진짜 열려
0: 네
1: 열려 상 받으셔야 돼. 남편분은 진짜 이 말 서비스도 그렇지만 뭐 우리 집엔 꽃이 필요 없다 그러시지만 이 진짜 진짜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서 아내한테 끔찍히 잘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세월 동안
0: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가 예. 통계를 보면요
0: 네.
1: 아내들은 뭔가 이식을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오히려 자식들이 그렇게 참 나서긴 해도 왜냐하면 엄마들은 애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망설임의 시간이 있대요.
0: 그렇죠.
1: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애들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0: 야 결국 그것조차 남아있는 식구를 보살피기 위한 본능인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참.
1: 대단한 엄마들이죠 이 땅은. 어쨌든 무슨 K-POP, K-컬처 다 어머니들 덕분이에요.
0: 네.
1: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으니까 말이죠. 진짜 남편분 잘하셔야겠어요. 노래도 함께 듣겠습니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이경혜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고요. 당당이님께는 건강 튼튼 꾸러미가 가고요. 또 박애숙님 정말 사랑하시는 이분 네. 러브하우스 꾸러미 보내드립니다.
1: 딱 어울리네요.
0: 종합 선물 세트 가게 네. 되겠어요.
1: 예, 네, 딱 어울리시네요, 진짜.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2: 모든 인쇄 가능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봐야죠.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할 때 타고 간 우주선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3: 정답은 아폴로.
2: 네.
3: 아폴로 11호.
2: 예, 아폴로가 네. 해서 정답이었습니다.
3: 네.
2: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3: 3, 4부엔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특집 폰 프리 스쿨 이어집니다. 뉴스 다 들으시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러 논란거리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장관이 되면 국민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잘 안착돼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여러 논란거리로 심려를 끼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경기 연속 결장했던 메이저리그 애틀란타의 김하성이 2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시즌 두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김하성은 템파베이와의 홈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시즌 타율을 1할 2푼 6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선에 불이 나 25명이 숨졌다고 중국 관영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엔 모두 42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 25명 외에 12명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5명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선박이 외국 국적 화물선이라고만 밝혔지만 AP통신 는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서 이 선박이 라이베리아 선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면서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 알리 아즈마에이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0: 26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최대 1.5,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MBC 10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배신한다는 이야기,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인데요. 최근 로봇 시대를 맞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려 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로봇에게 작업 기술을 알려주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현재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모습을 촬영해서 로봇 기업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작을 학습한 로봇이 훗날 산업 현장에 보급돼서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며 후회하는 프랑켄슈타인.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9: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7: 아끼다 똥대기 전에 오늘은 말하려고요.
9: 오, 어떤 말이길래요? 오늘 사서함 일중이가 모십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잘 키워낸 자칭 애국자 3남매 엄마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젓갈에 다시마선 먹고 싶다고 해 먼 곳까지 가서 젓갈을 공수해와 한상 차려주니 아, 이 맛이지 하며 엄지척 해줍니다. 남편이 말했다면 딸 음식 건강이 해롭다고 안 갔을 거예요. 옆에 딸아이가 그러네요. 같은 상황에도 제가 억양이 다르다나요? 이 시간을 통해 남편에게 전합니다.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대학원 갈까 묻는 당신에게 공부는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 하는 거라고 했던 내가 정년 이후 삶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며 바람직하다고 말해 둘이서 한바탕 웃었었지. 남편, 내가 당신을 너무 아껴서 사랑한다는 말도 아꼈던 것 같아. 승진 축하하고 당신 믿고 까부는 나를 늘 봐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9: 아이고, 전유정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 듣고 왔습니다.
7: 네. 예.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은 아끼면 안 돼요, 진짜.
9: 맞아요.
7: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말해야 알죠.
9: 네.
7: 일종 씨는 어떻게 아내에게 예. 평소에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하세요?
9: 너무 소중해서 조금만 더 아낄까요?
7: 어머머, 말도 안 돼요.
9: 아, 근데 우리 전유정님도 참 재밌으시다.
7: 예. 그렇죠?
9: 남편이 먹자고 했으면 절대 안 먹었을 거.
7: 그렇지, 걸.
9: 우리 그렇지. 아이가 먹자고 하니까 어 그래 맛있겠다.
7: 먼 데까지 가서 젓갈 공수에다 주고.
9: 네.
7: 아들과 남편이 그렇게 다르군요. 아들은 남의 아들이고, 아들은 내 아들이죠. 내 자식이죠. 그렇지. 남편은 남의. 예. 자식이고 아들은 내 자식이죠.
9: 내 자식이니까.
7: 그런 차이겠죠.
9: 맞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7: 네. 청송사과 5kg 보내드릴게요.
9: 네. 자, 그냥 쓸 걸, 먹을 걸, 할 걸 뒤늦게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아, 좀 아낄 걸 싶은 순간도 있죠. 예, 아껴서 후회됐던 것도 좋고요. 이건 아끼길 참 잘했다 싶었던 순간도 좋습니다. 02789의 1004, 02789의 1004번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참.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폰 프리 스쿨 특집 함께 할 테니까 스마트폰 중독 의존이 고민이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3.5일째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요즘 아이들 키우시면서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아이고 휴대폰 좀 그만 봐.
2: 뺐으면 싸우고 그냥 두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 불안하고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한 요즘 무작정 통제하자니 반발이 심하고 자율적으로 맡기자니 안심이 안 되는 댁도 많으시죠?
1: 아,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냥 놔둬도 되는 습관이고 어디부터가 도움이 필요한 중독 의존의 문제일까요?
2: 오늘은 당당이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계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쓰신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의 심다영 선생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예.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한다 하고 예고했을 때 당당이님들 반응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아이들만큼이나 저도 나부터가 스마트폰을 못 놓고 살아요. 버스나 지하철만 타봐도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였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아침에 벌써 스마트폰 좀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4: 예. 일어나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시작했고요. 오기 전까지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2: 네. 홍현주 교수님께서도 네, 스마트폰.
1: 아니, 요즘은 어떻게 네. 학교 수업 중에도 스마트폰을 쓰게 하나요? 심다영 선생님 어떠세요?
5: 예전에는 좀 스마트폰을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1: 아하.
5: 네.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활용을 하려면 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성능도 다르다 보니까
1: 네.
5: 네. 또 좀 불편한 감도 있고요. 그리고 네. 스마트폰이니까 어쨌든 방해가 조금 되거든요.
2: 네. 딴 길로 셀 수 있어요.
1: 네. 그렇죠.
2: 예. 네. 교육으로만 보다가도.
5: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좀 태블릿도 지원하고
2: 맞아요.
5: 네, 노트북도 지원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 정말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둘도 그렇고 이게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쉽게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거든요. 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진짜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까. 폰을 잠시 내려놓고

0: 생활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폰프리 스쿨 특집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선 당당이님들이 보내신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울산에서 주셨습니다. 이댁은 셋째, 즉 막내 아드님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운동선수로 뛰고 있대요. 학교 수업에다 훈련까지 참 체력적으로 피곤할 텐데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한대요. 야, 뭘 그렇게 보나 하고 봤더니 세상 쓸데없는 쇼츠, 먹방 그런 걸 그렇게 본대요. TV를 볼 때에도 채널을 수시로 돌리고 산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공부할 때는 오죽할까? 운동엔 집중을 잘할까? 이게 고민이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유. 대화도 쉽지 않다. 이런 사연입니다.
0: 아, 각 가정마다 비슷할 거예요. 저희 둘째가 중3인데 집에서 있는 건 보면 침대에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계속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본인은 그게 쉬는 거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할 건 하고 자, 이제 좀 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랑 우리가 쉬는 게 완전 달라진 거야.
1: 네. 그렇죠.
0: 예, 네. 그냥 누워서 그거 보고 있는 게 쉬는 거래요. 자, 이 부모 입장에선 아이가 이렇게 짧은 영상 위주의 쇼츠, 뭐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면 도파민 중독, 집중력 저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교수님 어떤가요? 네. 네. 이게 정말 뭐 주의력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쇼츠 뭐 그리고 이제 그 게임 뭐 네. 이런 것처럼 되게 짧고 강력한 자극을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것들 예를 네. 들어서 책 보는 것들 아. 뭐 수업하는 것들 이런 네. 게 이제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자극이 없잖아요. 그죠?
0: 맞아요. 네.
2: 그런 덕분인지 우리 청소년들이 그 가만히 앉아서 뭘 못하는 것도 같아요.
0: 네.
2: 근데 이제 청소년의 뇌 또 특성이 또 강력한 자극에 엄청 끌리거든요.
0: 청소년 뿐인가요? 뭐 성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2: 아, 근데 특히.
1: 그렇죠.
0: 아, 특히 더 그래요?
2: 특히 이제 뭐 한 중학교 정도 들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뭐 그 사춘기라고 하면 몸도 커지고
0: 네.
2: 좀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뭔가 이렇게 뭐 냄새도 나고 막 예, 뭐
0: 2차 성징, 2차 성징.
2: 네, 그럼요.
0: 네,
2: 생리학적으로도 변하고 키도 커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되게 새로운 것들, 예. 강력한 것들, 센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끌리게 되는데
0: 예.
2: 반면에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전두엽이 있는데 이건 또 약해요.
0: 아하.
2: 예, 그러니까
0: 그래서 충동적이구나 진짜.
2: 그렇죠. 강한 자극에는 어른들보다 더 쉽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거고
0: 예.
2: 반면에 이걸 멈추거나 이런 건 또 못하고
0: 스스로 자제하고
2: 그렇죠.
0: 이런 것도 조금 약하고
2: 예. 또 지루하는 것도 또 못하는 거
1: 아,
2: 예.
1: 아,
2: 그래서 이제 이 강력한 자극뿐만이 아니라 이 발달학적인 이런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2: 예.
0: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스마트폰 얻고 이럴 때는 그냥 나가서 뛰어놀거나 뭐 친구랑
1: 그렇죠.
0: 놀거나
1: 그렇죠. 예. 그렇죠.
0: 요새는 뭐 그냥 조금 영상도 좀 지루하면 바로 넘겨버리면 새로운 거 바로 또 올라오고 바로 또 올라오고 계속 이어지니까
1: 자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그 수업 시간이나 뭐 또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계속 보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요즘 학생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심다영 선생님.
3: 일단은 네. 뭐 이제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교실의 모습을 보면
1: 네.
3: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오자마자 앉아서 일단 폰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어폰 꽂고 음악도 많이 감상을 하고
1: 네.
3: 그리고 옆반 친구들하고 SNS로 DM도 보내고 그 옆에 친구가 있는데 게임도 그걸로 하고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0: 네.
3: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복도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3: 네.
0: 아, 근데 학교에서 요새 이제 수업 중이나 이렇게 등교하면 딱 이렇게 수거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3: 네. 그건 이제 올해부터 이게
1: 개정이
3: 되면서
1: 네.
3: 네,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등교해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1: 양껏
3: 네, 네.
0: 아,
3: 마음껏
0: 그렇지.
1: 빠르게
0: 네.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빠르게 이제 막 탁 하고
3: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수거는 하는 거죠?
3: 네, 근데 그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0: 달라요?
3: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자,
0: 진짜?
1: 여기 이 널찍한 상자 안에 자 여러분들 휴대폰 다 넣으세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합니까?
3: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규정이 이제 학교마다 달랐기 때문에
0: 네.
3: 이 부분들을 학교마다 뭐 수거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0: 진짜?
3: 때 학부모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0: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고요. 이제 수업을 위해서는 수고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바뀐 상태죠.
1: 그래 이걸 법으로 정해야지. 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다 보고 학교 가면 다 수고하는 줄 알았네. 네. 그게 아니었군요.
0: 네네. 네. 조금씩 다릅니다.
1: 웬일이야.
2: 하여튼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1: 맞습니다. 네. 아니 교회 체험학습은 또 이것도 못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0: 수업 때는 아이들의 이제 폰을 이제 학교 차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교회 체험을 나가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연락도
1: 거둘 수가 없구나 오히려.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서도 보고 전시회 가서도 보고 음악회 가서도 보고 이런 상황들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1: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제재할 수 있지만 교회 체험학습 나갔는데도 스마트폰을 거둘 수는 없겠군요.
0: 네네.
1: 또 안전상의 이유가 있으니 참 여러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정말.
2: 그러네요. 그러네요.
1: 근데 이제 우리 홍 교수님께 또 여쭙자면 학생들이 폰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를 또 판단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건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잡고 있으면 문제다. 뭐 이런 식의 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3: 그 사실 어느 정도이면 문제이다 이런 이제 시간 기준은 사실 없어요.
2: 네. 네. 네.
3: 다만 이제 스마트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수면 문제라든지 뭐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정신과 문제가 많다. 이런 연구 결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그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해서 우울해진 건지. 네. 또는 이제 우울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건지
1: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3: 그렇죠. 그게 인과관계는 좀 관련은 있지만 이게 네. 이제 인과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이제 스마트폰 시간은 자체는 우리 현대 생활에 너무 필수품이니까 네. 아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뭐 하루 종일 시간을 생각하면 꽤 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1: 가끔씩 뜨거든요. 무슨 리포트 해가지고 그쵸. 사용 예. 리포트. 저는 보니까 이거 창피한 일인가? 한 4시간 반 정도 뜨더라고요.
2: 아 그래요? 그런 네. 시간이 떠요?
1: 네네네. 있더라고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여러 이제 그 요인들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는 이 기능이 뭔지 이 아이 생활에서 요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용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더 풀어간다면 어떻게? 네.
3: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없냐를 따질 때는 뭐 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기능을 하느냐. 그럼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서 기능이라고 하면 가정생활이라든지 학교생활이라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2: 네네네.
3: 그래서 뭐 집에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잠을 못 안 자고 그죠?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예, 친구 관계가 이제 거의 뭐 스마트폰에만 몰두되어 있으면서 일상 그 현재 현실적인 친구 관계가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1: 네.
3: 예, 그래서 일상생활이 얼마나 무너지느냐. 일상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기능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런 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중단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랑 갈등이 나오면서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요.
1: 네.
3: 네. 그래서 그 사용하느라고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빠지고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이러면 이제 통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일상적인 뭐 대화나 타협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2: 네네.
3: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의 그런 경우를 좀 보면요. 앞서 이게 쇼츠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 몰두하고 있긴 하는데 네. 이제 학교나 뭐 훈련이나 뭐 이런 거 빠지는 거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
3: 그렇죠.
1: 네.
3: 그리고 부모랑 그렇죠. 대화가 이제 뭐 또 예, 하면서 부모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이제 폭력적인 뭐 이런 요까진 또 아닌 거는 같아요.
1: 네.
3: 예, 그런 그런데 이제 아까 발달적으로 중학생이라면 막 사춘기가 들어들고 이제 조금 부모님과도 뭔가 이렇게 좀 자기주장하기 시작하고 뭐 그리고 강한 자극에 또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좀 조절 안 되는 것처럼

0: 네. 물도 안 되는 것처럼 좀 보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아요. 네. 네.
1: 예. 그러니까 이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0: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겠네요.
0: 그럽니다.
1: 네네. 스마트폰을 하느라 늘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학교도 못 가고
0: 그렇죠.
1: 뭐 네. 다른 것도 못 하고 뭐 이러면 진짜 약간 좀 심각한 이제
2: 그렇죠.
0: 맞습니다. 네,
2: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1: 그렇군요.
2: 쉽지 않나요? 네.
1: 지금 그래도 앞서서 주신 뭐 이렇게 운동선수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울산의 당다니님께서 네, 우리 학생의 이제 그 고민을 네. 털어놔 주셨는데 이분이 그럼 자녀랑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한 위험은
0: 그렇죠.
2: 아닌 것
0: 같은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때 부모님이 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다뤄가면 이제 강 반발이 많이 생길 수가
2: 반발이
0: 있어요.
2: 반발이 생기겠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이 입장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약속들.
1: 네.
0: 간단한 약속.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는 좀 꺼보자.
2: 아, 네. 네. 네.
1: 식사 중에는 좀
0: 그렇죠.
1: 하지 말자.
0: 그렇죠. 네. 아. 잘 때는 좀 꺼보자. 뭐 이렇게 숙제할 때는 알람을 한번 꺼보자.
2: 네.
0: 뭐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한번 제안해 보시고. 아이들이 이제 좀 문제라고 약속. 느끼면 뭐 요 정도는 그래 뭐 좀 봐주겠다 뭐 이 정도.
2: 네, 네.
0: 예, 예. 요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아이들도 밥 먹으면서도 앞에 이러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우리 잠깐 좀 밥 먹으면서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래. 아, 나 정말 그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이렇게라도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공부하다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도 이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은.
0: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0: 네, 아이들 입장을 하루 생활을 한 쭉 보면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바쁘거든요.
1: 아, 물론 바쁜 거 알아요.
0: 굉장히 바쁘고 자기 생활에서 아,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좀 느끼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만일에 일상생활이 또 괜찮다고 하면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거랑 아이들이 좀 그러면 이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랑 조금씩 타협을 해보시는 것들. 그래서 네. 그 아주 작은 자식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옛날 같았으면 진짜 밥상 머리에서 말이야.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 이렇게 식당 가면 이렇게 태블릿으로 항상 그걸 보여주잖아요.
2: 그런 애들이 집중해갖고 진짜 아무 네. 소리 안 하고 어쩌면 그렇게 애기들이 또 뭘 잘 눌러요. 이러고 보고 있어요.
1: 그때서부터 좀 약간 좀 그게 그렇게
0: 그러니까
1: 된 거 아닌가
0: 사실은
1: 싶어요.
0: 부모님이 먼저 시작을 이렇게 좀
1: 그죠?
0: 길을 터준 부분도
2: 그렇죠?
0: 좀 있습니다.
2: 맞아요. 예. 맞아요.
1: 뭐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키웠나 싶기도 하고
2: 아니 근데 요새 아이들은 네. 무슨 연애도 이렇게 SNS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아.
2: 어때요? 학교에서 그런 걸 보십니까?
1: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연애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던데
3: 예, 예. 네. 이제 많은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2: 네.
3: 뭐 여자친구가 있다. 뭐 남자친구가 있다 해서 오 그래? 그럼 어디 학교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자기 만난 적도 없기는 한데 이렇게
2: 어머나.
3: 하면서 얘기를 하는
2: 아,
3: 거예요.
2: 그래요?
1: 만난 적도 없는데.
3: 네. 그래서 이제 DM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2: 세상에.
3: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좋더라. 그래서
2: 세상에.
3: 사이버 연애도 하는 경우도 심한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까지도 가는 아이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2: 와, 네. 참.
1: 그래도 선생님께 그런 얘기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웃게.
3: 그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뭐 요즘에는 뭐 SNS로 이렇게 DM도 보내고 하는데
1: 근데 얼굴도 모르지만
3: 네.
1: 제 애인이에요.
3: 네, 네.
2: 그렇군요.
0: 친구라는 게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 네,
1: 아, 그러네요.
0: 네, 네. 저희도 외래 친구 아이들한테 친구 얘기 물어보면 뭐 항상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온라인 친구죠.
1: 아하.
2: 네. 이렇게 달라졌어 세상이.
1: 그러게.
2: 그러니까
1: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뭐 폰을 몇 시간 뭐 붙잡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2: 그렇지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1: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몰래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0: 그렇죠.
1: 이 얘기를 저희가 광고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4: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3: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4: 조심해. 걱정 마요.
3: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4: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3: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4: 천천히 오라니까.
5: 괜찮아요.
4: 괜찮긴 뭐가 괜찮아.
3: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6: 예, 119죠?
4: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7: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컬러십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폰 프리 특집. 자녀의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는 또 있죠. 애들이 폰에 너무 과하게 빠져들어서 일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신호가 보일 때 이걸 강하게 통제를 해야 하나?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두 번째 사연이 바로 그런 당당이님의 고민입니다.
1: 네, 두 아이의 아빠가 사연을 주셨어요. 이분은 두 아이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초등학교 때부터 엄격하게 제한해서 쓰게 하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 수업 때 폰을 써야 하는데 아빠가 바로바로 승인을 안 해줘서 나 수업 제대로 못했다.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그때부터 새벽까지 휴대폰 보고 아침에 늦잠 자고 학교 가서도 오전 내내 활기가 없어졌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다시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아빠 간섭이 너무 심하다. 애들 다 이렇게 쓰고 있다. 다시 통제하기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통제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을 더 갈증나게 했을까? 그래서 몰입을 더 부른 건 아닐까? 내가 아이들의 자율성을 뺏은 꼴인가?
0: 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제한하면 아이가 반발심에 더 집착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2: 예. 예. 갈증을 느낄 정도로 좀 심하게 제한을 받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0: 더 강하게.
2: 예.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문제는 사실 그 전에 뭔가 조절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잖아요.
1: 그렇죠.
2: 그 아버지 통제 밑에서 이렇게 해다가 조절을 배우지 못했는데 이게 멈추기 힘든 너무 강한 자극 속에 놓이게 된 이런 상황인 거죠.
1: 네.
2: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뇌 발달에서 이 통제를 이렇게 담당하는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사실 이때 미성숙해요. 네, 한 20대 중반까지 발달한다고 그러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생들 뭐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도 완벽하게 조절 못하는 게 정상이다. 네, 그냥 조절 못하고 그냥 뭐 지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도기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0: 네.
2: 이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대신해준다. 대신 조절해준다. 네가 안 되니 내가 대신하겠다. 이제 아닙니다.
1: 아니죠.
0: 그거 아니에요?
2: 네, 이제는 이제 판이.
1: 밖으로 애들이 벌써.
2: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이제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사실은요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정해주고 뭐 이런 비중이 크다면 중학교부터는 조금씩 이제 규칙을 서로 만들고 뭐 같이 가는 과정이고 고등학생이면 사실 스스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2: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스마트폰 몇 시간이고 너 여기서는 요거 봐야 돼. 이런 사실은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죠.
1: 네.
2: 부모님이 제시를 해줘 큰 틀을 제시를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때 아이가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는 뭐 사실은 부모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2: 예.
1: 네.
0: 그럼 어떻게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2: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 달려 있는 거고요. 그죠?
0: 예.
2: 그 요청할 때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제 이 과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뭐 이런 거죠.
1: 네. 예.
2: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통제를 어떻게 해보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그건 사실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아이들의 조절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것이냐. 여기다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요. 우선 아이가 그리 큰 문제가 사실 없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얻어진 자유를 그냥 만끽하는 단계라면 조금 한번 좀 여유롭게 한번 좀 조금은 좋아하시면 되지 마시고 봐주십사.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 기간이 좀 길고 아까 말씀드린 일상생활 문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0: 예를 들자면요?
2: 아이들이 이제 지금 학교에서 뭐 학교 지각을 한다든지 그죠? 뭐 숙제를 안 한다든지 그래서 야단을 맞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때 이제 염려하는 거는 내가 이것 때문에 또다시 스마트폰의 통제권을 부모님한테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사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권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영역을 아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이제 그걸 느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있는 거예요.
1: 아 네. 그래요?
2: 네.
1: 자, 이 집에서 폰을 강하게 관리 당하거나 통제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심 선생님.
3: 네. 통제에 응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고요. 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에 응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너무 강하면 아이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를 시작하더라고요.
1: 그렇지. 다른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3: 예를 들면 이제 친구의 공폰을 빌린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집에서 이제 몰래 한다든지.
1: 네, 네.
3: 그래서 사용한 거를 부모님한테 이제 비밀로 숨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조금씩 늘기 시작하거든요.
1: 아, 그래.
3: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라보는 선생님조차도 이 너무 네. 강하게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친구들이 오히려 다른 탈출구를, 다른 방법을 네. 거짓말로 찾게 되니.
3: 네, 네.
0: 앞서 우리 홍 교수님 말씀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이거를 알아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최선인데.
3: 네.
1: 예. 스스로 조절하는 경험이 정말 아이들한테 자주자주 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학교에서도 이걸 자율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뭐 네. 법적으로 뭐 그렇게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규정이 됐다 했지만 그것도 학교 자율에 맡기니까
3: 네.
1: 고민이 좀 되시죠?
3: 일단은 네 고민이 너무 많고요.
1: 네.
3: 그래서 일단 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학교마다 스마트폰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다 달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지도를 하려고 해도 저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제 사생활 침해 때문에 네. 지도를 하기 어렵고 또는 우리 아이는 지도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또 지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달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많이 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아이들 자체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법에서도 이렇게 제정을 하다 보니 조금씩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3주체 협의회라고 해가지고
1: 네.
3: 학기 말에 이제 협의를 하는데
1: 네.
3: 거기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급의 회장 부회장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반장 부반장
0: 임원들 네네. 학급 임원들
3: 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먼저 제기를 해줬어요.
0: 예.
3: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업 시간에 잘 썼으면 좋겠다.
0: 네.
3: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자. 이런 제기를 했고.
0: 네.
3: 네. 네. 그리고 동시에 네. 대신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포츠 관련 동아리를 늘려달라. 이런 제안을 좀 했죠.
1: 아, 그것도 예. 신통하다. 네. 그죠?
3: 저 굉장히 긍정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3: 네. 네. 저 이런 고민을 저희가 막 하고 있을 때 여름방학 때 사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제 폼프리스쿨이라는 정책을 할 테니 실행할 학교는 신청을 해봐라.
1: 예. 네.
3: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죠. 너무
0: 양형중학교.
3: 네. 네.
0: 이런 때 이름 한 번씩 또 짚어줘야지. 성남시의 양형중학교.
3: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 자치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계획을 짰어요.
1: 네.
3: 어떤 활동을 넣을까. 그래서 독서는 뭘 하고, 이제 예술은 뭘 하고, 스포츠는 뭘 하자.
0: 좋다.
1: 네.
3: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제출을
1: 네.
3: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1: 네.
3: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 학생들의 이제 요구사항. 제안 사안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저번 주 이제 선포식도 하고,
0: 네.
3: 네, 서약서도 쓰고
0: 학생들과
3: 네.
0: 함께,
3: 네, 네, 그래서 전교생이 다 같이 이제 선포식을 하기도 했고,
1: 와, 참.
3: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폼프리 스쿨 자체에서 이제 폼프리 100일의 기적이라는
0: 네.
3: 사업을 또 추진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1: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안내를 또 했어요. 그래서 폼프리를 100일 동안에,
0: 네.
3: 하면서 열심히 이제 자기 성장을 한 학생들은
0: 예.
3: 해외 탐방 보내준다.
0: 야, 우와, 보상이 따르는구나. 보상이 그러네. 따라야죠. 맞아요.
1: 네, 보상 그거 웬만하진 않네. 꽤 되네요.
3: 네. 그래서 안내를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솔깃한 거예요.
0: 그렇지.
3: 네. 그래서
0: 베네핏이 있어야 돼.
3: 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정책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4: 그래.
3: 네, 네. 교사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0: 오, 이거 듣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예, 네. 이 염창동에도 빨리 좀 그런 학교 하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러지만 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특히 네. 학생들의 주도하에 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우리도 스마트폰 놓고 다른 활동을 한번 늘려볼게요. 네. 라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뿌듯하고.
3: 네, 맞아요.
0: 예.
3: 네.
0: 야, 그리고 뭐 폰프리 100일의 기적하면 또 보상도 착 주어지고.
1: 그러니까.
0: 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네요.
1: 좋네요. 네.
0: 자, 방금 말씀하신 폰프리 스쿨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이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9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학생들이 폰을 내려놓고 이런 걸 하겠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일상 자체가 무너져버린 좀 걱정스러운 사연도 있어요.
0: 네, 이 댁의 자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하루 종일 게임과 휴대폰에 매달려서 학교 생활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등교를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일상생활이 좀 무너진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그럴 거면 학교 그만 다녀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됐고 병원에서 ADHD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과 함께 질문을 주신 게 이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더 강하게 몰입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어허.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뭐 특히 즉각적인 보상에 이제 더 끌리는 특성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쇼츠나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거 더 끌리고요. 또 ADHD 특성이 조절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단도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너무 빠진다 이런 문제로 오는 아이들이 상당수는 ADHD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나아지기도 합니다.
1: 네.
0: 아, 네.
1: 자, 그러면 내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빠졌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할 때 그러면 ADHD 검사부터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2: 분명히 뭐 스마트폰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ADHD가 많기는 한데요.
1: 네.
2: 스마트폰 빠져 있다고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
1: 네네.
2: 그 저희 경우에 보면 우울이라든지 뭐 대인관계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학교 생활에 썩 재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한다 이러면 이제 무슨 병인가 이런 거 보다는요.
1: 네네.
2: 이 아이한테 이 스마트폰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몰두를 하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상생활 무너지면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딱 그 기준이 일상생활이 유지되느냐. 네.

0: 무너집니다. 이게 네. 판단 기준일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학교를 못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밤새 뭐 휴대폰 보고 있다가 학교 가서는 졸거나 자거나 활력 없는 학생도 꽤 있을 텐데 어때요? 심 선생님?
2: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1: 네.
2: 좀 엎드려서 자거나 아니면 졸거나 좀 멍하니 있는 학생들은 학급마다 한두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때도 있었어요. 뭐 그건 네. 뭐.
2: 네. 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이제 스마트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2: 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늦게까지 수강을 하고 네. 공부하고
1: 네.
2: 네. 네 과제하는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오히려 이제 졸지는 않는데 이제 저녁 시간 내내 SNS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제 쇼츠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친구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교사가 중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발생하긴 합니다.
0: 이게 또 달라졌네요. 오히려 저희 때는 얼굴 보고 얘기하기엔 너무 감정이 올라올 것 같으면 차라리 글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글로 하다가 더 막 네.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군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 스마트폰 안에서 더 위험한 것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음 사연이 그런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많이 보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다가 아하 사이버 도박이라는 위험한 행동까지 접하게 된 경우네요.
1: 네, 소개해드릴게요. 어디를 가든 동선을 공유하고 위험한 자전거를 탈 때도 꼭 헬멧과 브레이크를 챙기던 바르고 성실한 FM 아들이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던 터라 우리 아이는 사고 칠 애가 아니다 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기숙사에 보냈어요. 하지만 학교로부터 아들이 사이버 도박을 한 후 자진 신고를 했다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친구가 하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들어갔고 친구가 먼저 아들 폰으로 3만 원을 충전해 하는 것을 본 후 직접 8천 원을 충전해 도박을 해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행히 금액이 적은 초기 단계에서 아이 스스로 자진 신고를 했고 청소년 상담과 경찰 조사까지 마치며 일회성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금액의 액수보다 내가 아는 바른 아들이 호기심에 도박 사이트를 찾아 돈을 충전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절대 다시는 안 하겠노라 약속했지만 깨진 신뢰감 속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0: 야, 참 올바른 아이였는데.
1: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고도 사실 이건 FM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아이예요. 자기가 뭐 친구가 먼저 자기 폰으로 3만 원 충전해서 하는 거 본 후에 8천 원 충전해서 한번 해보고 자기가 자진 신고한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0: 네네.
1: 아 이렇게 깨진 신뢰감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워낙에 바른 아이였으니까 이 행동만으로도 좀 굉장히 좀 충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심 선생님.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유혹에 노출된 아이들 네. 보신 경험 있으세요?
2: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광고가 많이 뜨게 되잖아요.
0: 네.
2: 광고 배너 보고 이거 뭐지? 혹시 궁금해서 클릭을 한다거나.
1: 네.
2: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나 땄다는데?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0: 그 얘기 들리면 또
2: 네.
1: 따면은 그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2: 네. 네.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아이들이 그런 경로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1: 자, 부모 입장에서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당장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3: 네. 뭐 많이 놀라셨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도박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 게임으로 알고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1: 아, 네.
3: 네. 그래서 도박 성향이 있는 아이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 요게 더 큰 문제입니다.
0: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쉬워졌어요.
3: 네, 네. 그래서 먼저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저도 너무 칭찬해 주고 싶어요.
1: 네.
3: 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컸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1: 네.
3: 지금 먼저 얘기를 했어요.
0: 네.
3: 그래서 아이랑 뭐 너무 한번 좀 어머니가 걱정이 되시면

0: 보면 그 언제 그랬는지 어떤 경로로 그러는지 좀 차분하게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네, 네. 조금 안심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1: 네. 네. 네. 칭찬 필요하겠어요.
2: 네. 네.
1: 자, 과사용, 과몰입부터 도박 문제까지 그야말로 스마트폰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과 이거 하나만 해보셔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방법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0: 그저 스마트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거 휴대폰 대신에 뭐 할 수 있는 거를 아이랑 같이 네. 해보시라는 겁니다.
2: 뭐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0: 그렇죠. 뭐. 예. 실제 저희 그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제를 가져온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친구랑 같이 네. 같이 중단하고 등산을 열심히 다니셨어요.
2: 네. 아.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0: 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찾아서 해보는 것들이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단순히 그만해가 아니라 네. 그걸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걸
0: 그렇죠.
1: 함께 좀 해보시면.
0: 함께 해봐야 됩니다.
2: 네. 네.
1: 우리 심 선생님도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3: 네. 교수님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스마트폰으로 꽉 차 있던 아이들의 시간을 단순히 그냥
1: 내려놔. 하지 마라.
3: 네, 네.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 분명히 심심해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를 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 뭐 아니면 음악, 미술, 요리 이런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좀 같이 찾아주시고 만약에 가정에서 좀 어려우시면 학교랑 같이 좀 편하게 상의를 좀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 그래서
3: 학교와 가정이 좀 연계가 돼서
2: 네.
3: 좀 그 같은 방향성으로 좀 천천히 아이를 좀 도와준다면 아이들도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기대가 됩니다.
1: 그러네요. 학교에서도 우리 교사님들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2: 네. 네.
1: 자, 특히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요. 아까 심 선생님 말씀 주신 폰 프리 스쿨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폰을 내려놓고 이런 걸 해보겠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9월 15일까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간에 그럼 뭘 해야 할까?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폰을 내려놓았을 때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폰 프리 스쿨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 또 경기도 성남시 양형중학교의 심다영 선생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0: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0: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0: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1: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0: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1: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고,
0: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살,
1: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0: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1: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1: 자, 금요일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폰 프리 특집으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0: 네.
1: 예, 정말 스마트폰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선생님,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현주 교수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양형중학교의 심다영 선생님 두 분 고마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0: 네.
1: 저희는 여기서 또 함께 인사드릴까요?
0: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1: 안녕히 계세요.
2: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곧 국화가 피고 진한 내음도 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국화과 식물의 꽃은 한 송이처럼 보여도 실은 여러 송이가 모여있다고 합니다. 겉에서 보이는 꽃잎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한데 모여 한 송이인 척 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크기가 커져서 눈에 잘 띄고 차례대로 피고 지면서 더 오랫동안 나비와 벌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의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리니까요.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환자로 의심되는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기준 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 6.6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에서 12세 75.1명, 1에서 6세 49.8명, 13에서 18세 31.3명 등 학령기, 영유아 연령대에서 의사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대상자별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 후에도 의원 장관 겸직에 대한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무겁게 듣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기자들에게 요청드리는 건 정책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350억 달러, 우리 돈 4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이 오늘 발표한 9월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2억 달러 늘었는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0.1% 오른 1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세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1천억 원 적자였는데 지난해보다 37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2조 원 개선되며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지난 6월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의 이름이 슈바오로 결정됐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먹이판다의 이름이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슈바오로 결정됐다며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란 뜻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슈바오는 지난 6월 3일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고 오늘로

0: 이스라엘로 공격해 미군 전투기 여러 대가 손상됐다고 현지 시간 10일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CBS 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요르단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습하면서 F-15 전투기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다시 작전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1: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온 세상에 얼어붙은 극지,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사막, 이런 곳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혹독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화하며 살아남았는데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전 국립과천과학관장이자 현재 펭귄 각종과학관을 이끌고 있는 이정모 관장과 함께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진화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드렁큰 타이거의 위대한 탄생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네,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현재는 펭귄 각종 과학관을 이끌고 계신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모입니다.
1: 네, 저는 들은 적은 있는데 이 펭귄 각종 과학관은 어떤 의미인가요?
2: 그냥 제 집필실인데요.
1: 네.
2: 제가 12년 동안 각종 과학관에서 일을 했어요.
1: 그렇죠.
2: 우리 시립 국립. 그래서 나중에 장신을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제가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야겠다. 근데 제 작은 딸이 아빠는 각종 과학관에서 일했으니까 사무실 이름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큰 딸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펭귄이었잖아. 예. 앞에 펭귄을 붙이세요. 그래서 펭귄 각종 과학관이 됐는데 예. 잘못 붙였어요 이름을.
1: 왜요?
2: 사람들 정말 내가 펭귄과 관련되는 뭔가를 하는 줄 알아요.
1: 예.
2: 그래서 홈페이지가 왜 없냐, 어떤 교육 프로그램 있냐, 입장료는 얼마냐 물으시고요.
1: 펭귄 많이들 좋아하니까.
2: 네. 또 이제 기자들도 이거 펭귄과 관련된 거 있으면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시는데 잘 모릅니다.
1: 네. 펭귄에도 그래도 관심 많이 있지 않으세요?
2: 관심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지만 펭귄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그 펭귄이라고 불리신 이유는 뭐예요?
2: 제가 중학교 때 좀 귀여웠나 봐요. 친구들이 잘 펭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 아, 어릴 때부터
2: 네, 어릴 때
1: 별명이셨군요.
2: 그러니까 발차기도 잘 못하고 그렇게 태권도 할 때 펭귄이 발차기 하는 느낌 뭐 이런 거였습니다.
1: 펭귄 각종 과학관.
2: 네.
1: 사실 아나운서 입장에서 보면 살짝 발음은 어려워요.
2: 네, 저도 어렵습니다.
1: 빈 각종이. 그런데 관장님을 표현하기에 되게 좋은
2: 네.
1: 과학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공룡의 탄생부터 멸종까지 오래전 지구를 누볐던 생명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책을 내신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극한진화의 세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심해, 극지, 뭐 고산, 사막과 열대우림, 인간이 사는 도시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10분을 뽑아서 관장님의 신간 극한 진화의 세계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극한 진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극한 진화라고 하는 생물학의 뭐 별도의 진화 법칙은 없습니다.
1: 네,
2: 그냥 제가 붙인 표현이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심해 사막처럼 인간이 보기에는 전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1: 네네.
2: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려는 게 그러니까 극한 진화라고 한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극한이 있잖아요. 심해 추운 곳 더운 곳
1: 네.
2: 사막 동굴 막 이런 것이 이렇게 되게 이런 극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북극곰에게 북극은 극한이 아니에요.
1: 아, 뭐 내 일상이죠.
2: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섭씨 2도의 남극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겐요. 그곳이 집입니다.
1: 예.
2: 그 물고기를 갑자기 25도의 따뜻한 물에 넣어주면 그게 오히려 극한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1: 그렇겠네요.
2: 네. 각자 저마다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근데 거기에 살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거기도 적응을 해왔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극한 환경에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의 극한 환경이다라고
2: 예.
1: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물들을 살펴볼 때 그 환경을 볼 때는 인간 중심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2: 예.
1: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일반적인 환경과 인간이 봤을 때 극한 환경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2: 예.
1: 진화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진화랑도 다른 게 있을까요?
2: 그러니까 극한 환경에서 보면 진화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1: 예.
2: 물을 아끼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산소를 어떻게든지 얻어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요.
1: 예, 예.
2: 빛이 없는 곳에서는 빛 없이도 사는 방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요.
1: 예.
2: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기이한 동물 박람회가 아니었어요.
1: 그러니까
2: 기이한 동물들을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생명체가 자기 환경에 맞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1: 예.
2: 평범해 보이는 생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두 극단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에 주목을 하신 거군요.
2: 예.
1: 알겠습니다. 극한 진화예요.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 예. 예.
1: 흔히 진화라고 하면 생명체가 이전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하고 뛰어난 존재로 좀 더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진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진화는 진보나 발전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식의 우리 사다리 같은 그러니까 진화의 뭐 메커니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인간만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화는 어떤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살아남아서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남겨서 그 특징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바로 진화예요. 환경이 달라지면 어제의 장점이 오늘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그럭저럭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0: 그럭저럭 잘 살아낸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1: 그러면 어쩌면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0: 그렇죠.
1: 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우연의 우연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린 되게 뭐 계단이나 사다리에 올라가듯이 생각해요. 뭐 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교과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만 그림인데 웅크리고 있는 원숭이에서 네. 조금씩 그러니까 서던 예. 침팬지.
1: 점점 척추가 서지고. 예. 그러니까
0: 점점 똑바로 서는 네. 뭐 현재까지 오잖아요. 이게 가장 잘못된 개념을 알려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진화가 여기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사람하고 침팬지는 침팬지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침팬지하고 사람은 한 700만 년 전에 공통점에서 갈라섰어요. 원숭이하고는 한 3만 전에 갈라섰고.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나무 줄기가 하나 있잖아요.
1: 예, 예.
0: 거기서부터 점점 갈라져서 지금 나무 줄기가 풍성해졌죠. 모든 줄기가 다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직박구리가 있는데 걔네들이 예, 예. 우리가 걔네보다 더 진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들도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고 우리도 진화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는.
1: 그 나무를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진화든 발전이든 이렇게 하면 피라미드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0: 예.
1: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것이 가장 진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0: 예.
1: 나무가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해서 각각의 가지가 쫙 펼쳐지면 그 예. 각각의 가지 하나하나가 다 진화된 형태다.
0: 그쵸.
1: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진화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응한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0: 예.
1: 네. 그리고 진화한다라는 말이 있고 두 개는 또 다른 개념일까요?
0: 그렇죠. 적응은 그 환경에 네. 내가 맞춰서 사는 게 적응이에요.
1: 예를 들어서 오승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0: 예.
1: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스스로 진화는 못하는 거죠, 저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적응은 할 수 있고.
0: 개체와 집단을 구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더운 곳에 가서 며칠 지나서 땀을 잘 흘리게 된 것은 생리적인 적응입니다.
1: 적응.
0: 네. 근데 유전자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진화는 세대를 거쳐서 집단적으로 유전자의 구성 자체가 변하는 게 진화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기린 한 마리가 높은 입을 먹으려고 목을 계속 늘려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른 유전자가 생기면서
1: 네.
0: 목 길이도 길어지게 됐고 목 길이가 길어지니까 높이 있는 나무 잎을 따먹게 됐고
1: 네.
0: 영양분이 좋으니까 새끼를 더 많이 낳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 분포 곡선이 바뀌는 거죠. 점점 목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1: 목이 긴 애들.
0: 목이 길어지는 쪽으로.
1: 네.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세대 간에 개체 하나에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세대가 반복될수록 일어나는 것이고 적응은 그 개체 하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0: 네.
1: 자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극한 환경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바닷속입니다.
0: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주에 가본 사람이 심해에 가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최근에야 예. 심해에 간 사람이 우주에 가본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에요.
1: 최근엔 또 역전이 되긴 됐나요?
0: 네, 되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잠수정이 좋아지면서.
1: 그렇군요. 심해는 생명체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환경일까요?
0: 그러니까 심해를 보통 해수면 200m 아래부터를 심해라 그래요.
1: 네.
0: 200m가 그렇게 심해야 그런데 200m를 우리가 맨몸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200m는 벌써 20기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압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주에 가면 공기는 없지만
1: 네.
0: 저도 압력은 없잖아요.
1: 맞아요. 무중력 상태예요. 네.
0: 여기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거기다 햇빛이 사라지고
1: 네.
0: 빛이 없고 춥고 압력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1000m라면요.
1: 네.
0: 100기압입니다.
1: 예.
0: 가장 큰 문제는 또 모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해 생물은 거기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1: 예.
0: 느리게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든지.
1: 기압이 너무 크니까.
0: 네. 예. 그다음에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1: 그럼 왜요?
0: 먹이가 없으니까.
1: 주변에 먹이가 없으니까.
0: 없으니까 이때 입에.
1: 뭐라도 들어와라. 이런
0: 네, 놓치면 안 돼요. 입이 커야 됩니다. 그다음에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또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1: 그런데 그 깊은 심해라면 네. 햇빛은 도달하지 않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아래에서도 빛을 보는 능력은 필요한 건가요?
0: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사는 동물도 있지만 되게 네. 200m 아래 정도 되면 여기까지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희미하게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미세 윤곽 정도 있잖아요.
1: 네.
0: 윤곽에 어떤 뭐가 지나가면 거기 프로필이 보이겠죠. 그런 걸 보고서도 찾아낼 수가 있기도 하고
1: 네.
0: 또 페로몬이라고 해서 화학적인
1: 네.
0: 냄새를 많이 맡기도 합니다.
1: 네.
0: 인간

0: 인간에게 심해가 극한인 거지. 그 생물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1: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뭐 거기 네. 벗어난 적은 없으니.
0: 그래서 어떤 심해 생물들을 네. 되게 이상하게 생긴 심해 생물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겼어 했는데.
1: 어떤 예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왜 코가 완전히 문득 사람 얼굴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네네. 걔는 바다에 있을 때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네네. 근데 위에 압력이 약하니까 완전히 문드러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거죠.
1: 아, 그걸 바다 위로 끌어올리면 네. 아예 문드러져요?
0: 네. 그 배럴 아이. 그러니까 통한 어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통처럼 생긴 눈이 있는 물고기 있어요. 예예. 마크로핀나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네. 얘 되게 재밌게 생긴 게 머리 윗부분이 네. 투명한 돔이 있습니다.
1: 돔.
0: 플라스틱 같은 돔이 있는 거예요. 예. 초록색의 관 모양의 눈이 있는데 눈의 모양이 막 움직여 앞에 있으니까 주로 위를 향해 있습니다. 네. 왜 위를 향해 있냐면 그러니까 수백 메트 깊이 사는데 아래는 빛이 없잖아요. 네. 네. 심해서 윗쪽에서 내려오는 아주 희미한 빛에서 실루엣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 거죠. 자, 보면 외계 생물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해는, 심해라는 환경이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지구 생물입니다.
1: 근데 이 배럴 아이? 예. 라는 물고기는 왜 그렇게 돔을 씌워놓고 그 안에 눈을 넣어뒀을까요?
0: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동물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얘를 육지에서 봤을 땐 네. 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잘 보면 눈 같은 게 앞에 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눈이 아니라 콧구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코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냄새 물질을 냄새를 맡는 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1: 예. 여러분도 아마 배럴 아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진 몇 개가 나올 텐데 예. 앞에 진짜 눈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코 같은 거고.
0: 네, 코 같은 거예요.
1: 코 역할을 하는 거고.
0: 근데 이런 연구에서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카메론 감독이에요.
1: 제임스 카메론 감독.
0: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예. 이분이 바다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타닉도 만들고 아바타에도 바다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쓴 게 아니고 심해 잠수함을 많이 만들었어요. 좋은 잠수함을 만듭니다. 미국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요.
1: 바닷속을 연구해서 그거를 영화에 녹여내기 예. 위해서 그랬나 보죠.
0: 그러면서 자기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많이 내려가게 해서 예. 이분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심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론 감독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과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그 반가운 일이다라는 예.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또 재미있는 동물이 네. 예, 초롱아귀라는 동물이 있고
1: 초롱아귀요.
0: 초롱아귀 생겼는데 아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앞에 초롱이 달렸습니다. 이게 등지더미가 변해서 초롱이 달렸는데 예. 이 초롱 끝에 그 불이 보여요. 불빛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초롱 안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자기 아빠 발광을 하는 거예요.
1: 미생물이 발광을 시키는
0: 거예요. 미생물이 발광을 하면 네. 그러니까 미생물을 발광하죠. 얘가 반짝반짝 되니까 다른 동물이 나타나. 이게 뭔지 하고 엄청나게 큰 입으로 탁 먹어버리죠. 먹어버리면 그 양분의 일부를 또 미생물들에게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1: 공생관계네요.
0: 공생을 하고 있는 거죠. 초롱아귀가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초롱이 있는 것은 암컷이에요. 수컷은 조그맣습니다. 기껏해 손바닥만한 동물인데 더 조그매요 수컷은. 네. 근데 얘는 마치 암컷이 보이잖아요. 암컷이 보이면 무조건 달려서 꽉 물어요 옆구리를.
1: 이게 왜요?
0: 옆구리를 물어가지고 몸을 합체를 합니다. 물어서 놓질 않아요. 예. 그래서 혈관도 연결되고 신경도 연결돼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뭐 소화기관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심장도 없애버리고. 예, 예. 뭐만 남기냐면 정서만 남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지 정자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1: 아, 나 한 몸을 희생해서 후손을 남기겠다.
0: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예. 워낙에 심해에서는 깜깜한 데다가 개체수가 몇 개 안 돼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붙어 있냐? 아니야. 여러 마리가 붙어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0: 여러 수컷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1: 예. 근데 그거는 실제로 관측을 그렇게 한 건가요? 심해 잠수함이?
0: 있어요. 그 표본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봤더니, 아, 얘는 정서만 있는 거죠.
1: 아, 예.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딱 무는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라, 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3: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3: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3: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3: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의 비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의 비시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장님의 신간 극한 진화의 세계라는 책 제목 속에 동물들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관장님의 신간 극한 진화의 세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자, 그럼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심해에 사는 생물들을 들여다봤어요.
9: 예.
8: 이번에는 뜨겁고 메마른 사막을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사막은 생명체들에게, 거기도 일반적인 환경일까요? 생명체들에게는?
9: 그 사막에서 가장 귀한 건 물이잖아요.
8: 네.
9: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녀봐야 없습니다.
8: 네.
9: 근데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물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떻게 사냐면 야행성이 돼서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요. 굴 속에 숨어 지내고
8: 네.
9: 또 매우 진한 오줌을 내고 또 마른 똥을 만들어서 물 손실을 줄입니다.
8: 잠깐만요. 그 매우 진한 오줌을 만드는 거는 물을 최대한 안 내보내기 위해서 농도가 진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걸까요?
9: 맞습니다.
8: 그렇군요.
9: 근데 똥도 바짝 말랐어요.
8: 예.
9: 물은 똥도 믿지 않습니다.
8: 물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진화했다.
9: 예. 그래서 캥거루 쥐라고 있는데요.
8: 네.
9: 생긴 게 뭐 캥거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평생 물을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8: 직접 마시지 않아요?
9: 예, 물을 한 번도 안 마셔요.
8: 예.
9: 어떻게 안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8: 네.
9: 씨앗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분해하잖아요.
8: 네.
9: 영양분을 분해하면 거기서 물이 생깁니다. 대사수가 생겨요.
8: 대사수? 그러니까 네. 영양분에 있는 수분이 아니라 네. 영양분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수분이란 말씀이세요?
9: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곰도 마찬가지거든요.
8: 네네.
9: 북극곰은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물은 다 소금물이니까.
8: 그러네요.
9: 예, 물은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먹냐 그것도 아니에요.
8: 예.
9: 그냥 물범을 잡아먹었어요. 물범을 잡아먹으면 지방을 소화시키잖아요.
8: 예.
9: 우리가 자동차는 똑같습니다. 자동차 기름이 연소되면 어떡해요? 그 산소랑 결합해서 CO2하고 H2O가 생기잖아요.
8: 예.
9: 그 자동차 뒤에 하얀 김 나오는 게 그 바로 그 물이잖아요.
8: 네.
9: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영양분을 연소시키면 영양분을 태우면
8: 네.
9: 당연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8: 예.
9: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내보내고 물은 자기 세포에서 쓰는 겁니다.
8: 그렇군요. 아, 그걸 대사수라고 네, 해요.
9: 그러니까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이다.
8: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
9: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겠는 게 바로 낙타예요. 낙타,
8: 예.
9: 쌍봉 낙타, 단봉 낙타 있는데 아, 참 전 지구에서
8: 네.
9: 야생 낙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8: 중동 쪽에 있지 않을까요?
9: 야생낙타가 제일 많은 곳은요 호주입니다.
8: 호주요?
9: 예. 네. 원래 낙타의 고향은 네. 북아메리카였어요.
8: 아 이쪽 중앙아시아 저쪽이 아니고 북아메리카예요.
9: 예. 북아메리카 살

0: 살고 있었는데 예. 거기 환경이 막 바뀌면서 얘들이 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를 떠나야 돼요. 그 남아메리카 간 친구들은 예. 알파고와 라마가 됐고 라마, 예.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저 밀려가지고 베링해를 건너서 저기 뭐 몽골에 정착한 애들은 쌍봉낙타.
1: 아 알래스카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베링해를 건너서
0: 왔습니다.
1: 왔어요.
0: 예, 그래서 쌍봉낙타가 되고 저기 중동까지 가려던 단봉낙타가 돼요.
1: 네네.
0: 그 주로 몽골과 중동에 잘 살고 있었는데
1: 예.
0: 갑자기 호주에 왜 가게 됐냐면 사람들이 호주에 데리고 갑니다. 호주에 견인 동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호주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네네네. 뭔가 힘센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그쪽은 사막도 많고 그래서 낙타를
0: 데리고 갔죠. 네, 낙타를 데리고 갔죠. 근데 거기다 이제 기찻길을 깔았네.
1: 네.
0: 기찻길 깔고 나니까 낙타가 귀찮아졌어요.
1: 예.
0: 그 다 내쫓았죠.
1: 네네.
0: 내쫓았는데 낙타의 입장에서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자기가 워낙 좋았던 사막인데다가
1: 네.
0: 덤불도 많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동물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 번식해서 지구에서 가장 야생 낙타가 많은 곳이 됐습니다.
1: 호주가.
0: 아, 이것도 인간에 의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화하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근데 재밌는 게
1: 예. 호주 입장에서는 낙타가 생태계 교란종일 수 있는 거예요?
0: 예, 그렇게 됐는데 덕분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낙타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사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호주. 거기가 돼버렸어요.
1: 그런데 낙타의 그 등에 있는 혹.
0: 네.
1: 혹에는 지방이 들어있다면서요? 물이
0: 맞아요.
1: 아니라.
0: 저도 어릴 때 그 물이 들어있다.
1: 저도 물이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0: 그래서 아, 물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지 그걸 꽉 채우는 거야. 그런데 네. 거기 다 지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지방도 마찬가지. 지방을 나중에 이제는 소화를 할 때 산소로 연소를 시키면서 네.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사수, 대사에서 생긴 물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1: 그럼 낙타가 그 혹에다가 지방을 저장하는 이유도 수분을 위해서군요.
0: 수분을 위해서인 거죠.
1: 직접 네. 수분은 아니지만 네. 그걸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네.
0: 아 우리가 그런 거 배워야 돼요. 저같이 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도
1: 네네.
0: 아 어디서 물 먹지 않으면 이게 막 지방이 타면서 이게 다 몸속에 물로 가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갖고 있는 것, 캥거루 쥐가 갖고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1: 근데 사람도 혹시 네. 물을 안 먹고 이렇게 저장해둔 지방을 스스로 태워가지고 수분을 보충하고
0: 네.
1: 뭐 그걸 우리가 느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은 가지고는 있나요?
0: 아, 우리도 당연히 지방을 대사할 때 물이 생기죠.
1: 네, 네.
0: 하지만 우리는 그 물 갖고 있는 부족합니다.
1: 아, 부족하다.
0: 우리는 엄청나게 물을 먹어야지만 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낙타나 캥거루쥐 같은 경우도 부족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겠죠.
0: 근데 캥거루쥐는 아예 안 먹습니다. 캥거루쥐는 그거로만 가능하고 낙타는 물을 열심히 먹습니다.
1: 아.
0: 있으면 먹어요.
1: 아, 낙타는 또 먹기도 하고요.
0: 네, 낙타는 있으면 먹고 아. 이제 캥거루쥐가 네. 그 극한으로 진화를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근데 사막에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도 있다고요?
0: 그러니까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고 하는데요.
1: 네.
0: 여러분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만 알면요 그 생명이 보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뱁새라고도 불리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있습니다.
1: 예.
0: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 머리가 붉고.
0: 예, 네, 붉고.
1: 오목눈이는 저거 흰 머리 오목눈이는 알거든요.
0: 네.
1: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게 생기지 않을까요?
0: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머리가 붉고 눈이 오목 들어간 거예요.
1: 오목. 네.
0: 노랑불이 저세. 노랑불이 저세. 뭐 부리가 노랑색이고 저을 수 있게 뭐 노처럼 생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 모양을 보면 딱 아는데 제가 생물 이름은 이름을 알면 그 생명이 보입니다.
1: 네.
0: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비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도요.
1: 나비.
0: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0: 이름 때문에. 네. 근데 벌거숭이 두더지 쥐도 이름만 알면 딱 보면 제가 벌거숭이 두더지 쥔 줄 알 수 있게 됐어요.
1: 두더지 같이 생겼는데 쥐예요. 근데 네. 털이 없어요.
0: 맞아요.
1: 벌거숭이니까.
0: 벌거숭이에요. 근데 얘는 두더지도 아니고 쥐도 아닌 두더지 쥔데 벌거숭이에요.
1: 네.
0: 얘는 그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의 땅속에서 집단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1: 네.
0: 설출이에요. 근데 되게 특징이에요. 특히 뭐냐면 굴을 파고 살아야 돼요. 뭐로 파냐면 이빨로 팔아요.
1: 네.
0: 파는데 앞니가 긴 앞니가 있는데 앞니로 막 땅을 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흙이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이빨이 입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앞니 두 개가 입 바깥에 나와 있어요.
1: 아, 입을 담은 채로 그 이빨로 긁는 거군요.
0: 네, 긁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1: 네네.
0: 그리고 동굴 속은 또 이제 산소 농도는 적단 말이에요. 적은 산소 농도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그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또 견딜 수 있어요.
1: 예.
0: 그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0: 어떻게 하냐면 촉각으로 경험합니다.
1: 네.
0: 딱 그 벽을 딱 온몸으로 부딪히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벽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애는 특이하게도
1: 네.
0: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그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1: 네.
0: 그 산이 있어요. 어디다 쓰냐면 왜 50견 있는 섬이 있잖아요.
1: 예.
0: 50견 섬이 이게 뼈가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액체를 딱 넣어주면 얘가 푹신푹신해져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1: 맞아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0: 저도 어깨 50견 있을 때 딱 주사로 넣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1: 아,
0: 요즘. 네, 그런데 얘는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그런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1: 예.
0: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을 취하는데 암이 있잖아요. 암.
1: 예.
0: 암이 전이 된다는 게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암 신호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1: 예.
0: 얘는 히알루론산이 두껍게 있어가지고
1: 예.
0: 암이 세포 하나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망가진 정보가 다른 세포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1: 세포와 세포 사이에 히알루론산이 채워진 거예요.
0: 채워져요. 암이 억제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닌데요. 암 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1: 왜냐하면 전이가 안 되니까 네. 다른 세포로.
0: 근데 암이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았냐. 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정말 암 안 걸려. 온갖 저기를 해보니까 암 걸리긴 걸리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거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암 걸릴 정도로 오래 살지는 또 않을 테니까.
1: 네.
0: 또 얘네들 특이한 게 진사회성 동물이에요.
1: 진사회성 동물은 뭐예요?
0: 그러니까 사람이 진사회성 동물이죠. 진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또 있냐면 개미 아니면 벌 이렇게 있잖아요.
1: 네네.
0: 얘도 여왕이 있어요.
1: 아, 이 벌거숭이 두더지도요.
0: 네.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랑 한 마리를 딱 세워놓고 그 개만 계속 번식을 하게 합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여왕 벌거숭이 두더지가 좀 몸이 약해져. 그러면 딱 걔 왜 낙마시켜요.
1: 네.
0: 그 폐위시키고 다른 주소지를 여왕으로 세우고
1: 네.
0: 또 개를 중심으로 또 열심히 또 사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아주 특이한.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사회를 잘 유지하려다 보니까 히어아키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했었나 봐요.
1: 와, 그렇구나. 주로 진사회동물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땅속에 굴을 파고 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미.
0: 개미.
1: 네. 벌은 사실은 땅속은 아니지만 벌집은 이렇게 굴 같은 형태로 돼 있을 거
0: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집단은 개체수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뭔가 분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다음은 열대우림. 그리고 섬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예.
1: 예. 열대우림은 물이랑 먹이는 사실 부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아니, 물도 많고 먹이도 많으니까 야, 너무 살기 좋은 곳 아니야 그런데요.
1: 예, 그럼 왜 극한 환경이죠?
0: 생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 아, 다른 생물이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아서 경쟁이 극심해요.
1: 아, 예.
0: 예. 동물끼리도 경쟁이 극심한데다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왜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빛인데.
1: 네네.
0: 열대 뭐 빛도 좋을 것 같잖아요. 숲이 너무 울창하다 보니까 제일 큰 놈 빼놓고는 빛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숲의 꼭대기에서는 햇빛을 두고 경쟁하고요. 바닥에서는 빛이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식물들이 희한한 게
1: 네.
0: 크라운 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크라운이 뭐냐면 수관이 있잖아요. 나무 꼭대기 있죠.
1: 예, 예.
0: 꼭대기가 서로 샤이해요. 서로 부끄러워해. 그래서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숲을 아래서 보면 나무들이 안 부딪히고 절묘하게 부딪히지 않게 막 합니다.
1: 그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0: 네. 네.
1: 이렇게 하늘을 서로 양분하듯이.
0: 네, 맞습니다.
1: 예, 네. 네. 서로 이렇게 겹치지 않게 쫙 나눠 갔더라고요.
0: 그 작은 틈으로 또 빛이 들어오면 또 아래에 있는 식물들이 그 빛을 쓰는 거죠.
1: 네.
0: 예, 근데 토양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요.
1: 왜요?
0: 고온 다습하잖아요. 유기물이 빨리 분해됩니다.
1: 아.
0: 그 영양분이 빠르게 생물체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1: 예.
0: 그 식물에게 좋지 않죠. 또 포식자도 많고 기생생물도 많고 병원체도 많아요. 여기 또 풍요 자체가 아주 또 다른 극한이 된 거예요.
1: 네.
0: 근데 섬은 또 뭐냐면 섬은 또 거대한 자연 실험실인데요. 본토에 아주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몇 마리가 우연히 섬에 들어가면 자금 집단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경쟁자와 포식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먹이도 달라져요.
1: 예.
0: 가장 유명한 게 갈라파고스의 이제 핀치죠. 다행히 가서 봤을 때 커다란 섬이 6개고 작은 섬들도 있는데
1: 네.
0: 분명히 똑같은 새예요. 아, 날라왔을 때 한 개 조상일 것 같은데 아이 핀치 새가 섬마다 다 주둥이가 부리가 다 다르네.
1: 예.
0: 왜 다른가 봤더니 아, 먹이에 따라서 단단한 또 씨앗이 있으면 뭐 부리가 커야 되고
1: 네.
0: 뭔가 벌레를 잡아먹으려면 부리가 얇아야 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래서 이거 적응 방산이라거든요. 거기서 점점 달라지게 된 거죠.
1: 네.
0: 그리고 다윈도 고민을 했어요. 이러다 보면 시대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종이 됐겠는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다른 종이 됐던 거죠.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식으로 살게 되는 건데 포식자가 없으면요. 새가 비행 능력을 잃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0: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들 주로 어디냐?
1: 네.
0: 섬에 많이 있어요.
1: 네네.
0: 그 섬 거대와 섬 외소화라고 하는데 섬에 있으면 주로 커지기도 해요. 포식자가 없으니까 또 섬이 없으면 섬 외소화도 있어요. 섬이 주로 또 먹을 게 적으니까 네. 작아집니다. 키위 같은 동물이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키위가요. 별로 크지 않아요.
1: 네.
0: 근데 그 키위가 알을 보면요 자기 몸 절반 정도 됩니다. 원래 커다란 동물이었어요. 타조처럼
1: 네.
0: 커다란 동물이 그러니까 알은 컸죠. 근데 점점 작아지는 거야.
1: 예.
0: 점점 작아지는데 알은 크기가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1: 그 알 크기는 왜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1: 거. 예.
0: 그래가지고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뭐가 붙고 섬 뭐가 붙잖아요. 되게 제동은 작습니다. 꾀꼬리 소리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섬은 다인이 보기에도 진화를 생각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죠.
1: 아. 열대우림도 극한 환경이고 섬도 어쩌면 극한 환경이고 근데 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는 동물들이 혹시 들어오거나 하면 멸종이 또 쉽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다른 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생태가 확 바뀔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죠.
1: 예.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도도새인가요?
0: 예.
1: 예. 그 새도 멸종됐다고.
0: 아, 도도새 그 모리셔스.
1: 네.
0: 내가 이제 12월 달에 모리셔스 가거든요.
1: 네.
0: 갔다 와서 한 12월 말쯤 한번 또 모리셔스 도도새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1: 알겠습니다.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강과 호수도 한번 가볼까요?
0: 네. 네. 그러니까 물이 강과 호수는 물이 있으니까 살기 좋을 것 같지만 민물 생물에게는 물은 또 오히려 끊임없이 물 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몸 안에 세포의 농도가 더 진해요. 삼투압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물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이 점점 부풀어서
1: 붙죠. 예.
0: 뭐 터지든지 아니면 네. 몸에서 뭐 염분이 뭐 빠져나가야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물고기는 들어오는 물을 계속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염분은 또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또 극한 환경이 있고 강은 또 홍수와 가뭄에 따라서 수위가 크게 바뀝니다.
1: 예.
0: 산소란 거 온도도 금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녹조현상 이런 것 때문에 다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호수도요 계절에 따라서 물이 섞이고 산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속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또 바다에서 민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원래 바다에 생명이 있었거든요. 바다 생명들이 민물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육지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민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엄청난 생리적인 도전이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뭐 강이나 호수 뭐 섬, 열대우림 이런 것들은 극한 환경은 아니지 않아?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모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두 극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0: 예.
1: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는 그게 일상의 주변인데 왜 그게 극한 환경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극한인데 그들은 다 극한에 잘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극한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진짜 극한이 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해온 그런 생물들이 환경이 바뀌면 그게 극한이 될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런데 관장님께서 이 책에서 인간 역시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면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바라보셨습니다.
0: 사람은 너무나 힘든 동물이에요. 사자처럼 뭐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
1: 네.
0: 추위를 막아줄 뭐 두꺼운 털이나 가죽도 없고.
1: 그렇죠.
0: 갓난에는요, 뛰면 몇 시간이 죽어버려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약점 가운데 일부가 아주 이렇게 강점과 연결됐어요. 긴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네.
0: 다른 동물보다 정말 어린 시절이 길어요.
1: 네.
0: 어린 시절 동안 실컷 놉니다.
1: 네.
0: 놀면서 창의력과 사회성이 생기게 되고요. 또 어린 시절이 길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0: 이게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장점인 거죠.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다른 포유류 동물들을 보면 태어나면 바로 막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네. 실제 일어서서 네. 뭐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뛰고 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인간만 태어나서 몇 년을 네. 엄마 품 안에서 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1년.
0: 네.
1: 그렇게 길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에서 돌아보면 창의력으로 발전할 네. 수 있었겠지만 예전에 인간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어린 유아를 안고 살아야 되고 그 어린 시절이 긴다는 건 오히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에도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0: 네, 훨씬 불리한 조건이죠.
1: 그런데 왜 그 어린 시절이 긴 거를 선택해서

0: 이쪽으로 진화를 하게 됐을까요?
1: 사람이 엄지 발가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0: 엄지 발가락이.
1: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죠. 발도 엄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엄지가 갈라지지 않고 다 모이게 되면서 마지막 걸을 때 엄지로 땅을 밀고 앞으로 걷게 돼요.
0: 예, 예.
1: 그래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두 손이 생기게 됐죠.
0: 아, 두 손이 자유로워. 네,
1: 두 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점점 나중에는 불을 사용하면서 뇌가 커지게 돼요. 뇌가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뇌가 커지면.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다른 동물처럼 딱 태어나서 자기 앞가림 할 정도 될 정도로 애가 커지게 되면 예. 출산을 못하게 됩니다.
0: 아, 이미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큰 상태로 태어날 수는 없다.
1: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랑 큰 차이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2, 300cc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침팬지도 예. 사람은 태어날 때는 400cc 크면 1400cc 3배 이상 커진단 말이에요. 예, 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커지기 전에 일찍 나야 돼. 일찍 나는 게 보니까 아직 자기 앞가림도 하기 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다른 동물은 앞가림 하기 전에 태어난 거고 아. 한 다음에 태어난 거고.
0: 예.
1: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태어나고 그 대신 우리 그래서 안아서 키우면서 계속 오래 양육해야지 됐던 거죠.
0: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1: 네. 아, 하다 보니까
0: 태어난 이후에 뇌가 커지는 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몸 바깥에 또 다른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떤가에 무슨 도구도 사용하고 불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협력도 하고 교육도 하고.
0: 네.
1: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사람에게 협력과 공감입니다. 다른 생명에게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명들도 아주 약한 몸이지만 이 지구에서 가장 독특하게 적응해서 배우고 협력하고 환경을 몸 밖에 도구와 문화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어서 최고 포식자 생물량도 가장 생물량도 가장 많은 생명이 돼버렸죠.
0: 그러면 다른 생물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자기가 있던 환경을 벗어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그 환경에서 주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거의 모든 곳에 거의 대부분의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다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된 것 같거든요.
1: 그쵸.
0: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협력과 공감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모든 생명은 환경에 적응하는데 사람만 환경을 바꿉니다.
0: 네.
1: 그 힘이 뭐냐? 그 힘은 되게 몸은 약하잖아요.
0: 네.
1: 협력과 공감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극한 진화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오늘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또 와주세요.
1: 예.
0: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오늘 끝곡은요, 샤크라의 끝.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S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원 뉴스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서울경찰청이 지난 7일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7번에 걸친 소환 조사에 응한 점과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 측의 해명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불기소 계획서는 서울 서부지검과 대검 지도부를 포함해 대여섯 명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의 자료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이나 세 명 정도로 특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기록을 빼내려면 서버에 접속할 수밖에 없고 누가 접근했는지 로그 기록이 다 남는다며 한동훈 의원이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누가 유출했는지 공무상 기밀 누설, 피해 사실 공표 등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새벽 6시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확인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장류에서 최대 44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확인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장류 25개 제품의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44종의 유익한 미생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장류의 풍미가 원료와 제조 환경, 발효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미생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인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에 게재됐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주목할 다음 시장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를 지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보안 취약점 악용과 방어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며 사이버 보안은 AI의 다음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AI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이란 측 소식통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모카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직접 지휘를 받았습니다. 예멘군 소식통들은 통신 감청 내용과 후티 반군 포로들의 진술을 토대로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압둘레자 샤을라이가 작전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엔 자외

0: 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소서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서바이버 트리.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 세계 무역센터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한 그루의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 한 그루를 살리는 데에는 거의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한 나무를 되살린 것은 참혹한 테러 이후에도 삶의 희망을 보존하고픈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였겠죠. 그러나 늘 그렇듯 테러는 보복전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테러와 전쟁이 초래한 세계사적 변화는 한 그루의 나무가 가져다준 희망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오늘 1부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선택을, 2부에서는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첼리스트 요요마와 제임스 테일러의 Here Comes the Sun, 비틀즈의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그 나무에게도 햇빛은 필요했겠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지구촌 사이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호르무즈 파병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주 동안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여당의 국방위 간사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군에 편입되는 작전 참가는 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인지 이건 지금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다방면으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는 청와대가 아무튼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처음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미관계 전문가이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죠.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2: 아침에 어디 중앙아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3: 예, 저 아제르바이잔하고 조지아하고 우즈베키스탄 예, 외통위 공식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2: 아, 예, 예.
3: 바깥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이 문제로.
2: 아, 이 문제로. 예, 예. 예. 이 문제로 지금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이 처음인가요?
3: 예, 처음입니다. 한 예, 예. 뭐 요청이 한 20, 30회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예, 예. 우선 뭐 예상은 합니다만은 반대하시겠죠?
3: 예, 당연히 반대합니다.
2: 예.
3: 얻을 게 하나도 없고 위험만 커지는 겁니다.
2: 예.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3: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고.
2: 예, 예.
3: 그게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야 되는 거고요. 또
2: 예.
3: 그렇다 그 목적이라는 것도 이거 하나에 끝날 것인가 우리가 아다시피.
2: 예.
3: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규모든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예. 1차로 이걸 요구하지만 그다음에 분명히 더 요구할 것이다.
3: 제가 통상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 예.
3: 우리는 생각에 통상에서 우리가 잘해 주면 뭐 예를 들어서 군 부담금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준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지만
2: 예.
3: 이 국제 정치에서는 그게 특히 트럼프처럼 거래주인데
2: 예, 예.
3: 한국한테 저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잖아요.
2: 예, 예.
3: 이게 먹혀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2: 예.
3: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우리가 약한 고리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3: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안보 사령탑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저는 뭐 미국을 대변한다고까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건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게 비정상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0: 어느 정도를 해야지 트럼프의 화를
1: 누구를
0: 드릴까라는 매우 추상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규모를 하면 미국이 만족을 하고 또는 반대 거꾸로 우리가 뭘 줄 것이며 그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과 손해
1: 예.
0: 이후에 장래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이 있고 그것과 미국과 협의를 해야죠.
1: 예, 예.
0: 미국도 우리한테 파벌을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중하게 예의 있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1: 예.
0: 우리 대처도 그렇고요. 전적으로 처음부터는 완전히 잘못된
1: 예.
0: 방향입니다.
1: 그 엊그저께 김종대 군사 전문가,
0: 네.
1: 군사안보 전문가죠. 전 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법이 하나 뭐 굳이 있다면 반대급부를 줘가면서 이거를 늦추거나 안 할 방법은 있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좀 더 늘려서 한다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1: 예.
0: 뭐 좋아하는 분이지만 동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 분야를 주면 안보 분야는 그렇게 될
1: 예,
0: 것이다.
1: 예.
0: 물론 전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혀 트럼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있지만
1: 예, 예.
0: 그게 약속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일단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 예.
0: 우리 미국에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 하고 있는 3,500억 불도 지금 뭐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런 국가 간의 공식적인 이러한 그 과정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예.
1: 이건 사실 뭐 전쟁 발발 자체가
0: 불법적인 거니까.
1: 예, 불법적인 것이고 뭐 어디까지나 침략 행위죠.
0: 네.
1: 그리고 그 네. 미국에서는 이걸 요즘은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0: 예, 또 그것도 푸틴한테 배운 모양입니다.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 예, 예. 근데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느냐.
0: 그렇죠.
1: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가서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 더 요구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실제로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0: 네.
1: 한국 군대가 그걸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확전의 가능성이
0: 확전의
1: 우리
0: 가능성
1: 입장에서는.
0: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이 전쟁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 실패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매우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 예.
0: 아무도 안 도와주지 않습니다.
1: 더더군다나 중간선거 가까이 오고 있고.
0: 그렇죠. 뭐 프랑스 영국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국가는 그 주변을 이미 돌고 있고
1: 예.
0: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이 만약 가면 이거는 확실하게 전 세계가 보면 미국의 말을 듣고 가는 파병의 첫 케이스가 됩니다.
1: 예, 예.
0: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1: 다른 나라도 압박할
0: 예.
1: 수 있겠죠. 뭐 가령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예. 근데 역시 그 김종대 전 의원 얘기로는 결국 방법은 그렇다면 굳이 한다면 유럽연합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제 종전 후의 뒤처리를 위해서.
0: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1: 예.
0: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과 좀 변형된 거라면 저는 그냥 캐나다처럼 대항해야 된다고 보지만
1: 예.
0: 100번 양보해서 한다면 저는 이겁니다. 미국이 만든 프리덤 쉴드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 예예.
0: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 저항하는 국가들과 예를 들어서 캐나다, 호주,
1: 예.
0: 그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프랑스, 영국을
1: 예.
0: 오히려 그런 국가들에서 항의의 자유에만 집중해가지고
1: 예.
0: 따로 미국의 명령을 받지 않는 다국적 협력군을 만들고
1: 예.
0: 그리고 전쟁을 끝내라고 압박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
1: 예예.
0: 그게 그래도 지금 나이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유일한
1: 예.
0: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거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0: 예.
1: 그 의견은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한 얘기고
0: 네네네.
1: 김종대 전 의원은 그렇게 하면 트럼프는 더 격노할 것이다.
0: 네. 그러겠죠.
1: 예예. 예.
0: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걸 만드는 경우에 시간도 걸릴 것이고요. 저는
1: 예.
0: 트럼프나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총선이 10월 27일이고요.
1: 예.
0: 27일이고요.
1: 예.
0: 미국 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1: 예.
0: 그때까지는 지금 이 두 국가가 그냥 극한 길로 지금 이란과 미국이 대치할 거거든요.
1: 예.
0: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뀔 수 있고 우리는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미 이란에 적국이 된 다음에
1: 예.
0: 미국과 뒤에서 또 전쟁을 끝낼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다음
1: 예.
0: 트럼프를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얘기를.
1: 그럼 결국 이란하고 척 만지고 끝날 것이다.
0: 그렇죠.
1: 예. 그 김종대 전 의원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해부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물론 전투함이긴 하지만 호르무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해 정도까지는 진출해서 그 정도로 하는 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포장지 찾기거든요. 어느 정도 예. 결심을 하고 이거 방법밖에 없다고 내부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 이 포장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흘린단 말이에요.
1: 예, 제가. 예.
0: 그래서 근데 그 흘리는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1: 파병이다.
0: 이 미국한테는 만족시키면서 국내 여론에는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는 방식.
1: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 기술 지원이 나오는 거고 위치가 멀리까지는 가는 거고
1: 예, 예.
0: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1: 기술 지원 얘기는 어저께 시선 집중의 저 홍보 소통 수석인가요? 나와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0: 그런데 아크 부대도 역시 기술 지원을 하는 부대도 가는 것은 역시 파병이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우크라이나 가서 사실 국방부의 조사단 가는 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가면 파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예예. 예.
0: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1: 지금 이제 포장지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파병은 파병이다.
0: 네.
1: 예.
0: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1: 예.
0: 점점 끌려 들어갈 것이다.
1: 그 어저께 인터뷰한 김병주 의원은 뭐 여당의 국방위 간사이기도 합니다.
0: 네.
1: 사성 장군 출신이기도
0: 네,
1: 하고.
0: 네, 합니다.
1: 근데 정부가 결정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0: 네.
1: 뭐 얘기하면서 솔직히 100% 믿음은 안 갔습니다.
0: 네.
1: 또 정치인이니까요. 뭐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여당 의원이고 함부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건 뭐 상황 10분 이해가 갑니다만은 정부가 하나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고민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0: 저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예.
0: 제가 파악한 부분은 안에서 내부의 일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1: 예.
0: 대통령을 설득시킨 것 같고요.
1: 파병적으로.
0: 예. 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0: 이거 안 하면 한미 관계 파탄 나고
1: 예.
0: 그러면 한미 관계 흔들리면 정권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주장을 해오는 분이고 그거를 기정사실화해서 흘리고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고요.
1: 예.
0: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심각하게 안보장관 회의라든지 NSC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1: 예.
0: 그런데 그쪽을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은 형식 논리로 맞는 말이지만
1: 예.
0: 그냥 거의 그쪽으로 기울였다고 생각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설득한 사람이 누구
0: 좀 말은 못합니다.
1: 말씀 안 하시겠지만
0: 네, 뭐 짐작하시는 그분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저도 뭐 지금 확증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입 밖으로 얘기는 못 꺼내겠습니다만은 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네. 있었다면
0: 네.
1: 그 한 축에 그분이 있었던 거 맞잖아요.
0: 늘 그랬습니다. 이 지난번에 구성시 사건 때도
1: 예.
0: 그걸 인터뷰해가지고 그 발언을 잘못해서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도 얘기했고
1: 예. 예. 예.
0: 그다음에 다른 신문들하고 해가지고 아마추어들 때문에 뭐 이 외교가 안 된다고도 얘기했고
1: 예. 예.
0: 북한 문제는 늘 보수적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1: 예.
0: 미국 문제는 이렇게 빨리 긴급히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분이 확실해 보입니다.
1: 예. 그런데 뭐 참 이름을 안 밝히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분의 생각이
0: 네.
1: 또 100% 틀렸다는 장담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만일에 안 들으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보든 뭐 아니면 통상 분야든 관세든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면 그에 의한 여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0: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지금은 저는 너무 소름 끼치도록 20년 전에 이라크 파병과 닮아 있고 그때도
1: 예.
0: 진보 정부였고 그때도 이분이 그때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1: 예.
0: 이 전략적 위헌성이라든지 미군 기지 이전이라든지 이라크 파병에 깊이 관여했고요.
1: 예.
0: 그때나 이때나 결국 미국이 우리의 그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 예, 예.
0: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통상들 하면서도 국민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 이 정도로 압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예, 예.
0: 저는 이번에도 이게 정치적 운명이나 말씀하신 건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지만
1: 예.
0: 캐나다를 보시면 캐나다는 미국과 훨씬 더 가까이서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1: 그런데 예, 예.
0: 국민이 전적으로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 이렇게 흘리지 말고 대통령께서
1: 예.
0: 솔직히 저는 지금 이런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국민한테 저는 묻고 하면 국민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뭐 2000년대 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한국이 그렇게까지 계속 끌려가야 하느냐.
1: 예.
0: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최근에 이 보수적인 연구기관에서 나와서 미국의 저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반대 감정이 우호적인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

0: 아무튼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어저께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왔습니다. 왔고 다음 주에는 NSC에 상정되는 것으로 뭐 얘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17일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1: 예. 저도 17일로 들었습니다.
0: 예, 예.
1: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0: 네. 예. 거길 통과해서 국회로 가면
1: 네.
0: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당은 지금 뭐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1: 저희는 우리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0: 예.
1: 또 국민의힘은 오히려 파병을 요구했던 측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면 결국 민주당한테 달려 있는 것인데
0: 예.
1: 민주당 내부에서 소수를 빼고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걸 정리를 넘어오기 전에 안 넘어와야지
0: 예.
1: NSC에서 합의된 것을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0: 예.
1: 그러면 결국 파병으로 가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되면 시민사한대하고 이 진보 진영이 저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예,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 그것을 하나의 배경이나 무기로 해서 미국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도 일본처럼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도 통상도 캐나다나 인도처럼 끝까지 버텼으면
0: 예.
1: 저는 버티더라도 우리가 뭐 망하는 것까지 갔을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트럼프의 방식이 1대1로 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굴복시켜서 그걸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우리가 일본보다는 그래도 좀 저항을 했지만 캐나다나 인도처럼 하지는 못했거든요.
0: 예.
1: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국민한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0: 예.
1: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사인만 하고 안 지켜도 된다 할 정도로 본인한테 압박했다
0: 예.
1: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지금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예.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투명하게 오히려 밝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뭐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다음 주라도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1: 보시죠.
0: 예예. 예, 예. 다른 분과 같이 나오셔도 좋고.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Dan Fogelberg의 Leader of the Band를 듣겠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교사이자 학교 밴드 리더였던 아버지를 그린 노래인데 여기서 밴드 리더란 건 뭐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밴드가 아니라 작은 집단이든 아니면 큰 집단이든 책임지고 대표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댄 포겔버그는 훌륭한 유사를 남긴 밴드 리더로서의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파병이냐 아니냐 이 난국의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밴드 리더들은 어떤 결정을 남길까요? 중간에 나오는 관악기 연주는 어쨌든 매우 아름답습니다. 듣겠습니다.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

0: 2016 울산 런페스타. 지금 울산 런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예, 리더 오브 더 밴드는 간주가 아름답다고 말씀드려놓고 정작 시간이 모자라서 못 들었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국제뉴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5: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오늘로 17일째인데요.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방금 전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인원은 일진 44명에 비해 대폭 줄어든 8명으로 외교부 소방대원 코이카 의료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우디 국경 남쪽엔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이 있죠. 하지만 예멘 북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티가 예멘 정부군과의 교전 끝에 예멘 서부의 모카까지 장악했는데요. AFP통신은 현지 소식통이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으며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란이 사실상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와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벌이자 최대 200명의 미군 지원단이 사우디에 머물면서 정보와 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바벨만데브 해협까지 군사적인 긴장감이 커지자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WTI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유값은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35%로 급등했고요. 오늘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로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미국 30개 주 100만 명에게 1인당 $500, 우리 돈으로 67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빠르면 올 10월부터 수표로 지급될 거라 했는데요. 10월이면 딱 중간선거 한 달 전이네요.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1인당 670만 원을 준다는 공약도 했었죠. 미국 성인이 2억 7천만 명이니까 1,800조 원 정도인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관세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가 말한 지 1시간 만에 고소득층은 제외할 수 있다고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6: 与世界接轨
7: Conectarse con el mundo
8: 世界とつながる
9: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0: Connect with the world
11: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4: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엔저를 막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그때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국채 바이백, 그러니까 정부가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그런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엔화 강세를 방해하지 말라, 그 외환시장을 겨냥해서 경고도 내놨고, 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도박장의 주인, 하우스다. 원한다면 내게 반대로 베팅해보라. 지금까지 미국 재무장관의 언어라고 하기엔 좀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예, 또 우리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와 함께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4: 예,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12: 저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분이 누구이고 어떤 커리어였고 최근에 어떤 발언인지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4: 예, 예. 근데 그만큼 뭐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12: 맞습니다.
4: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12: 네.
4: 한국의 경제부총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는.
12: 네, 미국의 이제 재무부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기재부, 네, 예, 기획재정부랑 예. 비슷한 거고요. 예산도 짜고 세금도 걷고 국채도 찍는데 한국하고 굳이 다른 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산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예산은 예산관리국에서 짜고요. 예.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지를 정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4: 예.
12: 또 하나 다른 점은 달러, 그러니까 환율의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재무부가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끔 재무부에서 뭐 환율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작국으로 뭐 지정되었다. 예. 근데 이런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도 재무부고 그리고 가끔 보시다 보면 전쟁 얘기하는데 왜 자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가서 뭔가를 하지?
4: 그러게요.
12: 라는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에게 제재를 할 것인지 달러 결제망에서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예예. 결정하기 때문에
4: 그건 뭐 굉장히
12: 권한이
4: 결정적인
12: 강하죠.
4: 문제네요.
12: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제뿐 뭐 국채 금리 이런 거를 떠나서 경제와 외교까지 영향을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4: 예. 미국에서는 원래 그 천재 트레이더로 유명하다. 투자를 그만큼 잘했습니까?
12: 아주 크게 두 번 엄청난 돈을 번 적이 있더라고요.
4: 예.
12: 원래 이제 초년 시절부터 월가에서 트레이더로 헤지펀드에서 일을 했었고요. 1990년대 초반에 이분 나이로는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4: 예.
12: 그때 이제 소로스라고 되게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영국 파운드화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서 뭐 몇 7 사이에 막 1조 정도를 벌고 엄청난 돈을 번 적이 있어요.
4: 1조 원.
12: 네, 1조 원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팀에 있었어요.
4: 아,
12: 그래서 이때 이미 20대 후반에 이제 일약 스타가 되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엔화 약세에 대한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4: 예, 예.
12: 저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베팅을 하면서 또 1조 원 넘게 벌어들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4: 예.
12: 그래서 그야말로 뭐 좋으면 얼마죠. 네, 천재 트레이더인 셈이죠.
4: 예, 예. 돈은 많이 벌어놨겠네요.
12: 예.
4: 근데 원래는 그 미국의 민주당 후원자라면서요?
12: 여러 차례 뒤에서 저희가 뭐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 차례 좀 의견을 많이 바꾸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4: 아, 예,
12: 무슨
4: 예.
12: 말씀이냐면 원래 되게 오랫동안 민주당 후원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지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에서 엘고어 그때 후보의 후원 행사를 열 정도로
4: 예.
12: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4: 예, 예.
12: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하고 원래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지내다가 이제 2024년부터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측근이
4: 예.
12: 되었습니다.
4: 예. 그 두 사람이 가까워진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가까워진 결정적인 계기도 있다면서요?
12: 우리가 아까 이제 되게 천재 트레이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트레이딩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트레이딩 베팅을 했을 때 사실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4: 예, 예,
12: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확 바뀔 때도 이 트레이더적인 면모를 보였었던 것 같은데
4: 예.
12: 2024년도 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을 했었더라고요. 기소도 되게 많이 당하고
4: 예, 예.
12: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인 생명은 끝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큰 후원 행사를 열어줬고요. 경제 참모로 최측근으로 나서면서 이 측근이 되었고
4: 예.
12: 이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 역시 트레이더다운 타이밍과 접근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4: 예.
12: 또 하나 이제 베센트 장관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 보호무역을 하겠다, 뭐 관세를 하겠다, 뭐 전쟁도 위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느는 거야? 라는 걱정들을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4: 예.
12: 그래서 이것을 약간 중화해 줄 그런 참모가 필요했는데 이 베센트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월가의 문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 머리에서부터 있었으니까
12: 예, 그래서도 예. 월가에서도 아주 맨 처음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재무부 장관은 잘 기용한 것 같다라는 게 평가이기도 했었습니다.
4: 예. 근데 하여간 본인을 자유시장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시장주의자는 원래 시장에 개입을 안 하잖아요.
12: 네.
4: 요즘 하는 거 보면 뭐 늘 개입을 하고 있어서.
12: 개입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겠지만 원래 재무부 장관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나?
4: 그러게요.
12: 라고 네. 할 정도로 약간 직선적이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의 트레이딩으로 아주 큰 돈을 번 천재 트레이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그 맥락에서도 이 펀더멘탈 경제 체력에 벗어나는 쪽으로 정부가 가격이나 환율을 떠받치고 싶어도 그건 안 될 거다라는 게 이분이 트레이딩하고 베팅을 하는데 기본 근간이었었거든요. 예, 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에 맞서지 마라. 시장이 늘 옳다라는 예. 게 아마 이분의 기본 철학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우스다. 내가 모든 그러게요. 정보를 알고 있고 너의 패까지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도전하지 마라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개입적인 재무장관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4: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려면 예.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12: 초반에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약간 수습하거나 중화해 주는 역할을 확실히 잘 해주셨던 적들도 예, 있었어요. 예. 대표적으로는 2025년 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호관세를 엄청 주고받았거든요.
4: 그렇죠.
12: 예, 그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국채금리가 막 튀고 이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선트 장관이 등판을 해서 우리 좀 지금은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90일 유예를 하자라고 네, 그렇죠. 제안해서 90일 유예안을 끌어내고 금융시장 안정을 찾아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세를 뭐 미국이 중국에게 150% 물리겠다고 한 적도 있는데 이걸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한 이후에 30%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4: 예,
12: 그래서
4: 예.
12: 이 어떤 그 시장의 혼란이나 그리고 정책의 급변들을 좀 조정하는 역할들을 초반에는 예. 잘 해줬다는 평가를 예. 받죠.
4: 뭐 본인이 뛰어났다기보다는 뭐 그럴 예.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상황 논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겠죠. 90일 유예든 아니면 30%로 깎든 이런 문제들은.
12: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두고 보면 이게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건가? 이제 예. 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거 자체가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한 예. 부분이었는데 배선트 장관은 그래도 적어도 숫자로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4: 예.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내놓은 정책들은 사실은 실패담에 가까운 게 더 많다고 해서
12: 네.
4: 어떤 것들인가요?
12: 우리가 엔화개입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4: 예.
12: 이게 뭐 실패다 성공이다 아직 이야기를 하기에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목적했던 것만큼 엔화를 돌렸느냐 에 관련해서는 약간 평가는 뭐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배선트 장관이 등판함으로써 이게 방향까지 바뀌었느냐 엔화가
4: 예, 예.
12: 강세로 갔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뭐 평가들도
4: 잠깐 좀 효과가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12: 예, 이제 그런 예. 상황이고 특히 배선트 장관은 재무부 이러니까 국채금리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이분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
4: 예.
12: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국채금리를 봐라 국채금리가 안정된다면 내가 잘하는 거다라는 공공연한 발언을 했던 모양인데
4: 예.
12: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국채금리가 4.9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분이 취임했을 때 4.5인데
4: 예,
12: 지금
4: 예.
12: 거의 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지금은 실패에 좀 가깝게 가고 있는 셈이죠.
4: 예, 예. 원래 그 배선트 장관의 상징적인 정책이 333 플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33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로 낮춘다.
12: 네.
4: 연간 경제 성장률을 3%까지 높인다. 국내 산유량을 300만 배럴까지 추가 증산한다.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2: 이것은 성장률이 그나마 나은데 나머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4: 예, 예.
12: 재정 적자를 GDP의 3%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6%.
4: 두 배네.
12: 예. 조금만 빗겨나갔으면 그래 플랜이었으니까 뭐 봐주겠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 그리고 성장률은 2% 정도 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것은 근접하다라고 하겠지만 이 원유 300만 배럴의 의미는 원유를 정말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4: 예, 예.
12: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전에 해석을 했는데 유가가 어젯밤에 WTI조차 100불을 넘어섰거든요.
4: 예, 예.
12: 물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영향이 큽니다만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애시당초 플랜을 했던 거는 많이 비껴간 셈이죠.
4: 예, 예. 사실 뭐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에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있는 게 트럼프인데
12: 네.
4: 지금 뭐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배선트의 스승이 스탠리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
12: 예.
4: 이 사람도 월가의 투자 거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죠. 근데 자기 스승하고도 싸웠다면서요 요즘.
12: 드럭켄 밀러라고 하면은 이름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소로스 뭐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월스트리트에 최근에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려고 개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기고를 했어요. 근데 요거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드럭켄 밀러라는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은 이게 당연한 것이 이분은 약간 은둔자예요.
4: 예.
12: 그래서 밖에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를 하거나 본인의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입니다.
4: 예, 예.
12: 근데 이번 이 아까 제가 그 베선트에 관련해서도 천재 트레이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10년 중에 4년은 마이너스고 6년 정도 잘 하거든요.
4: 예.
12: 그 정도도 사실은 타율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드럭켄 밀러라는 분은 30년 동안 마이너스를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 천재는 거기 있었군요. 예.
12: 이제 우리가 뭐 워렌 버핏, 뭐 소로스 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뭐 투자의 거물이라고 하지만 마이너스를 한 번도 안 내진 않거든요.
4: 예,
12: 근데
4: 예.
12: 이분은 30년 동안 손실이 난 적이 단 0번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예요.
4: 그러면 대단하네요.
12: 대단하다. 예.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이거를 어떻게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까 계산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4: 예.
12: 30년 전에 1억을 넣어놓고요. 매년 30%가 나면 2,600억이 되거든요. 산수가 아, 그렇습니다.
4: 예.
12: 우리가 복리가 무섭다고 하는데 복리가
4: 그렇죠.
12: 정말 무섭더라고요.
4: 예.
12: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되게 신중하게 모든 걸 하는지
4: 예.
12: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제자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4: 예.
12: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굳이 본인이 예, 기고를 하면서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
4: 예.
12: 결국은 재무부가 국채 금리를 안정적으로 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하우스 발언이라든지
4: 예.
12: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만 더 클 수 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상황입니다.
4: 앵간히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12: 그렇습니다.
4: 그럼 베선트가 거기는 알았습니다 하진 않았을 것 같고
12: 뭐 스승이니까요.
4: 예.
12: 엄청 대받아치진 못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좀 잘 보고 있고 그도 늘 옳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4: 예.
12: 그래도 내가 여전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4: 예.
12: 네.
4: 뭐 성과로 보면 근데 베선트가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2: 드럭켄 밀러가 너무 압도적이죠.
4: 그러게요.
12: 네.
4: 예, 예. 아무튼 베선트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은 지금 베선트가 금리 인상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12: 예, 맞습니다.
4: 예,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12: 일단은 뭐 일본에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들이 강해요.
4: 예.
12: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안의 일도 아니고 밖에 일본인데
4: 예.
12: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
4: 그러게요. 외환시장도 개입했었고.
12: 예, 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4: 예,
12: 나라거든요.
4: 예.
12: 그래서 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내가 보이는
4: 예.
12: 패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걸 곱게 보고 있지 않고
4: 예.
12: 그리고 이 약효랄까요? 그러니까 영향력에 관련해서도 저런 식으로 명백한 의도가 있지 개입을 하면 저게 잘 통할까라는 의구심들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4: 예, 예. 지금 그 스콧 베선트하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뭐 친한 사이라고 듣긴 들었으나
12: 네.
4: 베선트의 재무부는 금리를 낮추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건 트럼프의 의도이기도 하죠.
12: 네.
4: 반대로 케빈 워시는 어떻게든 좀 올려볼까. 물론 한쪽에서는 올린다고 말만 하고 안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12: 네.
4: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까?
12: 교과서적으로 놓고 보면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4: 예.
12: 그러니까 재무부 베선트 장관이 이끌고 있는 재무부는 장기 금리를 국채 금리를 누르려고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4: 예, 예.
12: 또 이 연준 이 케빈 워시가 이끌고 있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우리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 예, 예.
12: 그래서 한쪽은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고 충돌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나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더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4: 예.
12: 대응하는 측면이거든요.
4: 예.
12: 그래서 한 단계 아래 껍데기 포장지를 벗겨놓고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목표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4: 예.
12: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둘이 되게 충돌되는 것도 어쩌면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추측마저 있는
4: 예.
12: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오랫동안 필요한 상황 그래서
4: 예.
12: 금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아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4: 예. 짧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 네.
4: 최근에 눈에 띄는 발언을 베선트가 했는데 미국의 재정을 외교에 활용해서 서방구 동맹국을 만들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2: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경제, 특히 금리라는 특정 레벨,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정 레벨에 대해서만 개입하는 것도 엄청난 변화이다. 이제 개입주의로 가는 것이냐라는 기대와 기대는 없죠. 걱정과 변화들을 느낄 수 있는데.
4: 근데 이게 외국한테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12: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아르헨티나 중간선거 직전에 200억 달러 규모

0: 통화 수합을 열어줬어요. 아르헨티나는 항상 환율이 불안하고 미국이 통화 수합을 열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아르헨티나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을 받았고요.
1: 예.
0: 이게 200억 달러 통화 수합 후 뭔가 개입을 한 것 같긴 한데 저게 되게 큰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통화 수합을 없습니다. 예, 안 해줘요. 예. 그리고 일본도 최우방국이지만 통화 수합이 100억 달러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재무부에 아. 활용할 수 있는 파워를 이용해서 지금
1: 개입한 거군요.
0: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누가 봐도.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양증권의 김효진 박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그룹 너바나의 노래 The Man Who Sold the World 듣겠습니다. 세상을 거래한 사람. 베센트가 그런 인물일까요? 듣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8: 예, 유튜브에서 한 분이 댄 포겔버그 노래를 들으시고 간주가 좋은 곡인데 간주가 안 나가다니 잔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하셔서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 많이 해주시면 잘 받아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미니의 정영숙님, 손석희 12시를 이제야 늦게 알게 됐네요. 덕분에 12시가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예, 늦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저희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니의 박소영님 남편께서도 드디어 청취자가 되셨다고 하고 1시 질문들이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1시 5분에 3분은 오래된 대답이 나갑니다. 황정은 작가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소중한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0: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8%를 기록해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내린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같은 51%였고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1%였습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으로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경력금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집행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오히려 내년도 경력금 예산을 3억 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대법원의 경력금 예산은 올해 23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26억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경력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등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조모 씨를 지목하며 브로커 양수진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조 씨가 양 씨 등과 사업을 하다 손실을 받고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했다가 이마저 실패했다며 그러자 앙심을 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식약처, 대검찰청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승인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3: 정혜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매주 금요일 3부는 질문들이 아니라 오래된 대답으로 진행합니다. 고전에서 찾는 오늘의 답. 황정은 작가와 박연준 시인이 교대로 나와주고 계신데 금주는 황정은 작가의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전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황 작가와의 대담이 끝나고 4부 1시 30분에는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천곡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과 함께 음악도 선물을 해드리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 말씀드린 대로 황정은 작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가을입니다.
2: 네.
1: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왜 네. 여름 옷을 여전히 입고 계십니까?
2: 낮에 여전히 덥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네.
1: 예, 그렇군요. 지난주 방송에서 슈테판 스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을 소개하셨잖아요.
2: 네.
1: 예. 그러면서 한 사람의 독자로서 스바이크를 동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 네, 네.
1: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혹시 유튜브 댓글 보십니까?
2: 네, 봅니다.
1: 예.
2: 네.
1: 그럼 이것도 보셨겠네요. 혹시 오래된 대답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시나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겐 작가님이 작가

0: 인생의 스파이크 같은 분이에요. 좋습니다.
1: 아이고,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이분 대구로 갈지도 모릅니다.
1: 저희 집이요?
0: 스파이크의 생가를 방문하셨다면서.
1: 아, 네. 어, 네. 네, 저희 생가, 네, 김포에 예. 있습니다.
0: 네. 그냥 한 소리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싱거워질 때가 늘 즐겁습니다.
1: 네.
0: 예. 오늘 이야기할 고전,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평가받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테고 영화로도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몇 번 이렇게 리메이크되면서 나왔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물론 이제 소설이 주는 재미는 또 다르겠지만 탄생 비화가 재밌더군요.
1: 네네.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요.
0: 예.
1: 이게 대단히 규모가 컸나 봐요. 이때 분출한 화산재로 온 지구가 덮이는 바람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서 기근도 발생을 하고. 예.
0: 그건 역사적 사실에 있는 얘기죠.
1: 그렇습니다. 예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화산재가 대기에 섞여서 그 이듬해 여름에 이제 여름인데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의 그런 기후재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0: 아, 여름에 영하로?
1: 네네.
0: 예예.
1: 그래서 그 해가 여름 없는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0: 예.
1: 그 이듬해 그러니까 1816년 여름에 메리 셸리가 친구들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호숫가에 머무르는데요. 이 프랑켄슈타인의 고향이 제네바이기도 하잖아요.
0: 예.
1: 좀 의미심장하기도 하죠.
0: 그러네요.
1: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가 제 주인공의 고향이니까 말입니다.
0: 예.
1: 네, 이때 제네바 숙소에서 함께 머물던 사람들이 이제 시인인 바이런 그리고 바이런의 주치인 존 폴리도리,
0: 예.
1: 또 메리 셸리하고 또 이 메리 셸리랑 훗날 결혼하는 퍼시비시 셸리, 영국의 시인입니다.
0: 예.
1: 또 메리 셸리의 이복 여동생 등이 있었죠.
0: 예. 뭐 아주 쟁쟁한 바이런까지.
1: 그렇습니다.
0: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1: 네. 예. 이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만 머물다가 이제 좀 심심했는지
0: 예.
1: 누가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로 내기를 해요.
0: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네. 동양이나
1: 네.
0: 얘기하는 건 똑같군요.
1: 그렇습니다. 네. 원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대 화제였던 갈바니즘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고 해요.
0: 아, 그 개구리의 전기통에서 개구리다리가 네. 움직였다는.
1: 네. 갈바니의 예, 예. 실험이죠. 네, 그 실험이 불러일으킨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 중에 메리 셸리가 중요한 영감을 받은 거죠.
0: 예.
1: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집필을 하고요. 이때 메리 셸리의 나이가 18살입니다.
0: 아이고.
1: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0: 고3이네요.
1: 아, 네, 그렇죠. 고등학교 예. 졸업하기도 전. 네. 그때 이걸 쓰고 2년 뒤인 1818년에 익명으로 예. 프랑켄슈타인을 발표를 하죠.
0: 아, 왜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요?
1: 그게 이제 어리고 또 여성인 작가가
0: 예.
1: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내용.
0: 아, 그때만 해도
1: 네, 새로운 존재를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리고 또 내용도 이제 좀 끔찍한 내용들이라서 당대 이제 세간의 비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한 것 같아요.
0: 예.
1: 실제로 1831년에 메리 셸리가 그 작가가 나다라고 정체를 밝혔을 때
0: 한참 뒤군요.
1: 네, 한참 뒤죠. 이제 책이 다시 나오면서
0: 예, 예.
1: 밝혔는데 그때 수많은 사회적 비난과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0: 그때도.
1: 네, 그때도. 예,
0: 그러니 뭐 1818년에 그랬다가 아주 뭐 네, 난리가 났을.
1: 그랬겠죠.
0: 예. 그런데 예. 그 괴담 모임에서 현대식 뱀파이어도 탄생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바이런이 제출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흡혈귀를 소재로 한 단편이었는데 이게 미완성 상태로 제출이 된 거예요.
0: 아.
1: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이런의 의사였던 존 폴리도리가 받아서
0: 예.
1: 그 이야기를 뱀파이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0: 예.
1: 그리고 이것이 현대적 흡혈귀 소설
0: 그런 경우에는 그 원작자를 누구로 해야 될까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애매하네요.
1: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바이런경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1: 후에 이제 존 폴리도리가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민간 신학에서 뱀파이어라는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흡혈귀라는 것이 대단히 이제 괴물?
0: 예,
1: 끔찍한
0: 예.
1: 생물 뭐 이런 책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 존 폴리도리의 소설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인
0: 예.
1: 어떤 좀 부유하고 또 귀족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된 거죠.
0: 그렇다면 뭐 캐릭터의 창출로 놓고 볼 때는 존 폴리도리가 원작자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겠죠.
0: 그러나 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바이런이었고
1: 바이런이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뭐 지금 딴 얘기 잠깐 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만화 뭐 안 나온 게 없습니다. 모든 콘텐츠로 다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원작을 읽어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작품에 대한 오해도 꽤 많고
1: 그렇습니다.
0: 우선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1: 맞아요. 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피조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죠. 예. 빅터 프랑켄슈타인이고요.
0: 예.
1: 이 빅터가 만들어낸 피조물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0: 아, 그냥 피조물.
1: 피조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번역을 한 본도 있고
0: 예.
1: 혹은 뭐 괴물이라든지 그 존재 혹은 악마 The Creature, The Monster, The Demon
0: 예.
1: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 대명사항인 it을 사용해서 지칭이 되기도
0: 아,
1: 해요.
0: 예, 예, 인칭을 주지 않았군요.
1: 네네.
0: 예. 여기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그러면?
1: 피조물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예, 그럼 저도 거기에 통일하겠습니다.
1: 네네.
0: 예.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리면 대개 이제 뭐 초록색 피부 머리에 박힌 나사 본능과 충동으로만 반응하는 무지성 이런 것들이 일단은 떠오르고 이게 아마 그 1931년에 나왔던 영화 제임스 네. 웨일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영향일 텐데 원작의 존재는 그 이미지하고는 뭐 좀 많이 다르죠.
1: 네.
0: 예.
1: 프랑켄슈타인이 피조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하고 더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0: 예.
1: 외적인 부분은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2m가 넘는 커다란 체구에 또 전반적으로 섬뜩한 시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0: 예, 예.
1: 이런 점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뭐 비슷하지만요. 그렇지만 이 피조물은 자기 존재에 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할 정도로 대단히 지적인 존재이고
0: 예.
1: 그리고 또 괴테, 플루타르코스 또는 밀턴 등등을 탐독을 할 정도로
0: 지적인.
1: 네, 지적이고 탐구심이 강하죠.
0: 예, 예.
1: 게다가 무엇보다도 마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요. 외로워서 동료를 갈망을 하고
0: 예.
1: 또 사랑받고자 하고 또 보호를 받고자 하고 또 인간을 사랑할 줄도 알고
0: 예.
1: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도와주고자 하고 또 그들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0: 예.
1: 존재거든요.
0: 피조물 그 존재 뭐 괴물 이렇게 불리우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싶은
1: 그렇습니다.
0: 욕망.
1: 네.
0: 줄거리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 네.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자면요.
0: 예.
1: 제네바 출신의 젊은 과학도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생명의 원천이 뭘까라는 질문을 품고 실험을 거듭하다가
0: 예.
1: 시체의 조각들을 모아서 2.4m 크기에 달하는 피조물을 만들어냅니다.
0: 예.
1: 그렇지만 막상 완성을 하고 온갖 기대를 가지고 만들어가다가 완성을 했을 때 이 피조물이 눈을 뜨죠. 전기를 이제 받아서 눈을
0: 예.
1: 뜨는데 그 흉측한 모습에 공포를 느껴요. 그러면서 갓 태어난 피조물을 그냥 실험실에 내버려 둔 채로 도망을 칩니다.
0: 예.
1: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 피조물이 사람들의 삶을 숨어서 지켜봐요. 그러면서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자기도 사랑받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는데요.
0: 예.
1: 외모가 끔찍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또 배척을 당하고
0: 예.
1: 그러면서 깊은 고립감과 상처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한 프랑켄슈타인을 향한 증오를 느끼고 또 인간 전반을 향한 분노나 환멸도 배우게 되는데요.
0: 예, 예.
1: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자인 빅터를 찾아가서 호소를 해요. 나와 함께 살아갈 여성 피조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0: 예.
1: 하고 이제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인간 세계를 영원히 떠나 살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약속도 하죠.
0: 예.
1: 빅터가 만들어요. 만드는데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요즘 흔한 말로 이제 현타가 와서 이것까지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0: 예.
1: 생각을 하고 이 미완성된 피조물을 피조물 앞에서 부숴버려요.
0: 예.
1: 그래서 이 피조물이 분노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라고 복수를 선언을 하고 빅터의
0: 예.
1: 가족과 친구들을 차례로 살해를 하죠.
0: 아.
1: 그래서 빅터가 모든 걸 잃습니다.
0: 예.
1: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창조물을 파괴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피조물을 쫓아서 북극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탈진을 해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0: 예.
1: 창조자인 빅터의 시신 앞에 마지막으로 이 피조물이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비통하게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불살라서 나를 없애겠다라는
0: 예.
1: 말을 남기고 목격자에게 남기고 저 소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0: 예. 이 책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현대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불을 훔친 신이죠.
1: 네네. 올림푸스에서 예.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달한 신족이죠.
0: 예예.
1: 그리고 최초로 흙으로 인간을 빚어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최초 인간을 빚은 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0: 예예.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신들의 전유물이었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는 건데 이후에 신들은 이제 그 신들의 질서를 거스른 대가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뭐랄까 불 이거는 당시의 과학기술과 지식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0: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예. 불이라는 것이 문명이 시작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도구잖아요.
0: 예.
1: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 문명의 결정적인 기술을 전달한 신이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인간을 사랑한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0: 예, 예.
1: 그렇지만 메리 셸리가 이 소설에 이런 부제를 붙인 이유가 그 불을 당대 인간들이 매우 오만하게 휘두르고 있다.

0: 라는 비판을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그 시대에 이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과학 사조가 있었는데요. 초반에 이야기 나왔던 갈바니즘
1: 예.
0: 그리고 메커니즘.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물질에 다만 물질의 물리적이고 또 그러니까 화학적이고 전기적인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예. 그런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과 닮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1: 예예.
0: 혹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었던 거죠.
1: 당시에는 아마 유럽에서 그런 그 생각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0: 그랬던 모양입니다.
1: 실험도 뭐 해보고 뭐
0: 네,
1: 그랬었잖아요.
0: 실험도 많이 하고 대중적인 예. 인기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빅터가 이제 그런 당대 지적 오만을 보여주는 내용이 소설에 등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1: 예, 예.
0: 빅터가 막 그 뭐랄까 기대감에 젖어서 새로 탄생한 종족이 나를 창조자이자 근원으로 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내용들도 등장을 해요.
1: 예, 예.
0: 그렇지만 빅터는 결국 결과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지지도 못하죠.
1: 예. 그렇죠. 메리 셸리가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 과학으로서 뭐 여기서는 그 구체적으로 뭐 전지 얘기가 나오지만 전기 그것으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혹은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제 호황된 것이긴 한데 그때는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생각들이니까 그런 배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소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0: 그렇습니다.
1: 다만 이제 그 생명 창조 뭐 재생 이런 그 과학적 성취는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에 대해서는 메리 셸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0: 아, 메리 셸리는 고민을 했겠죠.
1: 예, 예.
0: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고민을 좀 하지 않았죠.
1: 예,
0: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인 역할만.
1: 이게 사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0: 네.
1: 작자와 네. 주인공이 좀 헷갈릴
0: 그렇죠,
1: 수 있는데.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종종 헷갈립니다.
1: 예, 예. 네.
0: 그리고 그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외모도 그런 식으로 대강 정말 대강 만든 거거든요.
1: 예.
0: 이 피조물의 덩치가 2.4m나 되는 이유도 서로 다른 몸에서 추출한 장기들을 이제 우겨 넣어야 했기 때문에
1: 예예.
0: 큰 수납 공간이 필요했다는 서술이 나와요.
1: 아, 이거 참 그 쓰는 단어가 좀 살벌하긴 합니다.
0: 예. 제가 살벌한 단어를 골라서 소개를 했나 봅니다.
1: 요즘 이렇게 순화된 표현은 없었습니까?
0: 네.
1: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0: 네.
1: 네. 예.
0: 그렇지만 이렇게 또 집요하게 실험에 몰두를 하다가 막상 완성되니까 또 두려워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1: 예.
0: 2년이나 피조물을 방치한 채로 자기 실험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2년이나 알프스를 돌아다니거든요.
1: 그러게요.
0: 이 사람이.
1: 예.
0: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이 피조물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괴물인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1: 예. 자, 오늘 낭독해 주실 장면도 있죠.
0: 그렇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예. 네.
1: 어떤 장면을 낭독해 주실 거예요?
0: 네.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뒤에 이 그의 죽음을 확인한 피조물이
1: 예.
0: 비통함에 울부짖다가 목격자에게 남기는 말인데요.
1: 아.
0: 바가람 번역가가 옮기고 휴머니스트에서 출간한 책에서 읽겠습니다.
1: 예,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0: 네.
1: 예. 시작해 주실까요?
0: 나는 이 배를 떠나 내가 타고 온 얼음 뗏목을 타고 북쪽 끝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장작을 모아다가 이 비참한 몸뚱이를 태워 재로 만들겠다. 어떤 불경한 인간이 호기심에 이끌려 나 같은 존재를 또 만드는 일이 없도록 나는 죽을 것이다. 지금 나를 압도하는 고통에 더는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충족되지도 꺼지지도 않은 감정에 더는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재하게 한 이는 죽었고 나까지 죽는다면 우리 둘에 대한 기억은 금세 사라질 테지. 나는 이제 태양과 별을 보지 못할 것이고 뺨을 간지리는 바람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빛과 감정, 감각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지. 몇 년 전 세상이 내어준 풍경이 처음 눈앞에 펼쳐졌을 때 여름의 기분 좋은 열기를 느끼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을 때 울다가 죽었어야 했다. 이제는 죽음이 나의 유일한

0: 위안이 되었지. 죄로 얼룩지고 쓰디쓴 후회로 만신창이가 됐으니 죽지 않으면 어디서 안식을 찾는단 말인가.
1: 예. 그 비지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0: 그러게요. 네, 예. 잘 골라주셨네요.
1: 예예. 예.
0: 네.
1: 특히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늘 뭐 우리 황정은 작가의 낭독은 듣기가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박연준 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0: 네.
1: 문장 중에 또 이것도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가 뒤집히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너는 나의 창조자지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복종하라.
0: 네.
1: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AI를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저는 사실 네. 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부터 계속 AI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0: 그렇죠.
1: 예예. 예.
0: 지금 시대에 읽으면 지금 시대의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AI를 떠올리지 않기가
1: 그러게요.
0: 쉽지가 않죠.
1: 예, 예.
0: 요즘 또 AGI 관련한 논쟁들도 활발한데
1: 예.
0: 또 그 맥락을 읽으면 대단히 이 말이 섬뜩하게 읽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1: 아, 그래서 그 오래된 대답이 코너의 네. 생명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0: 네. 고전은 항상 예. 네.
1: 이즈음의 대답을 그때 문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0: 네. 그렇기도 하지만요.
1: 예.
0: 근데 제가 읽은 번역본에서는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 예.
0: 넌 나의 창조자이지만 난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복종해.
1: 예.
0: 느낌표. 이게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1: 예. 그러니까
0: 이 장면이 자기 반려를 만들어달라는 피조물의 요구를 이제 간절한 요구를 배반을 하고 피터가 예. 파괴를 하는 그 장면인데
1: 예.
0: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전능한 자로서의 어떤 명령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단히 순진한 상태의 어떤 절망감과 고립감을 느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좀 미숙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제 땡깡 부리듯이
1: 예.
0: 그렇게 읽히기도 해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예. 했습니다.
1: 번역에 따라서
0: 네.
1: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어느 번역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0: 그렇죠.
1: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또 좋아하는 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예, 오늘은 오늘 작품은 어느 분 번역이라고 하셨죠?
0: 박아람 번역가가
1: 아, 그렇군요.
0: 책입니다.
1: 예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프랑켄슈타인을 읽은 지가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0: 네.
1: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마지막 장면이
0: 네.
1: 왜 그 북극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태운다는 거였잖아요.
0: 네. 그리고 예. 사라지죠.
1: 예. 실제로 그랬던가요?
0: 그게 이제 이 소설이
1: 제 기억엔 그때 그 명확한 장면이 묘사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0: 왜냐하면 이제 소멸하는 장면까지는 묘사가 안 돼 있는 것이요.
1: 예, 예.
0: 이 소설이 서간문 편지로 시작이 돼서 편지로 끝이 나고요.
1: 예, 예.
0: 중간에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피조물의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1: 아, 예.
0: 말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크게 화자가 세 명인 소설이에요. 예.
1: 그래서 얼핏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그때 완전히 소멸하는 건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일부러 작가는 그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그 어딘가에 프랑켄슈타인은 있는 게 아닐까라는
0: 네.
1: 그런 상상까지 했었던 뭐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예, 너무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서
0: 네.
1: 저에게는. 아이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다 다음
0: 네.
1: 주에 또 우리 황정은 작가를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예. 고맙습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아이디어 있는
5: 모두,
4: 창업하고 싶은
5: 모두,
4: 울산에서 도전하는
5: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대면 창업 안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예, 4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들려드리고 있는데 6721님께서 저를 구해주시는군요. 진행자가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신청합니다. Dan Fogelberg의 Leader of the Band인데 2부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려드렸는데 제가 간주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간주는 간주도 나오고 후주로도 나오는데요. 이번엔 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다 듣겠습니다.

0: 9월 11일 금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올 8월이 세계 기후 관측사상 최고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7월이 1년 중 제일 더운데 8월이 7월보다 더 더운 것도 1940년 이래 올해를 포함해 5번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상업적 고래잡이를 하는 나라는 딱 세 곳,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업적 고래잡이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내년 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제포경위원회는 그린란드,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의 원주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고래잡이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 김주애에게 동생 혹은 오빠가 있다? 네,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자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주애에게 성별을 알 수 없는 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오빠가 있다는 얘기도 많았는데요. 국정원은 있다고 하더라도 후계자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미국 인피니티 워드사의 신작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가 가상의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 전쟁은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허구로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도 한반도의 전쟁을 오락적 소재로 재현하는 것은 역사적, 정서적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편 이 게임과 관련 삼성전자가 인피니트 워드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와 계속 진행하죠.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떤 얘기입니까?
0: 출근을 하다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문화비축기지라는 그 공간이 좀 있거든요.
1: 네, 가봤습니다. 예, 예. 예, 예.
0: 거기서 내일부터 21일까지 옥토버 페스트를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예, 예. 축제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얻어서 서울 버전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대형 비어 텐트와 정통 독일 맥주, 뭐 현지 밴드 공연을 그대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9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현지 옥토버페스트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 예.
0: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네요.
1: 아, 그래요? 예. 무슨 소송인지는 뭐 조금 이따 알아보고 그 옥토버페스트 하면 원래 그 옥토버가 10월이잖아요.
0: 예.
1: 예. 근데 늘 9월에 하대요. 예, 그럼 왜 그러죠?
0: 민회니 가을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자주 내려서 야외에서 맥주를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1: 예.
0: 축제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좀 해가 긴 낮 시간을 즐기게끔 하자. 뭐 그런 생각 때문에 9월 하순에 시작해서 10월 초에 끝나는 일정으로 변경을 한 건데
1: 예.
0: 언제부터 변경했냐? 1872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1972년이 아니고요. 1872년. 예. 그러니까 옥토버 페스트가 정말 오래됐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1: 예, 예.
0: 시작이 1810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맥주 축제는 아니었고요. 이 바이에른 제국의 왕세자 루트비 1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경마 경기가 열렸는데
1: 예.
0: 이제 그게 시초라고 하고요. 그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마 경기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매년 하자 이렇게 돼서 뭐 음식도 준비하고 술도 먹고 하던 게 옥토버 페스트가 됐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맥주 축제가 된 거고요. 정작 축제의 시초인 경마 공식 경기는 1930년대에
1: 예. 예.
0: 중단됐다고 합니다.
1: 뭐 경마 대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 요즘은 못 들어봤으니까
0: 예.
1: 그런 모양이군요. 200년이 훨씬 넘은 축제인데. 근데 전 세계에서 인파가 몰리잖아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클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예.
0: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뮌헨시는 축제 기간 약 67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와서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되고
1: 예.
0: 쇼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 효과가 2조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1: 아, 2조나 돼요?
0: 네.
1: 그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0: 네. 그래서 이 행사가 예.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 2조 원짜리 행사에 맥주를 공급하는 곳

0: 곳이 어디냐? 단 6개의 양조장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들어보신 양조장 이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아우구스티너, 하커프쇼어, 호프브로이, 레벤브로이, 파울라너, 슈파텐 예. 이렇게 6개고요.
1: 뭐 두세 개는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양조장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1: 그렇겠죠.
0: 수백 개, 수천 개 될 건데
1: 예, 예.
0: 이거 너무나 오래된 카르텔이다. 왜 6개만 참가할 수 있게 하냐 하면서 이제 소송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1: 예. 그럼 왜 6개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0: 이 독일의 유구한 맥주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1: 예.
0: BBC의 옥토버페스트 관련한 기사 보니까 1487년 제정된 맥주 순수령을 모두 지켜서 양조해야만 이 축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달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맥주 순수령.
0: 예.
1: 예, 예.
0: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물, 보리, 홉 이 세 가지 재료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 1487년 제정된 맥주 순수령이고요.
1: 예.
0: 이제 나중에 1906년 들어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발효 작용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서 효모까지
1: 예.
0: 총 네 가지만 넣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 현대까지 내려져 오는 맥주 순수령의 내용입니다.
1: 예.
0: 애초에 왜 이런 법이 생겼냐? BBC는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이것저것 재료를 넣으면 가격이 비싸진다. 둘째, 빵 만들 밀을 맥주에 쓸 순 없다. 이제 그때는 이제 식량 중요하니까요.
1: 아, 예.
0: 그리고 셋째, 방부제, 향미료, 환각제 등 아무거나 마구 넣으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하고
1: 예.
0: 처음에 독일 남부에서만 적용되다가 1906년 들어서 독일 전체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법이 현재 유효한 소비자 보호법 중 가장 오래된 법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은 독일 내에서는
1: 그러게요.
0: 뭐 다른 맥주는 못 먹는 거냐
1: 예.
0: 그럴 수 있는데
1: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0: 아 근데 이게 또 1987년에
1: 예.
0: 제 기사를 찾았는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이제 소송이 걸립니다.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독일에 그럼 수출을 못 하는 거냐? 이거는 불공정 거래다 해서
1: 예.
0: 이제 소송을 걸었고 유럽 사법 재판소는 이거 이렇게 독일로도 수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넣은 다른 국가의 맥주들이 수입이 됐고 그때 이후로 이제 독일에는 이제 다양한 맥주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아니 근데 아까 왜 맥주 순수령이라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우리도 네. 그 네 가지 지킬게 여기에 참여하게 해줘 하면 여섯 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다른 양조장들은 그럼 그 기준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1: 예,
0: 수
1: 예.
0: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미넨시 경계 내부의 우물물로만 만들어야 옥토버페스트 참가를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이제 이 한정된 우물들을 기존의 여섯 개 양조장들이 거의 독점을 했겠죠.
1: 예.
0: 그래서 이제 기사에 언급된 기징어 브루이는 여기 대표가 작정을 하고 180억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팝니다.
1: 아, 예.
0: 그래서 내가 이 우물물을 써서 맥주를 만들겠다.
1: 예.
0: 했는데도 시위회가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건 거고요. 이제 시위의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소송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받아서 축제에 참여를 하겠다고 주민투표에 가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지금?
0: 예.
1: 예, 예.
0: 그래서 3만 5천 개의 서명이 필요한데 2만 1천 개 정도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
1: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하군요.
0: 네, 진짜 예. 너무하다 싶은데 역사를 돌려 보면 아까 이제 그 이 축제의 시초 있잖아요, 루트비 1세 그 사람의 증손주도 나도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했었는데 소송을 걸었지만 안 됐습니다. 그게
1: 아.
0: 1990년대 일이에요.
1: 예. 주인공 집안인데도?
0: 네.
1: 예.
0: 그러니까 주요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규칙은 미넨 시에서 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 맘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하겠다는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걸어서 뭘
1: 예.
0: 하냐라는 거고 이제 반론은 명백한 카르텔이다 이렇게 보는
1: 아.
0: 법률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규정 지켰다고 다 참여시키면 그것도 또 전통에는 반하는 측면도 있어서 나름 또 뭐 미넨시로서는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0: 네.
1: 아무튼 뭐 흥미로운 소식이긴 하네요.
0: 네.
1: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 지금 이선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 휴가라면서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강다은 아나운서에게
1: 예, 예.
0: 이 자리를 맡기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1: 예.
0: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 막내 아니, 아나운서거든요.
1: 예, 그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0: 네.
1: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이선영 아나운서 잘 휴식을 취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6년 전인 2020년 어느 때보다도 거리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강제로 벌려놨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뭐 횡했던 서울 거리가 떠오르네요. 오늘 소개할 곡은 그 무렵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다만 노래 속 두 사람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군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박정용 선곡위원이 고른 혼성 듀엣 특집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이 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가 함께한 익사일이란 노래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에 테일러 스위프트도 예정되어 있던 모든 활동을 멈춰야 했었는데, 그 빈 시간 덕분에 상상력의 지평이 놀라울 만큼 넓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 중심이었죠. 그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가상의 인물,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들로 이야기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8집 Folklore라는 앨범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 앞뒤 모두 흑백. 이 뒷모습도 테일러 스위프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에 혼자 서 있는 테일러의 모습이 아주 작게 담겨 있습니다. 미스터리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개 낀 숲속에 이렇게 혼자 서 있네요. 이 안에서 오늘 들어볼 곡 익사일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적 전환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의 인디폭 밴드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넌과 함께했고요. 제목 익사일은 추방 혹은 유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서로의 안식처이자 서로의 집이었던 연인이 이별하면서 그 집 밖으로 내쳐진 것, 이런 심정을 추방에 빗댄 것이죠. 보통 그 남녀 듀엣 곡의 그 클라이맥스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따로 부르다가도 같은 노랫말로 화음을 만들어내곤 하는데, 이 곡은 좀 다릅니다. 화음이랄 것도 뭐 별로 없고요. 그냥 각자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가 돼서야 목소리가 겹쳐지는데,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이거를 음악적으로 구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박정영 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혼성 듀엣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한 곡이다. 이번 주에 들었던 다른 곡들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매력적이고도 쓸쓸한 불화의 순간에 귀를 기울여 보실까요?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혼성 듀엣 특집의 마지막 곡 테일러 스위프트와 본 이베어의 저스틴 버넌이 부르는 익사일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에이펠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혼성 듀엣 특집 마지막 곡으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저스틴 버넌이 부른 익사이를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2022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0: 2027년 5월 21일, 22,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스페셜 게스트 앤더슨 팩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예, 유튜브에 버스매니아라고 하신 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일요일 사색이 시즌1이 마무리됐는데 이번 주부터 일요일에는 어떤 순서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목은 사색 같습니다. 다만 앞에 사자는 녹사자에서 역사의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색깔을 더하는 사색.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세계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매일 쏟아지는 세계의 소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첫 시간에는 재미있는 역사학자 두 분이 함께 나오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7이 쓰시는 분께서 뉴스, 사회, 경제, 인문학을 쉽게 배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함께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선거위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A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대리
5: 음주 후엔 티맵대리 음주 후엔 티맵대리 티맵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면서 6,8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2: 대미 투자 협상 최종 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바지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 정부가 첫 사업으로 원전 건설 등에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주최한 행사에서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자신들은 촉법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고 자신하며 동급생을 폭행했던 중학생들이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학교폭력의 꼭대기 같은 사건이라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잔인한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1: MBC 2시 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에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유가 전망치는 어느새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핵심 지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후티 반군에 추가 자금과 무기 지원을 약속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 모카를 함락한 데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까지 장악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미국 매체 에포크타임스가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홍카오 미국 해군 장관 대행은 전날 필라델피아 조선

0: 군수 방문을 마치고 바레인 해군 지원기지를 언급하며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고 말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6,8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유가와 미국

0: 아파트도 3%에서 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3조 원 넘게 팔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 상황이 나빠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아스트라 발표 이후 인공지능 수요가 재확인되면서 최근 반도체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인상 우려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앞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이르면 다음 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대미 투자 막바지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동행을 마치고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 뭐 협상이 항상 뭐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0: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3: 네, 정치권 소식 정치팀 차현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기자. 여당을 중심으로 전날 국회에서 행사를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죠?
4: 네, 맞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물론 부정선거 구호까지 울려 퍼졌다는 건데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영정사진이 담긴 입간판도 등장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서 5.18 폄훼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구구세력 준동회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5: 이진숙은 다음 행보도 불보듯 뻔합니다. 5.18 폄훼야 모욕을 계속할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킬 것이며 나아가 내란세력 준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이 후한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4: 국회 사무처도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네, 야당은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주가 조작 로비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약업체 제넨셀 최대 주주 세종메디컬의 주가가 김 후보의 청탁 이후 임상 승인 기대감으로 폭등했다며 작전 세력은 180억 수익을 얻은 반면 개미 투자자 3만 명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6: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로비와 주가 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입니다.
4: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겨냥에 증인 없는 청문회로 밝힐 수 있는 건 없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 후보자와 함께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로 가보시죠. 오늘 출근길에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 용 후보자는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취재진이

0: 비대위원 겸직이 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용 후보자도 무겁게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출근길 문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고요.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만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 관련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외 평가 등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며 청와대 당 차원의 의견 개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네, 이번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한 의원에게 질문을 한 걸 두고 총리실에서 입장을 밝혔죠?
0: 네, 맞습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자신을 일반인으로 소개하며 한 의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지휘라고 올리셨는지.
4: 어제 이해식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지시한다고 하셨죠? 어디 기자시죠? 어떤 부분 기자시죠?
3: 일반인입니다.
0: 이를 두고 총리실은 국토실 소속 A 과장이 대정부 질문 관련 업무를 위해 국회 출장 중 한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게 됐다며 즉흥적으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 측이 주장하는 의원 사찰이나 총리의 지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총리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전해주시죠.
0: 네,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특히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갤럽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가 부정평가로 많이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 6.6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영유아 연령대에서 의사 환자 분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올해 32주차 2.5명에서 36주차 21.9명으로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연령별로는 7살에서 12살 사이가 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1살에서 6살은 29.8명, 13살에서 18살은 28.8명 순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에 임금 체포

0: 촛불과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을 예방하고자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자금 배정 때 노무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해 원 도급사의 중간 정상금과 노무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해 건설노동자의 노무비가 전용계좌로 직접 입금됐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울산 첫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내년 2월에 준공됩니다. 울주군 삼나무에 들어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104억 원을 투입해 7,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급식동과 가공동이 들어섭니다. 센터는 저온창고와 가공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농산물이 생산단계에서 소비처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북구 명촌동 태화강 둔치 억새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밤 태화강 둔치 억새밭에 불을 질러 3만 5천 제곱미터의 억새밭을 태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도축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도축 검사를 강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축 검사 인력을 확대하고 휴일인 20일에도 공무원 수의사를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전까지 5개 구군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는 한우의 개체 이력번호, DNA 확인 검사 등 축산물 점검과 수거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정우진 전 주루완다 대사를 국제관계 대사에 임용했습니다. 정 신임 대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해 주 호주 참사관, 주 베트남 참사관, 주루완다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울산시는 정 신임 대사가 해외 투자 유치와 통상 지원 등 울산의 대외 협력 분야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울산에서는 사업 5건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별로는 북구 연포누리길 정비에 9억 원, 입화산 휴양림 경관 조성에 9억 원, 북구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6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또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8억 1,800만 원, 동해안로에서 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에 4억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울산 지역 내일도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의 분포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4.4도, 습도는 60%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1: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4: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화개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그 책 가운데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1: 아하, 제목은 그대로, 들어본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진짜 부자가 됐을까요?
1: 아, 이 최근에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신의 재산을 밝혔습니다. 예. 그에게 무려 12억 달러, 우와.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우와.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0: 빚이요?
1: 재산 말고 노노노 빚 말입니다.
0: 아니, 부자 아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1: 이 저자의 투자법이 부채를 활용한 자산 증식이었는데요.
0: 아, 그래요?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자산에 또 투자하는 방식인 거죠.
0: 쉽게 말해서 빚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부자 아빠의 저자인 키요사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하면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제정신이에요.
1: 빚으로 부자 아빠 되려다가 가랑이 찢어질 수 있으니 절대 여러분 B2 안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역시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자.
1: 아,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다들 마음만큼만은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부자 되세요. 잭스키스가 불러줍니다. 폼생 폼사.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네, 금요일 화개라 시작했습니다. 네. 자, 시 쓰기 정말 좋은 계절 9월
9: 맞습니다.
8: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월에는 화개라 주제 시 공모전이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9: 네, 9월 한 달 동안 매주 시 주제를 던져드리는데요. 두 번째 시 주제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을 주제로 여러분의 감성이 담긴 시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번으로 가을에 관한 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 네.
8: 10월에 여러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고요. 강원석 시인이 직접 여러분의 시를 평가해드립니다.
9: 그렇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 문자로도 많이 간단하게도 좋으니까요, 시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 자, 잠시 후에는요, 같이 가서 수자 씨 함께하겠습니다. 그 네. 전에 노래 한곡 들을까요?
9: 아, 요 노래 들어야 되겠어요. 가을에 관한 시 많이 주시면서 이무진 가을 타나봐.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죠.
1: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가 소수자 씨,
0: 남선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오늘은요, 울산에서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분의 소식을 좀 담았습니다.
3: 좋은 분이시네요.
2: 맞습니다. 사단법인 한방울 신용회 이사장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미뤄온 다문화 부부들한테 결혼식을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2: 그런데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함께 축복받는 시간 자체를 선물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방울 이사장 신용일입니다. 2005년도 자발적인 봉사 동아리로 출범해서 이주민,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법인입니다. 자원봉사 중심의 활동을 하는 데 이제 우선점을 두고 가족 지원, 문화 교류, 사회 참여, 지역 사회로 확장해가는 단체고요. 핵심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선순한 이런 분위기를 제가 제안하면서 이제 하고요. 위에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로 19회째를 혼례를 올리지 못했던 다문화 부부들에게 그래도 인생에 한 번인데 제대로 된 혼례를 올려드리는 행사를 진행해보고자 했고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매김하고자 시작을 했고요. 작년까지 이제 56쌍의 부부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탄생했고 그렇습니다.
1: 네. 그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또 살기가 힘드니까
0: 맞아요.
1: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잊혀지고 빼먹고 생략하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결혼식이 그런 것 같아요.
0: 그리고 좀 멀리서 결혼하는 거니까 식구가 오기도 힘드니까
2: 맞아요.
0: 당연히 그냥 또 지나가기도 하기도 할 것 같고 그죠?
2: 그런 얘기들을 곁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좀 만들어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결혼식 하면 단순히 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행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으로 출발하는 응원하는 자리로서 이제 이웃들까지 모셔서 이렇게 결혼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0: 야, 근데 놀라운 건 이제 이웃들한테도 축하받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2: 네.
0: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동네의 이웃으로서 눈도장 찍는 자리니까 더 좋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일반적인 서양식 결혼의 형태가 아니라 일부러 전통 혼례를 고집하고 계셨어요.
1: 예.
2: 식을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문화도 자연스럽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4: 전혀 다른 문화에서 성장했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족이 되는 만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제가 하고 반대로 제가 신랑에게는 상담할 때 그 얘기 항상 합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려면 신부의 나라, 출신국의 나라에 대한 언어 그래도 최소한 그 나라의 언어로 사랑한다. 뭐 어느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로 다가가고 시작을 해야 된다. 문화에 대한 인지에 대한 것도 먼저 뭐 베트남 같으면 뭐 명절 때 인사하는 거라든가 부모들한테 인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먼저 하면서 우리 문화를 같이 공유를 해라. 전통 혼례는 뭐 단순히 두 사람이 또 결혼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또 양가 또 가족, 이웃 또 모두가 축복하고 함께 이웃이 된다 하는 그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 혼례도 주체적으로 좀 되어보면 좋겠다 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야,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직접 뭐 연지곤지 찍어보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이게 뭐지 그 폐백도 없어지는
1: 맞아요,
0: 분위기고 하객들한테도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이게
2: 맞아요.
1: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요즘에 실제로.
0: 그럼요. 네.
2: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0: 진짜로?
1: 네. 드라마에서도 요즘 잘 안 해요.
0: 아니,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폐백이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 뒤에는 인사치레 거칠해라고 사라졌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0: 좀 슬프다. 네.
1: 서로 네. 대추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0: 없고 이렇게 그죠?
1: 그렇죠. 네. 그런 것도
0: 아,
1: 있는데.
0: 아 진짜.
1: 이 전통 혼례가 특징이 또 동네 잔치잖아요.
0: 아 동네 그럼요.
1: 잔치. 시끌벅적하게 네. 막 어울리다 보면 진짜 동네 잔치가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2: 맞아요. 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좀 드문 일이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이 타국인 분들에게는 가족을 모셔오기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현장에서는 혼주 맺기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을 모셔서 양부모님처럼 이렇게 맺어주는 일도 하시는데요.
0: 그분들도 네.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그런 식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한쪽이 좀 이상하게 비어든다나? 이 사람 고향이 뭐 타국이고 멀다 보니까 신부 혼자 있고 나머지는 신랑 친구들이나 가족들만 집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2008년도 약 20년 전에는 이제 인격적으로 폄하되는 걸 내가 참 용서하기가 싫었거든. 그런 게 양부모라도 있으면 신부 편이 이 지역에서 누군가가 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신랑한테 좀 심어줌으로 해서 야도 일러줄 때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처음에는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혼주 그 가정 중에서도 신랑도 서로 상호 뭐 명절 때나 생일 때나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본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또 초청했대요. 현지가 내 인데 자랑하는 거예요.
0: 야, 근데 그냥 결혼식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네요. 네. 이 외로운 타국 생활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서 여기에 더 정 붙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이렇게 맺어진 부모님하고 네.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맞아요. 전화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이렇게 지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결혼식을 올렸던 선배 신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배 신랑이 기러 가범이라고 신랑에게 나무 기러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직접 해주시고요.
1: 예.
2: 신랑 신부와 같은 국적인 또 울산에 있는 대학교 유학생들이 일부러 하객으로 참여를 해서 축하해 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사실 요즘은 네. 옆집 왜 누가 결혼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맞아요. 시대인데 네. 훨씬 따뜻하네요.
1: 알면 부주해야 돼요.
0: 어려움이 있네요. 네. 예.
1: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2: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그릇이나 이불 세트를 선물로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6쌍의 부부가 이곳에서 혼례를 치렀다고
0: 아니,
2: 합니다.
0: 아니 저희 다문화 코너에서 어서 오이소에서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 이분들 진짜.
1: 그러니까요.
0: 어떻게 부부로 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2: 네.
4: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나의 남

0: 사람은 인생의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원과 사랑으로 전통 혼례를 통해서 행복의 길로 간다면 나는 또 내년에 또 나와 같은 후배들을 위해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고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동안 전통 혼례했던 가족들이 진행 사회자로도 내가 맡겨요. 느려도 그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 진행도 보고 내 자녀가 청사초롱도 들고 또 내 신랑이 내 부인이 누군가한테 감화하고 그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 하다 보면 동반자로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1: 네, 이 56쌍이라는 숫자 안에 56개의 새 출발, 와. 또 그만큼의 그 관계, 네.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셈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맞습니다. 그리고 한방울 봉사단이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손발을 맞춰주시는 봉사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 네. 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현장 봉사까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단체를 또 이렇게 꾸려오시면서 네. 사실 지치거나 어려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3: 물론 있었다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지치는 마음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 힘들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고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길이 없는 길을 내리려 하니까 제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법이 2008년도 생겼는데 국가에서 정책 그 법률이 생기기도 훨씬 그 4, 5년 전부터 언어도 가르치고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맨 마찬가지지만 예산과 지실과 순수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뭐 분명히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특별하거나 낯선 존재로 이제 보는 것보다 어디 가도 우리 학부모 중에 한 명이고 내 동료 중에 한 명이고 내 마실 이웃의 한 명이지 이게 뭐 이제 뭐 같은 구성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존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3: 네 사실 전통혼례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이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계시고요 자조 모임도 일부러 열어서 생활에 적응을 돕는 그런 활동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낯선 곳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감당할 그런 어려움이 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계속 이제 모으고 대화하고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길어가범 사례처럼 네. 그 덕분에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3: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들 그래서 이웃처럼 지내고 계시고요.
2: 아,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낀 사람이 또 다른 이웃에게 나도 여기서 이런 사랑을 받았어라고 손을 좀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좀 요즘 혼자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3: 맞아요.
2: 꼭 다문화 가정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결혼식은 진짜 국내에서도 너무 행복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신 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고
2: 우와,
3: 해요.
2: 그래요?
3: 그래서 귀 기울여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얼굴에 미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 그런 순간들이 좀 하나의 축제처럼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활동하실 때 그 싸이의 노래 중에 예술이야라는 곡이 있잖아요.
2: 네.
3: 이 곡을 굉장히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0: 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한 방울입니다. 그 한 방울이 모여서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가 됩니다. 1년에 한번 하는 다문화 전통 혼례식도 있고 매주 하고 있는 다문화 주말 농장도 있고 다문화 한국어 교실도 있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 기본적으로 소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 소질을 역량 발휘도 하면서 함께 이제 다문화 가족과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럼 다문화 봉사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놓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기업체나 후원자분들이 또 계신다면 저희는 법인기관으로 해서 기부영수증 발행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 아, 이 각기 다른 삶이 만나서 하나의 또 가족이 되고 그 시작을 이웃들이 함께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야말로 만약에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셔도
3: 네.
2: 나 그때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3: 맞아요.
2: 이런 근사한 축제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사실 이건 결혼식이 올 가을에 또 열리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3: 10월 31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에 남구문화원 백꽃마당에서 열립니다. 지금이 딱 결혼식을 신청하는 기간이어서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데요. 주변에 아직 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 경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네, 꼭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1: 자, 우리 이웃들이 울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장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싸이의 예술이야인데
2: 이사장님 자체, 신용일 이사장님 자체가 예술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남작가와는 작별하겠습니다.
2: 네, 남상영 씨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울굿 기름 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네, 오늘 같이 가서 수자 씨는 다문화가정 전통 혼례를 주선하시는 사단법인 한방울의 신용일 이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10: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일로 또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1, 2부 끝곡은요, 리센 네의 러브 어택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9: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군사기물 누출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예하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오랫동안 수사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제넨셀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완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세종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9: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괜찮아요.
1: 아유, 여기서 차례 지낸다 카디만해도 친정할 시간이 있는겨.
0: 어, 차례 끝나자마자 친정으로 튈 거니까 나 찾지 말라고 했다고요.
1: 튄다고?
0: 예, 그나저나 이게 차가 말을 들어야 말이지.
1: 아유, 아유 그럼 가기 전에 걱정되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점검만 받아봐.
0: 일요일이면 정비소 문 닫는 날 아니에요?
1: 아니 이번 주 일요일에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뭐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차 무상 점검 해준다 크네.
0: 어머머머 정말이요? 어? 오 진짜 아무 차나 다 되는 거예요?
1: 화물차랑 영업용 차 빼고 울산 시민이 소유한 승용차랑 승합차는 다 된다 갑니다.
0: 어머머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1: 보자,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지그집 주소지 관할 정비소를 찾아가면 되는데
0: 예.
1: 울산시 누리집 들어가 보면 예. 해당 정비소 이름이 쫙 나와 있은 게네. 우리 집에서 제일로 가깝다 싶은 정비소 찾아갔어.
0: 아 그럼 되는구나. 근데 진짜 다 공짜인 거예요?
1: 그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같은 거, 오일류랑 타이어, 주행 장치 등은 무상 점검이 되고
0: 네.
1: 와이퍼나 브레이크 전구 같은 일부 소모품은 또 무상 교환이 된다 카네.
0: 아, 그러니까 엔진 오일은 충분한지, 냉각수는 충분한지 뭐 이런 점검은 무상으로 해 주고 또 일부 소모품은 무상으로 교환돼 준다는 얘기네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점검을 받고 나면 알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0: 네.
1: 이번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검된다 하니까 명절 전에 점검하실 분들 꼭 댕겨오이서 참 좋다.
0: 어, 잘됐다 잘됐어.
1: 김광석이 불러줍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바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4: 이 곡은
5: 처음이죠.
4: 트로트 발라드 록큰롤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를 문하고 신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5: 네, 오늘도 푸짐한 신곡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신곡 있으시면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신곡은요.
4: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예. 윈터 씨가 솔로곡을 내셨네요.
5: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에스파의 윈터가 여름의 속도라는 노래를 냈는데요. 예. 어떤 곡인지 같이 들어볼까요?

0: 윈터 씨의 여름의 속도 함께 들었습니다.
1: 윈터 목소리 씨. 매력적이에요.
0: 아, 노래도 너무 잘해요.
1: 네. 자, 그리고요. 2PM의 준케이님과 그리고 빨간 맛으로 유명한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듀엣곡을 냈습니다.
0: 어, 두 분이?
1: No, 입술. Your lips. 너 입술이라는 곡이네요.
0: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1: 아, 춤도 섹시하게 출 것 같아요. 아,
0: 준케이 웬디의
1: Your Lips.
0: 너의 입술.
1: 지금 들을게요.

0: 네, 준 K 웬디의 너의 입술 들었습니다.
1: 사투리가 많이 느셨어요. 자, 신곡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처음이죠.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 박현호 씨의 신곡입니다.
0: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어떤 곡이죠?
0: 한잔하러 갑시다.
1: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날 또 한잔하고 싶은 날이죠.
0: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1: 노래로 하면 더 좋겠네요.
0: 그쵸?
1: 자, 어떤 곡인지 같이 듣겠습니다.

0: 박현호의 한잔하러 갑시다.
1: 네.
0: 함께 들었습니다.
1: 자, 그리고 요즘은 컴백을 진짜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발라드로 유명한 V.O.S가 새로운 노래를 오랜만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0: 이분들 나오셨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야, 가을이랑 잘 어울리죠?
0: 진짜 화음이 멋졌어요.
1: 네. 어떤 곡이죠?
0: 그때와 다른 오늘.
1: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 함께 듣습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0: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97.5 MBC 라디오.
3: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는 라디오.
5: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밤하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 요리사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죠.
1: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 척척 박사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입니다.
1: 네.
0: 자, 척척 박사 새 박사 윤기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1: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 울산의
1: 작가님 반갑습니다.
2: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조하는 윤기득입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이번 주도 탐조 다녀오셨나요?
2: 네, 다녀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2: 네,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어릴 적 많이 불렀던 노래 오빠 생각 동요를 아시나요?
1: 듬뿍듬뿍듬 이겁니까?
2: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오빠 생각의 주인공 뜸뿍입니다.
1: 네. 뜸뿍이, 그러니까 뜸뿍 새라고 저희가 많이 불렀는데 네. 뜸뿍이는 그럼 철새인가요?
2: 네. 동요 오빠 생각으로 잘 알려진 뜸뿍이는
1: 네?
2: 뜸뿍이과에 속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네. 과거 한국의 농촌 신갈나무숲이나 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감해서 직접 보호를 받고 있는 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이 뜸뿍이를 노래에서 만들었지 직접 본 적이 없는데
1: 맞아요.
0: 이거 어떻게 생겼나요?
2: 아, 안 그래도 울산에도 저를 이걸 찾으려고 저 제보가 많아가지고
0: 예?
2: 갔는데 너무 찾기 힘들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1: 아, 진짜요?
2: 네, 내년에는 꼭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화개라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 아, 윤기득 작가님도 찾기 힘들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요.
2: 네.
1: 예.
2: 그 뜸뿍이는 수컷은 40cm 정도이고
0: 예?
2: 암컷은 33cm 정도로 수컷이 조금 큽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2: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은 몸 전체가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을 띠며 이마에 붉은색의 화살촉 모양의 벼슬이 발달하고 다리와 눈도 붉은색을 띱니다. 네. 암컷은 몸 전체가 황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 반점이 있어 논이나 풀숲에 숨을 때 아주 유리한 위장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그러면 뜸부기는 어디서 뭘 먹고 사나요?
2: 네, 주로 뜸부기는 논이나 저수지 주변에 덤풀이나 풀숲에 서식을 하며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논이나 논두렁으로 나와 활동하며 낮에는 풀숲이나 습지 그늘에 숨어서 지냅니다.
1: 아~
2: 그래서 제가 뭐 잘 못 찾습니다.
0: 그렇군요.
1: 만나기 어려운 친구네요.
2: 네, 특히 야행성 성향이 강해서 경계심이 매우 높고 먹이는 잡식성으로 벼, 풀, 씨앗 등 식물성 먹이부터 달팽이, 곤충이나 그 개구리, 작은 수소동물까지 다양하게 먹습니다.
1: 번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 네, 여름 철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경 논이나 섭지 풀밭에 둥지를 틀고 3개에서 5개 알을 낳아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사이가 좋다는 거네요.
2: 네,
0: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0: 사람도 이제 육아에 잘 참여를 해야
1: 그럼요. 네.
0: 아,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거든요.
2: 네.
0: 뜸부기는 뜸부기 수컷은 육아 네. 참여에 꽤 적극적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뜸부기는 조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수컷의 육아 참여도가 매우 높고 적극적입니다. 번식기가 되면은 수컷이 명당 자리를 만들고
1: 네?
2: 풀을 모아 둥지를 주도적으로 만들거든요.
0: 예.
2: 네.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고

0: 둥지를 비우지 않고 정성껏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합니다.
1: 예. 네.
0: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면은 수컷이 새끼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주고, 천적이 나타나면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새끼를 지켜내는 훌륭한 아빠 새입니다.
2: 멋지네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는 온도 습도 조절 못하는데 우리보다 낫네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뜸보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0: 네.
2: 그럼 멸종위기종은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0: 네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네.
0: 이렇게 아름다운 새의 감소 원인은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한 먹이, 달팽이, 수서곤충의 감소 및 경지 정리 및 콘크리트 수로 건설로 인한 습지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주 경로의 서식지 훼손 등이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그러니까 그렇군요. 먹을 것도 없고 네. 뭔가 농로도 다 바뀌고 이래서 그렇군요.
0: 네, 네, 네. 네. 네.
1: 뜸보기가 네. 그 노래에서처럼 진짜 뜸복뜸복하고 오는지
2: 아 궁금해요.
1: 요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1: 그래서 새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자 지금부터 두 개의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둘 중에서 뜸보기 소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세요.
1: 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2: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거 앓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네. 앓고 있는데요.
1: 자, 그럼 두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네. 네.

0: 아, 이 친구가 더 익숙한데 우리한테는.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어떻게 들으면 뜸복뜸복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뜸복이라는 동요. 이 뜸부기가 나오는 동요 오빠 생각. 네. 이 오빠 생각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결의의 노래라고도 불렸는데. 아, 네.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어린이라면서요.
2: 네. 네, 맞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25년도 당시 12세 만 12세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최순애 작가가 쓴 아동 시입니다.
1: 예.
2: 네. 최순애 작가는 잡지 어린이에 이 시를 응모해 당선되었는데요. 어린이가 시를 썼다고는 믿지 않을 정도로 누이의 그리움과 서정이 깊게 담겨 있어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1: 예.
0: 아, 이 동요 오빠 생각 가사에 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되게 슬프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네. 여기서 나오는 우리 서울 가신 오빠 네. 대체 누굽니까?
2: 네, 본인 오빠예요.
0: 아, 실제로 친오빠.
1: 예.
2: 시속의 오빠는 실존 인물인 최영주 선생님입니다.
0: 네.
2: 그는 일제 강점기 소년 운동가이자 어린이날을 만드는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0: 네. 네.
2: 함께 잡지 어린이를 만들었던 출판인이었습니다.
0: 와. 네.
2: 당시 최영주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자주 집을 떠나 서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어린 동생 최순애는 비단신을 사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오빠를 매일 과수원 언덕에 올라서서 기다리며 이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0: 아~ 너무 슬프다.
1: 그렇군요.
2: 12세 때 나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1: 아~
2: 대단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동요 오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서로 인연이 있다면서요?
0: 어, 진짜요?
2: 네, 네 맞습니다. 최순애 작가가 어린이 잡지에 오빠 생각으로 당선된 이듬해 1926년도에 같은 잡지에서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아시죠?
0: 나의 살던 네. 고향은
2: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노래가 시로 당선된 또 하나의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0: 아~ 네.
2: 바로 이연수 작가였거든요.
0: 네. 그럼 이 소년 소녀가 이렇게 당선까지 네. 됐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교류가 좀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 네, 이 두 사람은 문학을 매체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0: 네.
2: 아, 이 어린 나이에
0: 대단합니다.
2: 아, 대단합니다.
0: 그 이 시대 펜팔이네요, 그죠?
2: 네. 예. 10년 후에 1936년도에 실제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0: 어머머머머.
1: 네. 결혼했어요?
2: 네.
1: 결혼했답니다.
0: 대박.
2: 네. 한국 아동문화의 두 거장이 만든 대표작이 서로 인연이 되어 결실을 맺은 낭만적인 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1: 그렇구나.
0: 아, 너무 또 네. 멋지게 또 이렇게 지으시고 부부가 네. 되신.
1: 오, 오빠 생각과 고향의
0: 네.
1: 봄은
0: 네.
1: 부부가 만든 노래네요.
0: 처음 알았습니다.
2: 네.

0: 않았군요.
1: 너무 멋져요.
2: 예. 네.
3: 자, 그러면 동요에서 서울 가신 오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는데,
2: 아이고.
3: 네. 현실에서는 이제 해피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2: 아.
0: 동요의 가사는 굉장히 시적인데요.
2: 예?
0: 뜸북새, 뻐꾹새, 깃두라미는 계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2: 네.
0: 뜸북새와 뻐꾹새는 초여름에 울고 깃두라미는 가을에 웁니다. 즉 동생은 여름부터 가을이 지나 단풍이 들 때까지 서울 가신 오빠는 가지 끝에 날아가는 세월처럼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뀔 때까지 오빠를 기다렸음을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2: 와, 이 마지막으로 또 뜸북에 네. 관해서 또 저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
0: 네. 어두운 새벽이나 해질 무렵 논두렁 풀숲 깊은 곳에서 울리는 뜸북뜸북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뜸북이가 인간에게 전하는 나지막한 목소리입니다. 옛날 노래나 동화성에서 내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요. 서울 가신 오빠를 기다리는 이 그 누이의 노랫말을 옛날 사람들에게 뜸북이 울음소리는 계절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이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친근한 목소리였지요. 네. 이젠 농경기 주변에서 배수 콘크리트나 농약으로 뜸북이의 먹이 사슬이 없어지고 뜸북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새 종류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건강함과 공동체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경고이자 부탁인 것입니다.
3: 예, 맞습니다.
2: 네.
0: 다시 여름이 찾아오면은 뜸북이 울음소리를 울산에서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아, 네. 예.
3: 자, 오늘은 동요 오빠 생각의 주인공이죠. 반가운 뜸북이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아까 출제해드린 새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겠죠. 자, 뜸북이 소리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겁니까?
2: 정답은?
0: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 네. 2번 소리는 누구였나요?
0: 2번 소리는 뻐꾸기 소리였습니다.
3: 뻐꾸기 소리.
2: 아, 네. 요 정도는 저희가 이제 구분할 예. 수 있는데요.
3: 그렇습니다.
2: 너무 특이했어요. 뜸북이 네. 소리 정답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3: 뜸북이가 참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2: 어, 어, 예. 네, 약간 이랬어요. 자,
3: 들어보겠습니다.
2: 네. 아니 앓는다니까요. 네. 알아요, 알아.
3: 네. 뜸북뜸북이 아니네요.
2: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제기차기나 팽이 돌릴 때 잘못하면 알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은데요?
0: 12세 소녀에게는 지금 네. 오빠를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2: 그만큼 마음이 아련한가 보다. 네. 자, 뻐꾸기 소리 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0: 정겨운 소리예요.
1: 이게 더 아련한 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네. 끙끙 앓는 소리, 아, 네. 뜬구기 소리.
1: 하지만 뻐꾸기 하면 또 우리가 탕란을 빼놓지.
0: 그렇지, 그렇죠.
1: 저희가 많이 배웁니다, 작가님. 아, 네. 네. 자. 예. 여러분 우리 앓는 소리보다 기쁜 소리 내는 네. 날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또 척척박사 세박사 윤기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0: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1: 작가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뜸부기가 생각나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여행스케치가 불러주는 오빠 생각 들어보시죠.

0: 네, 여행 스케치 오빠 생각 들었습니다.
1: 네, 아 너무 좋네요.
0: 이 노래 들으니까 고향의 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1: 아 맞습니다. 해바라기가 불러주는 고향의 봄 같이 듣겠습니다.

0: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 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 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주...

0: 순수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3: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디벤.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룩!

0: 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2: 자, 오늘 세 박사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네. 아, 뜸부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3: 아, 여름철 새지만 가을에 뭔가 그리움과 어울리는 새인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이 곡 골랐습니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저희들은 월요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3: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1.7% 넘게 하락해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1.76% 내린 6,909.91, 코스닥은 1.95% 내린 820.64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인 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지시 배경에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 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 의원 사찰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2: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올해 독일에는 피트니스 도구로 훌라후프가 다시 유행이었대요.
2: 우리나라에서도 SNS에서 훌라후프 챌린지 하는 거 몇 번 본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네. 몇 개 정도 해요? 지금 훌라후프 돌리면?
2: 10개 넘게 하죠, 저는.
1: 와.
2: 잘해요.
1: 10개가? 나에 비해선 잘한다.
2: 한 10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전 한 3개 하다 드럭.
2: 아, 그래요?
1: 자, 올해 16세 이하 청소년 부분에서 한쪽 다리로 서서 문천식 씨.
2: 네, 한쪽 다리요?
1: 네, 한쪽 다리예요. 30초 동안 훌라후프를 가장 많이 돌린 기록이

0: 몇 개 하는 줄 알아요?
1: 글쎄요?
0: 74회.
1: 우와!
0: 10개를 어디다 갖다 붙여. 그래서 영국 기네스 기록이 올랐대요.
1: 한쪽 다리로 서서 30주 동안 74회.
0: 대단하다.

0: 30초에서?
1: 네, 한 30초?
0: 26초.
1: 비슷하네, 이분이랑.
0: 30초라니. 어, 지금 기분 나쁘네. 4초가 얼마큼 큰데. 네. 아, 근데 잠깐만. 네. 목, 오케이. 팔, 오케이. 뭐, 달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네. 리듬만 잘 맞추면. 허리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돌리면서 뛰지?
1: 그러니까. 근데 32초 대단한 겁니다.
0: 박자 감각 엄청나다.
1: 하다 보면 뭐든지 늘게 돼 있나 봐요.
0: 아,
1: 그렇죠?
0: 그게 훌라후프 잘하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였대요.
1: 저는 정선에서 보면서 수영을 요즘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2시간 시간대 여러분. 아, 늘긴 느는구나. 아,
0: 실력은 싶어서. 안 는 것 같은데 체력은 늘었다 이러니까 옆에서 아유, 자기 처음 때 못 봤구나. 엉망이었어. 실력도 늘었어. 막 이러시더라고.
1: 늘었죠, 늘었죠.
0: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은 좀 배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대단합니다. 네,
0: 하다 보면 는다. 근데 네. 이 말만큼 막연한 게 어딨어요. 시작할 때는 막 빨리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는다라는 말이 무게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투자해라. 네. 모든 과정에.
1: 목표가 생기신 분은 좀 하다 보면 늡니다.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0: 훌라후프는 뭐 인도 분이 최고라고 해도 네. 탬버린은 국내에서 이분 따를 자가 없어요.
1: 아, 현숙 씨죠.
0: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의 네. 춤추는 탬버린 들을까요?

0: 네, 9월 11일 금요일 첫 곡으로 현숙의 춤추는 탬버린 듣고 오셨고요.
1: 자, 요즘 뭐 훌라후프 종류 되게 많이 나와서
0: 많아요.
1: 찾아보니까 오, 종류와 모양새가 다 다르네요. 돌기 있는 훌라후프 돌리셨던 분이 네. 저희 사연 주신 적 있었잖아요.
0: 3148님인데요. 뱃살 좀 빼보겠다고 훌라후프를 샀는데 안에 그 돌출된 게 있어서 온몸에 멍이 들더라고요. 버리려고 종량제에 넣어보니까 새 거라서 좀 아깝더라고요. 다시 뺐어요. 지금 저희 거실벽에 메달처럼 걸려있네요.
1: 이거 진짜 배 너무 아파요.
0: 그래도 하시면 돌기가 도움이 되려나?
1: 엄청 자극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훌라후프가 사실 변비 있는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0: 장기 운동을 시켜주니까 연도운동을 밖에서든 뭐 안에서든 그치.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거 돌기 있는 거 허리에다 돌리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발바닥 지압봉으로 쓰시는 게 어때요?
1: 아, 그렇게
0: 세로로 잡고 그러네. 밟고 서면은 발바닥 지압되지 않을까?
1: 어, 아 이게 좋은데요?
0: 그렇죠. 누워가지고 필라테스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아. 링으로 된 거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서 하는 그걸 한번 응용해서
1: 그죠. 서서 TV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0: 어떻게든 좀 써봐야지 아깝지 않겠어요. 네.
1: 자, 오늘은요 사랑의 기억들을 돌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0: 자,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부터 모실게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누가 보내셨죠?
4: 제목, 엄마의 비밀장부. 서울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선희언니, 천식오빠.
8: 안녕하세요.
7: 저희 엄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엄마는 평생토록 알뜰하셨고 뭐 하나 버리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고무줄, 쇼핑백, 아이스팩, 심지어 배달음식에 딸려오는 작은 간장까지 모아두십니다. 엄마 집에 간장 많은데 뭘.
8: 아유, 캠핑 갈 때는 이런 거 들고 가서 쓰고 버리는 게 제일 편해. 딸, 이런 게 다 삶의 지혜란다. 그 아이스팩 이리 줘. 다시 얼렸다가 캠핑 갈 때 쓰자.
7: 근데 우리 엄마는 60평생 캠핑이란 걸 가본 적이 없으세요. 엄마, 그렇게 작은 비닐은 뭐하러 모아요? 그걸 얼마

0: 담지도 못하는데 그냥 버리지.
1: 아우 예, 이거 개 산책시킬 때 이런 거 들고 가서 배변 봉투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것도 사는 사람 있더라고. 이런 거 쓰면 되지, 반려견 배변 봉투로.
0: 엄마 우리 개가 없잖아.
1: 웃긴다.
0: 재밌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냥 절약이 습관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질반질 살림하면서 빠듯한 아빠 월급을 우리들 키우시느라고 가계부도 매일 꼼꼼하게 쓰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 갔는데 엄마가 옆집에 계시다고 해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심해서 제 옛날 앨범을 찾아보는데 웬 공책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죠.
1: 경조사 내요.
0: 겉표지는 낡아서 모서리는 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장부 같았는데요. 저는 역시 우리 엄마 경조사도 다 가계부처럼 적어두셨나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첫 장을 넘겨보니까 첫 장부터 빼곡한 경조사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2001년 3월 18일 김숙희 아들 결혼식 10만 원, 2002년 5월 22일 이선자 시아버님 장례식 5만 원, 2003년 10월 7일 박미영 딸 돌잔치 5만 원.
0: 여기까지는 그냥 와 우리 엄마 진짜 꼼꼼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숫자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름 옆에 깨알같이 적어 내려간 메모들.
1: 우리 엄마 장례식 3일 내내 와서 도와줌. 내 옆에서 같이 울어줌. 내 손을 꼭 잡아줌. 내 끼니를 챙겨줌. 나에게 어깨를 빌려줌. 나도 꼭 보답할 것.
0: 와 우리 엄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저는 세상 엄마가 존경스러워지면서 집에 오시면 꼭 안아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넘겼는데요. 어? 거기엔 빨간 펜으로 급하게 써 내려간 듯한 글들이 보였어요.
1: 김숙희, 나는 지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딸 결혼식에 안 옴. 까먹었다고 함. 전날 전화도 해줬었음. 새냐? 이선자, 시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편육 리필했다고 눈치 좀. 박미영, 내 생일 모임에 안 옴. 해외여행 갔다고 함. 귀국 날짜 어제였음. 그럼 한국에 있는 거 아님? 강정숙, 우리 딸 결혼식에 아들을 대신 보냄.
0: 심지어 어떤 이름에는 별표까지 쳐져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건 우리 아빠 이름이었어요.
1: 김창덕, 내 생일에 5만 원 줌. 봉투 안 넣음. 옛다는 느낌. 더 늙어서 보자. 5월 6일 김창덕의 생일이라 똑같이 5만 원 줌. 잡채 안 했냐고 물음. 안 했음. 갈비 안 했냐고 물음. 안 했음. 이것이 복수.
0: 복수. 이쯤 되니까 혹시나 제 이름도 있나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봤죠. 어머나 제 이름 김정희 있었어요.
2: 긴장된다.
1: 김정희.
0: 뭐야 이게 뭐라고 떨리는데.
1: 2017년 어버이날 김정희 딸랑 카네이션. 2018년 어버이날 저녁 외식 메뉴 지 아빠가 좋아하는 닭갈비집으로 예약함. 내 입은 주둥이냐. 2019년 어버이날 저녁에 전화만 옴. 2020년 어버이날 안 옴. 미친 거 아니야?
0: 와 내가 어버이날 이랬다고? 저는 정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제 행동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1: 2021년 생일 김정희 전화만 옴. 2022년 생일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보냄. 무성의함. 2023년 생일 현금 20만 원과 생일 케이크. 좀 괜찮았다 싶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초코 케이크로 사옴. 2024년 생일 당일 전화 안 오고 다음날 전화 옴. 죄송하다고 하는데 모바일 상품권 액수는 2020년과 22년과 같음.
0: 전 우리 엄마가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엄마의 또 다른 속을 알게 된 기분이었어. 그리고 마침내 옆집에 마실 같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요.
1: 아 진짜 707호 여자는 참 따뜻해. 뭘 자꾸 주려고 애를 쓴다. 707호에서 참기름 얻어왔으니까 너 갈 때 가져가.
0: 아 아니야 엄마. 엄마 드세요.
1: 아유 가져가. 엄마 가방에 넣어줄게.
0: 엄마 그 올해 엄마 생신날.
1: 예. 신경 쓰지 마. 아유 니들 먹고 살기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뭔데 내일 생일까지 챙기니. 아유 됐어. 그냥 보통 날처럼 지나가면 돼.
0: 순간 저는 엄마 장부에 뭐라고 쓰실지가 빤히 그려졌어요.
1: 2026년 내 생일 신경 쓰지 말랬다고 진짜 신경 안 씀. 진짜 보통 날 됨.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음. 참기름은 또 챙겨감.
0: 아니요 엄마 내가 식당이라도 예약할게요.
1: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0: 아니요 엄마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엄마 좋아하는 메뉴 말해요.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
1: 아니 뭐 그럼 네 아버지 닭갈비 좋아하시니까 닭갈비집으로 하든가. 예전에도 한번 갔잖아 왜.
0: 아니 엄마 생일에 닭갈비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어? 엄마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1: 아, 얘가 새삼스럽게 왜 그래.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엄마의 비밀 장부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너무하시네 싶었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보다 누가 와줬는지 누가 함께 슬퍼해줬는지 누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하고 축하해줬는지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생신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용돈도 두둑히 준비하고 하루를 통으로 시간해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둘만의 데이트를 하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것도 장부에 고스란히 적힐지.
1: 2026년 생일. 딸이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줌. 너무 행복했음.
0: 부디 앞으로 엄마 생신엔 이렇게 행복한 기록들만 오래오래 장부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미리 생신 축하드리고요. 사랑해요.
2: 와, 나 끝에 울컥했음. 아, 우리 어머님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0: 진짜 다 좋으셨네.
2: 그래, 그 치부책이 그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야. 개인의 삶에도 있다니까 치부책이.
0: 진짜 써신분 있네.
2: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더 낫다고.
0: 기록이죠.
2: 에, 네. 그 기록이 나의 발자취고 또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어찌 보면 어떤 영양제보다도 좋은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닐까요?
0: 그런 것 같은데요.
2: 그리고 봐봐. 슬쩍 흘렸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
0: 아, 진짜?
2: 그거를 숨기려고 했으면 어머님이 깊숙이 숨겼지. 네. 쓱 한번.
0: 앨범 옆에 있어 그냥.
2: 너 한번 요거 보고 긴장 타라.
0: 네.
2: 그러니까 따님이 딱 받아들이고 그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으로 퉁칠 게 아니다.
0: 그러네요. 한번 써봐야겠네 저도.
2: 그렇지. 네. 아 근데 치부책이 발견되면 발견된 대로 되게 살 떨리겠다. 그래도 좋은 재료가 됐어요.
0: 맞아요,
2: 앞으로
0: 맞아요.
2: 효도하는데.
0: 네.
2: 자 내일의 노래 듣고 올게요. 기억을 걷는 시간.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11: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1: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이야 좋다 역시 대표님 의자가 진짜 편하다니까.
0: 자네 지금 뭐하나?
1: 대표님 벌써 오셨어요?
0: 지금 내 의자에서 뭐하냐 말이야?
1: 그게 아니라
0: 나가!
1: 예예예
2: 얼마 전 나의 소울 명당이라는 주제로 소개한 사연이었죠. 그 대표님의 비싼 회전 의자가 소울 명당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0: 이분 말고도 나만의 명당 사연이 많이 왔죠. 네. 어떤 분은 회사에서 혼나면 회사 1층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 냄새 맡는다고 하셨고.
2: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차 안이 소울 명당이다.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한다 이러셨고요. 또 어떤 분은 학창시절 단어가 안 외워질 때 화장실에서 외우면 잘 됐다고 하셨어요.
0: 밤 10시 33분에 무인 빨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2: 아, 맞아, 맞아.
0: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그 빨래 들어가는 소리.

0: 가 약간 ASMR처럼 신경을 진정시켜주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오늘도 같은 주제로 나만의 명당짜리 지난번에 소개 못한 문자들 좀 살펴볼게요.
1: 네. 문자 소개되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영양찰떡 세트 얹어드립니다.
0: 나만의 소울 명당이구나. 네. 명당짜리 그러니까 보냈네.
1: 소울
0: 내가
1: 명당.
0: 보냈네. 풍수지리적으로.
1: 네. 안 됩니다. 네.
0: 이상우의 노래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0: 자, 이유신님 문자 보겠습니다. 자주 가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문 열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 자리가 명당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만 앉으면 손님이 계속 들어와서 와. 사장님이 은근히 좋아하십니다.
1: 와,
0: 와, 이런
1: 거 있어요. 여기 서로가 기분 좋은 건데, 어. 그죠? 이유신님 왼쪽 테이블 들어가자마자 딱 왼쪽. 거기 누가 있으면 되게 좀 그렇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항상 늘 가던 패턴이 있으니까. 5319님. 운동을 질색팔색하는 부장님이 절대 안 오시는 회사 헬스장이 명당입니다. 예. 그렇죠. 점심시간에 빛의 속도로 밥 먹고 운동하는 척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 존에 가서 쫙 누워가지고 신선노름하는데 야 그때 잠깐 자는 게 꾸룩꾸룩꾸룩 맛.
0: 이야.
1: 그 햇살이 조금 약간 비춰줘야 돼. 아, 창으로 통창으로. 그쵸. 약간 이런 느낌.
0: 잠깐 자는군요. 잘했습니다.
1: 맞아요. 약간 그 오수가 주는 그 달콤한 어떤 회복의 기운이 있어요.
0: 있죠 있죠. 5894님도 쌍계사 계곡 정량수 굽이치고 내 마음에 해탈이 깃들여지는 지리산 자락에 물줄기 따라 흩어진 마음도 여지없이 떠내려 보내는 좋은 곳입니다.
1: 이거 약간 자연인 포스, 도인 포스인데요.
0: 계곡을 좋아하시는구나.
1: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인더시티에 거주하시는 분 아닐까? 그래서 서울 명당은 쌍계사 계곡인 거지. 에. 여기서 양념 없는 국수 한번 삶아 드시는 것 같아요.
0: 아, 하얀 국수 그냥. 맹맛으로.
1: 설탕 넣어가지고. 장희경님. 20년 전 자취했던 신림동의 어느 골목길 가로등불 아래가 서울 명당입니다. 그곳에서 첫사랑 교회 오빠랑 첫 키스했거든요.
0: 와우.
1: 정말 그 키스할 때 북유럽 어느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파랑새들이 지저귀는 느낌이었죠. 그 오빠랑은 헤어졌지만 나중에 또 거기서 복권 당첨 기원했다가 3등 된 적도 있답니다.
0: 우와.
1: 이쯤 되면.
0: 야.
1: 이쯤 되면. 두 건이 모이면 이건 명당짜리죠.
0: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그죠?
1: 그치. 네. 아니 근데 종소리가 울려 퍼졌대.
0: 신기하다.
1: 두부 장사 지나간 거 아니야?
0: 아이 왜 그래요. 너무 좋았나 보죠.
1: 종소리가 울린다고요? 이명 아니가 이명? 면역력이 떨어져.
0: 기대가 크면 네, 그럴 수 있죠.
1: 파랑새가 지적였대.
0: 와. 와.
1: 종소리랑 파랑새 콜라보는 드물지 않아요?
0: 환상적이었나 봐요.
1: 그죠? 와.
0: 교회 오빠인데 왜 이렇게 키스 잘해?
1: 그러게. 네. 성령이 임하셔서.
0: 뭔 소리예요.
1: 혀로. 자 김효진님.
2: 30대 모쏠인데요. 밖에 나가면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이라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저희 집 앞 오래된 왓땡 PC방 끝자리에서 게임하는 게 저의 낙이에요. 게임에 몰두하고 있으면 외로움이 싹 다 잊혀져요.
1: 아니야 아니야.
2: 왜요?
1: 효진이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아, 나가야지. 효진이 지금 거기 PC방에 있으면 누가 오나. 누가 오나 거기 다 헤드폰 끼고 다 게임하고 오롯이 내 모니터만 보는 거기에 효진이를 네. 볼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0: 그러게요.
1: 모니터 다 쳐다보는 데서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0: 효진 씨 하여튼 남자친구 원하시면 나가는 나가야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1: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약간 회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진짜 해줄 말이 있어.
0: 뭐예요?
1: 나 된다?
0: 여러분.
1: 어? 진짜? 네. 진짜 나 돼. 네. 그러니까 빨리 나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요. 네.
0: 연애 원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요.
1: OTT도 한계가 있어요.
0: 그럼.
1: 나가라고.
0: 이용호님은요. 집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의자 하나 놓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여기 있으면 아내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너무 편하고 좋은 곳입니다.
1: 누구는 창고라고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마음의 안도와 평화를 느낀다면 네. 어우 거기가 소울 명당이죠.
0: 그럼요. 거기가 힐링되는 곳인데.
1: 그럼. 거기가 네. 사실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나한테는. 네.
0: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또 특별한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근데 왜 그렇게 자꾸만 구석으로 가실까 우리 아빠들은. 안 나올까 센터는. 장재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자, 나만의 소울 명당. 이번에는 통신원 연결해 볼 텐데요. 익명으로 김정희 님이라고 할게요. 저는 집에 15년 넘은 컴퓨터 책상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서 일을 하면 편하고 잘 돼서 집콕하고 일하는 명당입니다.
1: 아, 자, 오. 이분하고 전화 연결해 볼까요? 그 컴퓨터 책상의 네. 서사가 좀 궁금한데요.
0: 그럴까요?
1: 책상 통신원?
2: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책상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저희 집에 15년 된 컴퓨터 책상이 있어요. 그 전에는 책상이 없었는데 아는 후배가 이사 가면서 언니 그거 쓸래요? 해서 제가 승용차에 싣고 왔거든요. 거기서 일도 하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다른 책상은 못 쓰겠어요. 지금까지 책상 통신원 김정희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너무 좋으시겠다. 집에 그런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건 되게 큰 재산이잖아요.
2: 아, 네, 맞아요.
1: 근데 네. 그 15년 넘은 컴퓨터 책상에서 우리 김정희님이 네. 특별히 기억하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2: 아,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제가 회사에 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미처 못한 잔모가 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네. 여기 앉아서 많이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1: 그 책상이 학생 책상 같은 뭐 네. 그런
2: 맞아요.
1: 그죠? 공부하는 네. 책상 같은
2: 네. 네. 네.
0: 그렇군요.
1: 그런 느낌이구나. 아, 네. 저도 조카 쓰라고 산 책상이 있는데 그게 15년 된 건데 딱 김정희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약간 네. 집중이 잘 되죠?
2: 네, 맞아요.
1: 혼자만 쓰세요?
2: 네, 혼자 저 혼자만의 공간이고 정말 네. 이제 가끔 가다 컴퓨터가 딱 거기 한 대 있거든요.
1: 그래서
2: 가끔가다 이제 남편이 볼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보는데 거의 안 써요. 거의 저 혼자만의 공간이.
0: 아, 나만의 공간.
1: 예. 그래. 네. 그런 데가 있어야 돼. 근데 네.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나만의 정리 순서가 있는 좀 자유로운 분이세요?
2: 아, 좀 자유로. 나 그렇게 깔끔하진 않는데.
1: 내 스타일.
2: 저만 네, 내 스타일로 그냥 놔두는데 네. 네, 뭐 누가 건드리거나 이러면 제가
1: 알죠.
2: 이제 좀 많이 짜증나죠.
1: 맞아요. 김정희님 저도 딱 그 느낌 알아요.
2: 네.
1: 혹시
2: 네네.
1: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는 사무직 일을 하고 있어요.
1: 그럼 네네. 책상에서 보내는 일이 아무래도 많으시겠다.
2: 아, 네네, 맞아요.
1: 혹시 지금 네. 책상에 딱 네. 이렇게 눈에 그려지는 대로 그 모습을 좀 설명한다. 뭐가 제일 많아요, 책상 위에?
2: 책상 위에 지금 네. 책들
1: 많아요.
2: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컴퓨터도
2: 네, 제가 서류 같은 것도 쌓아놓고 네. 이래서.
1: 아니 이분 네. 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집에도 이렇게 서류가 쌓일 정도로 일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능력자시겠는데?
2: 아니 능력자가 아니라서 집에 와서 아니에요. 나머지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래요.
1: 네네. 진짜 원래 네. 좀 물건을 오래 아껴서 쓰시는 타입이에요?
2: 네, 맞아요. 한번 사면 잘 버리지를 못해서 네, 그것 때문에 항상 남편한테 혼나고 있어요.
0: 말도 안 돼, 왜 혼나요?
1: 혹시 남편분 아니요. 약간 문천식 씨 같은 청소왕?
2: 아, 맞아. 정리왕. 청소왕보다 정리왕.
1: 희한하게 이렇게 반대가 끌리나. 반대 그러니까.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부부들이.
0: 그렇더라고요.
2: 예. 네, 맞아요.
0: 자, 오늘 전국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김정희님?
2: 네?
0: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사랑하는
1: 남편에게도
0: 사람?
1: 괜찮고. 아.
0: 뭐 책상에게도
1: 아.
0: 괜찮고.
1: 맞아요. 네.
2: 저희 남편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1: 네?
2: 자꾸 저보고 거기 앉아서 자꾸 안 나오고 그런다고 뭐라 하고 또 이제 어떤 거 막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거 버리고 싶은데 그만하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1: 아, 너무 귀여우시다.
0: 아, 맞아요.
1: 아, 근데 저는 네. 이런 도피처가 사람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요. 네,
1: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인간이 혼자 좀 생각하고 상처를 핥을 수 있는 나만의 동굴은 필요한 것 같아요.
0: 중요하죠. 네.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네. 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제가 요즘 가장 최근에 책상에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커피 마시기, 2번 재테크 공부, 3번 꾸벅꾸벅 졸기.
1: 네. 다 좋다.
0: 그렇습니다. 정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의 나루 쌀,
5: 덮밥에도
6: 당진의 나루 쌀,
5: 국밥에도
6: 당진의 나루 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사 인증 지 마크.
1: 네, 책상 통수더니 가장 최근에 책상에 앉아서 한 거 정답은요. 2번 재테크 공부였습니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2: 자, 9417님이 저는 찜질방 불가마가 그렇게 소울 명당인 거 있죠. 네. 예전에 개그맨 분들도 종종 마주쳤는데
1: 네?
2: 아 남자분이시다. 천식형님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형님은 어느 찜질방 가시나요?
1: 개그맨들이 많이 갔다는 거 보니까 아마 KBS 여의도 앞에 있는 거거나
2: 저 문천식 씨도 아마 갔을걸요?
1: 저는 요즘 이제 집이 강서 쪽이다 보니까 강서구청 사거리 있는 큰 찜질방에 갔거든요. 예. 거의 가끔 갑니다.
2: 예전에 아마 그 개그맨분들 밤늦게까지 회식하고 거기서 해장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문화가 회식 네, 문화가
1: 맞아요.
2: 새벽까지 이어질 때였으니까
1: 네, 맞습니다.
2: 아, 찜질방 불가만 제가 매니아였는데 그 꽃불 타임이 있어요. 그 왜 가만히 두꺼운 거 쓰고 딱 들어가서 전투력 있게
1: 제대로인데
2: 약간 체중 감량하는 복서처럼 앉아가지고
1: 전통 방식
2: 코끝에 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거를 느끼는 그때 진짜
1: 지금도 있더라고요.
2: 짠내가 나는데
1: 네.
2: 맞아요. 자 조용필의 이 노래는 제가 소개할게요.
1: 네.
2: 고추 잠자리 듣고 문천식 씨에겐 이 제목을 맡기면 안 됩니다.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1: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한선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과장은 총리님 플러스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당시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수사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완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메디칼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메디칼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6: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5: 정색입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7: 농사를 짓다 마흔이 넘어 러시아 대학에 간 공근식입니다. 저는 수학과 물리학은 사랑했지만 러시아 말과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를 아예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알아들을 때까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컴퓨터는 친구가 컴퓨터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뭘 어떻게 누르는지 눈에 새기고 순서를 외우고 흉내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나는 날인데요.
2: 2905님이 저 사랑극장 듣고 싶어서 1시간 조퇴하고 퇴근합니다. 대단하죠?
1: 우와.
2: 굉장히.
1: 아유, 이거
2: 이 정도.
1: 원래 들으시면 되는데 오롯이 듣겠다 이거잖아요.
2: 그 이제 라이브로 듣겠다. 와. 이게 라이브 맛이 있다. 예. 이런 거죠.
1: 그렇군요.
2: 아, 이 호흡 한 자락 한 자락을 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1: 아, 영광입니다, 선생님.
2: 네. 아, 우리 성우분들도 굉장히 보람차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2: 인사고과에는 영향이 없겠죠.
1: 예. 예. 예.
2: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이 한 시간 빠지는 걸로 대세에 지장을 주겠어.
1: 아, 그 좋은 회사에 이분이 예. 한 시간 빠진다고 해서 큰 일이 있겠습니까?
2: 2905님 알아요? 이분 알고 싶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극장 예.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광고 듣고 올게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갯떡에서 쑥갯떡을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1: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네. 이끌어 주실 두 분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 시간 땡겨 조퇴하신 분이 계세요.
2: 이거 들으려고.
1: 이거 들으시려고.
2: 진짜. 진짜.
1: 네. 금방사수 하시겠다고.
2: 대단하죠.
1: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2: 네. 네.
1: 그분의 어떤 승진과 앞으로의 미래에 두 분이 좀 축복을 빌어주세요.
2: 네네. 예. 연기로서.
1: 어머니의 또 조언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4: 3276님인데요. 저희 친정어머니 왈. 돈 없이 꼬라지 부리는 것보다는 돈이라도 있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게 낫지. 야 돈도 없으면서 꼬라지 부리는 남자는 우리 집안에서 네 아버지 조카다 얘.
1: 자고로 아빠 디스는 엄마가 참 맛집이야. 맛집이야. 네. 아빠 디스 맛집. 네. 각각의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디스하는 그 관용어구만 모아도
2: 그쵸.
1: 웬만한 깔깔군 호우양 뭐 이런 거보단 날 거야.
2: 훨씬 낫고 그리고 네. 아버지들의 월급은 쥐꼬리를 넘어본 적이 없죠.
1: 그쵸. 대기업 간부라도 항상 쥐꼬리.
2: 예, 이상하죠. 부장님으로 올라가고 부장님이 더 다 쥐꼬리예요.
1: 다 쥐꼬리. 예. 쥐는 사이즈가 있나?
2: 그러니까.
1: 엑스라지 뭐 예, 이렇게 예. 있나?
2: 신기합니다.
1: 예. 재밌어요. 오늘 사랑 사연 결말도 변함없이 예측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는 이따 안내해 드릴게요. 예. 오늘 누가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2: 오늘은요 인천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사야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1: 사야 누구?
2: 그 사람 이름인가? 사야가 누구지? 뭐죠?
1: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제목을 되게 애매하게 만드셔가지고
2: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1: 짐작을 못하게 하시네.
2: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할게요. 33살 봄에 유정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5: 우리 엄마가 혼수 리스트를 주셨는데
6: 이렇게나 많이?
5: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요즘 다 그렇게 한대 그랬어.
6: 난 이렇게는 못해.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
5: 에? 아 그러면 우리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6: 뭐?
5: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네가 3살이나 어린데 어린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 정도도 못해오면 애정이 없는 거라고.
6: 그게 말이 돼?
5: 파혼하자.
6: 정배씨!
2: 한번 파혼을 하고 나니 유정씨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고 5년쯤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죠. 그러다 보니 유정씨는 점점 더 사는 게 버거웠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껴질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때 유정씨에게 다가온 친구가 바로 사야였죠.
7: 주인 아저씨가 반려동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더는

0: 뽑아준다고 하고 지난번에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매니저님이 입양해주세요.
1: 아니 그때는 그래볼까
0: 매니저님 하고, 혼자 사시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매니저님도 친구 생기면 좋잖아요.
1: 뭐? 야, 나 친구 필요 없어.
0: 제가 이 카페에서 알바 시작한 이후에 매니저님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1: 내가? 내가 안 웃는다고? 야, 나 카페 손님들한테 얼마나 친절한데.
0: 자본주의 미소하고 찐 웃음은 다른 거예요. 자, 안에서요. 이름은 사야예요, 사야. 입양하기 싫으면 매니저님이 직접 유기견 보호소에 다시 데려다 주세요. 여기 개껌 선물이에요.
1: 어떻게... 야, 너 알바하면서 매니저한테 이러는 거야?
2: 얼떨결에 떠안게 된 유기견 사야. 처음 걱정과 달리 사야는 유정 씨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1: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야, 우구구구구 잘 있었어요? 응, 심심했지. 언니가 맛있는 간식 사왔어. 자, 우리 간식 들고 산책 갔다 오자. 하루 종일 답답했지.
2: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시기, 유정 씨는 사야 덕분에 집 밖으로 나갔고 사야 덕분에 반려견 모임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었습니다.
1: 가슴이 덜 조이는 하네스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좀 예민해서.
3: 이건 어떠세요? 저희 아이들한테는 사이즈가 작아서 못 쓰거든요. 괜찮으시면 나눔할게요.
1: 정말요? 그럼 제가 받으러 갈게요.
3: 아니에요. 편하신 곳으로 갈게요. 저희 집은 문화동이에요.
1: 어? 저 문화동 카페에서 일하는데.
3: 정말요? 우와! 카페 이름이 뭐예요?
1: 타멘 지라시 플레이스요.
3: 아, 거기 알아요. 아, 신기하다. 아, 제가 내일 저녁에 들을게요.
1: 정말요? 고맙습니다.
2: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임 사람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애견 카페도 가고 산책도 가면서 웃을 일도 많아졌죠. 그래서 유정 씨는 모임 사람에게 마음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아, 저기 그 하네스. 아, 저기 뿌리뿌라 아빠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1: 아, 저 사야 엄마 남미정이에요. 단톡에서 문자만 하고 이렇게 뵙긴 또 처음이네요.
3: 저 이 앞에 자주 다녔는데.
1: 그래요?
3: 예.
1: 그럼 자주 놀러 오세요. 같은 모임 멤버인데 커피 한 잔 정도는 제가 공짜로 드릴 수 있어요.
3: 와, 카페 사장님이세요?
0: 아, 저 사장 같은 매니저요.
2: 그날 이후 영선 씨는 거의 매일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3: 퇴근길에 들렀어요. 아, 커피 생각이 간절해서. 아, 한 잔이요? 문자를 안 보시길래 바쁘신가 하고요. 요즘 좀 울적해가지고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2: 그래서 유정 씨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
3: 좀 고민했어요.
1: 뭘요?
3: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매번 매니저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안 친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 이름을 부를까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1: 저는 84년생이에요. 영선 씨는요?
3: 아, 저는요.
2: 유정 씨는 팔았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으면 좋겠다.
3: 저는 91년생이요. 그럼 제가 누나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네. 아, 누나, 그럼 저 가요. 자, 뽀리뽀라 가자.
2: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유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1: 아, 너무 어리다.
2: 실망은 했지만 그냥 좋은 누나 동생도 괜찮지라고 유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좀 취한 모습으로 유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3: 아, 누나.
1: 어? 영선아.
3: 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누나라면 아직 있을 것 같았거든.
1: 너 술 마셨어? 우산은? 없어? 비가 꽤 오는데.
3: 아, 나 커피 한 잔만 내려주면 안 돼? 술 깨고 싶은데 어우, 술이 안 깨네.
1: 기다려봐. 너 근데 무슨 일 있었어?
3: 아, 써니가 찾아왔어요.
1: 써니?
3: 제 엑스 여친.
1: 아.
3: 돌아오고 싶대요.
1: 어?
3: 바람이 났었거든요.
1: 어?
0: 오빠, 미안. 나 그 선배하고 잤어.
3: 차라리 말하지 말지.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0: 오빠, 우리 헤어지자. 나 용서하지 마.
3: 그래서 헤어져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연락을 안 해요?
0: 오빠, 난 역시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어.
2: 가당치도 않은 소리.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1: 와, 아니 그 여자 진짜 어이없다.
3: 그쵸. 이런 얘기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해요. 아니, 누나니까 하는 거지.
1: 어, 그치. 누나니까.
3: 누나는 사랑에 되어본 적 있어요?
1: 난 5년 전에 예식장까지 잡은 남자하고 파혼했었어.
3: 우와! 우와! 아휴, 파혼이냐 바람이냐. 아휴,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1: 글쎄, 모르겠네.
2: 그 후로도 영선 씨는 전 여친 문제로 유정 씨에게 자주 상담을 해봤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이성적인 감정이 조금도 없구나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포기해야겠다 생각하면 그의 말이 좀 이렇게 묘했습니다.
4: 하루라도 누나를 안 보면 허전해서 잠이 안 와요. 아, 난 누나가 진짜 좋은가 봐. 근데 오늘 또 써니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0: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를 보는데 오빠 생각이 났어. 우리 보라 보고 싶다.
1: 연락을 아직도 연락이 오는구나.
2: 유정 씨는 좀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우린 무슨 사이일까? 결국 혼자 마음이 들떴다가 실망하던 유정 씨는 반려견 모임에서 알게 된 언니에게 털어놓게 됐죠.
0: 옵스. 오케이. 그런 걸 나는 썸이라고 불러. 그린라이트지. 그런데 anyway 너는 좀 더 정확한 관계를 원하잖아.
1: 아, 난 이도저도 아닌 거 진짜 싫어요.
0: 옵스. 오케이. 그러면 방법은 간단해.
1: 어떤 방법인데요?
0: 내가 한번 떠봐줄게. 이번 애견 카페 정모에서 내가 물어보지 뭐.
2: 마침내 정모 날 애견 카페에서 만난 회원들.
1: 아, 나는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
0: 그래 그래 다녀와. 참으면 방광 터지잖아. 주문은 하고 가야지. 영선 씨 뭐 마실래요?
3: 저는
2: 유정 씨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영선 씨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1: 영선인 갔어요?
0: 써니? 써니? 뭐든 그런 애 전화 받고 먼저 일어난다고 갔어. 그리고 사야 엄마하고 연애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러더라고.
3: 지금은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요.
0: 오케이. 자, 그러면 썸도 아닌 거잖아. 그치? 와우, 정말 최악이다.
1: 정말 최악이네.
2: 그날 유정 씨는 또 한 번 파혼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1: 뭐지?
2: 반려견 모임에서 그 엑스 남자친구는 3살 연하였고 이번엔 무려 7살 연하의 남자를 만났대요.
1: 아, 이 찜찜한 느낌. 콜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네. 간장일 때 그 느낌? 아우, 찜찜해. 이 뭐지?
2: 근데 또 누나 동상이라고 하기에는 동상
5: 동상
2: 저, 아니 그거 아니잖아 누나
5: 느낌이 다르다 동상 얼마 필요야
2: 갑자기 왜 글로 가요
5: 동상 눈을 보면 지갑이 열려
2: 아니, 어린 친구들입니다 지금 예.
5: 그래요 예. 여섯 살 일곱 살
2: 아, 근데 7살. 뭐 누나를 매일 봐야 돼 좋다고
5: 그래 그러는데. 던지네 이 친구가
2: 내가 좀 이렇게 매력을 그러니까 뭐를 흘리죠
5: 플러팅이라고 오해할 법한 워딩을 좀 던지네요
2: 그래놓고 아, 또 사회 엄마하고 연애는 사람

0: 하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랬다고.
1: 홍군형을 내지 우리는. 너무 시기 이러면서. 그런데 또 다른 연하를 또 끌어다니는 마성의 누나들은 안 그래.
0: 청소년 씨 7살 연하 어때요?
1: 너무 귀심해요. 생각만.
0: 아, 누나 뭐 이렇게 맨날 괘씸하네 그래.
1: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괘씸해.
2: 근데 얼굴 표정 굉장히 밝으신데.
1: 누나 얼굴하고 합의가 안 되는데. 누나하고 합의가 안 되네. 얘들아. 너무 괘씸한데 되게 감사의 눈빛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진짜로 예전에 한 8살 연하 남자친구가 잠깐 있어 봤는데
0: 네, 어때요?
1: 나이 차이 별로 안 느껴요 그때는.
0: 아, 성인끼리는 그런가요? 네,
1: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나이 차이 느낀다는 건 처음에 되도 않는 핑계로 밀어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잘 돼가지고 완전한 연애관계나 부부관계가 됐을 때 극심한 나이 차를 느끼죠. 썸탈 때는 진짜 나이가 무슨 세기가 1세기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남녀간의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거 차이 못 느껴요. 현타는 안정된 관계에 이르렀을 때 오지. 근데 여기는 지금 남자분이 썸도 보시기도 아니고 그냥 던지기만 해. 이게 뭐지 싶은 반죽 덩어리들 있잖아요. 정체가 없는. 그죠?
0: 그죠. 지금 이 주인공이 원하는 건 미래인데 그죠? 결혼 얘기도 좀 하고 싶고.
1: 지금 이 남자는 밀가루 반죽만 던졌는데 이분은 이미 오븐에서 빵을 구웠어요. 여자분이 지금.
0: 요리가 끝나가고 있어서. 유정 씨 어때요? 연하남이랑 살고 계시잖아요.
1: 네. 살고 계시잖아요. 네. 동상이랑 같이. 아, 진짜 멋진 정말. 그래서 예, 살고 계신 입장에서 나이 차이 느껴요? 난 오히려 유정 씨 그 배우자분 보면은 그분이 더 어른인 것 같던데.
3: 아, 네. 그 어떻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건 훨씬 어른스러워요.
1: 네. 훨씬 좀 뭔가 오빠가 동생 보살피듯.
0: 그렇구나.
3: 네, 네, 네.
1: 아, 맞다. 유정 씨가 취했을 때 부축해가는 것만 봤구나.
0: 아, 좀 하지 마요 좀. 좀. 그 옛날 몇 년 전 얘기라고 있어 누나 그걸. 아 정말.
1: 나 아이스크림.
0: 아 좀 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1: 저 눈빛 봐.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지금 너무 재밌어하는 저 눈빛 보여요.
0: 그때 제가 노래방 하셨던 게 저기 때문에.
1: 네. 네, 저, 네. 아 근데 그나저나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남자분들 좀 심리를 봅시다. 남자분들은 어때요? 좀 이게 마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2: 그냥 저는 편한 것 같은데 그냥 막.
1: 편한 누나? 네. 하루에도 누나를 안 보면은 뭐 이런
2: 충분히
1: 것조차.
2: 충분히 그런 얘기 던질 수 있죠.
1: 진짜? 아까 엄마 같은 네. 느낌인 거야?
2: 네. 그냥 너무 좋나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1: 이래서 혼나야 네. 돼.
2: 너무 좋던데.
1: 어머 진짜? 네.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어요?
2: 그 뭐 네. 의식하지 않고 던지고.
1: 오빠 벌 받을 거야.
0: 아 누나 그렇지 않고요. 어린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저 더 멀리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잘 만나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1: 엔조이야?
0: 엔조이 전혀 없진 않죠. 일단 사귀고 보자. 사귀어 보자. 함께 즐거워 보자.
1: 함께 즐거워 보자. 정말. 아우 주먹쥐게 만든다.
2: 좋은 관계 그냥.
0: 네, 좋은 관계.
1: 그래 누나랑 합의가 되면 괜찮아. 네. 누나도 함께 즐거워 보자. 우리 함께 너울너울 춤을 춰보자. 이러면 괜찮은데 누나가 바라는 이상향이 딴 데 있으면 이건 비극의 시작인 거지. 근데 여기 주인공 유정 씨는 조금 딴 그 마법의 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근데 참. 되긴 되니까 이쪽으로 왔겠죠.
0: 그쵸, 뒤에 뭐 이야기가 더 있으니까.
1: 이게 송사면 네. 수요일로 갔겠지.
0: 그렇죠.
1: 아니면 갈등이면 화요일 이호성 교수님한테 갔겠지.
0: 여기는 사랑일 겁니다.
1: 자 그럼 네. 유정 씨와 영선 씨의 관계는 발전될 수 있을지. 네. 정기고 소유의 썸.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야. 네. 이거 예전엔 간복이었어요.
0: 아니에요.
1: 언제부터 이렇게 합법적인 현상이 올라온 거야?
0: 썸 듣고
1: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 전 친한 줄거리.
2: 우리 엄마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3: 이름은 사야예요. 명하기 싫으면 하네스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4: 뿌리뿌라 아빠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3: 저는 84년생이에요.
4: 91년생이요.
3: 술 마셨어?
5: 써니가 찾아왔어요.
3: 딱 그 선배랑 잤어.
4: 파원이냐 바람이냐 어느 쪽이 나은 거예요?
3: 내가 한번 떠봐줄게.
4: 지금은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요.
3: 정말 최악이네.
1: 과연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반전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유정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3: 그동안 나 혼자 착각한 거였어.
1: 유정씨는 조금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는 나에게 조금도 이성적인 마음이 없었던 걸까? 근데 왜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 설레는 행동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유정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확인해보기로 했죠.
3: 지금이 새벽 5시. 지금쯤이면 깨어있을 시간이야. 잘 잤어? 출근 준비하고 있겠니? 뭐야? 왜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해? 무섭게. 여보세요?
6: 누나 무슨 일 있어?
3: 어?
6: 이 시간에 문자하는 거 처음이잖아. 깜짝 놀랐어.
1: 유정 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물었습니다.
3: 너 도대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6: 어?
3: 우리 지금 뭐 하는 사이냐고.
1: 한동안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말했죠.
6: 나 누나 좋아해.
3: 어?
6: 근데 나이 차이가. 누나는 연하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나도 아직

0: 상처가 아물 줄 알았고. 그래서 혹시나 좋은 누나 동생 관계까지 이룰까봐 대놓고 말할 수 없었어.
1: 그래? 근데 왜 화정 언니한테는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어?
0: 아, 모임에 연애하러 들어간 사람처럼 보이는 건 너무 한심하잖아. 근데 지금 결심했어.
1: 뭘?
0: 우리 연애하자.
2: 그래서 의외로 너무 간단하게 진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설렘과 행복이 나한테 또다시 온 게 진짜 맞는 건가 싶게 유정 씨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요.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그가 좀 이상했습니다. 왠지 이 결혼 얘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느낌? 그래서 유정 씨는 먼저 치고 나가자 생각했습니다.
1: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난 꼭 결혼 안 해도 돼.
2: 어?
1: 나 이제 마흔이야. 난 애기 낳기도 힘들 거고. 그치만 넌 한참 결혼하고 싶을 나이 같아서.
2: 아...
1: 부모님이 나 만나고 있는 거 아셔?
2: 어? 어.
1: 진짜? 그럼 내 나이도 아셔?
2: 어.
1: 아...
2: 유정 씨는 직감했습니다. 아, 부모님이 반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결혼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던 거구나. 유정 씨는 마음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1: 저 집에서 결혼 얘기 안 하셔?
3: 아, 뭐 그렇지 뭐. 즉 하더라도 그냥 내후년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진짜로 난 결혼은 내후년에.
1: 뭐 그래. 내후년엔 허락하실까?
3: 뭐라고?
1: 아니야, 아무것도.
2: 그렇게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느껴질 무렵이었습니다. 카페로 전화가 걸려왔죠.
1: 네, 타멘 지러시 플레이스입니다.
4: 남유정 매니저님 부탁합니다.
1: 아, 전데요? 어디시죠?
4: 나, 김영선 M이 되는 사람입니다.
1: 아, 네?
2: 그렇습니다. 영선 씨의 어머니가 카페로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4: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1: 네.
4: 참, 내가 뭐 남유정 씨한테 뭐 어쩔 것 같았는지 이 녀석이 휴대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1: 네.
4: 아니 내가 그렇다고 그 카페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응? 영업장에서 만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1: 네, 장소 말씀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4: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받아 적어보세요.
2: 전화를 끊고 유정 씨는 땀이 난 손바닥을 옷에 문질렀습니다.
1: 목소리만 들었는데 너무 긴장된다.
2: 그리고 마침내 유정 씨는 영선 씨의 어머니를 만났죠.
4: 7살 위라고 하던데.
1: 네.
4: 그럼 마흔?
1: 네.
4: 영선이가 내 얘기 안 전했어요?
2: 영선이가 집에서 시달리고 있었구나 예상은 했지만 유정 씨는 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1: 네.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4: 내가 분명하게 전하라고 했는데.
1: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2: 유정 씨는 각오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겠다. 그런데
4: 내가 영선이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는 연상이 어울린다. 나이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내 앞에 부디 데리고만 와라. 응?
1: 네? 네?
4: 우리 아들을 내가 알아. 어린 여자를 못 만나. 그 전 여자친구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어린 여자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그럴 바엔 아예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성숙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7살 위 여자를 사귄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도했지.
1: 정말요? 그럼
5: 반대 안 하시는

0: 거예요?
1: 반대를 누가 해? 완전 할렐루야지.
0: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뭐 왜 그래? 유정 씨네 집에서 반대하시나?
0: 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2: 그렇습니다. 영선 씨의 나이가 유정 씨의 남동생 나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정 씨네 집에서도 연하남에 대한 반대는 없었는데요.
1: 아니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뭐가요?
1: 나는 찬성이다. 한번 데리고 와서 인사시켜라 했고 유정 씨네 집에서도 반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영선이는 유정 씨한테 내 말을 안 전했을까?
0: 글쎄요.
2: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말보다 더 기분 상하는 일이었죠.
1: 아니 설마 아직도 그 어린 년 아니 그 여자한테 휘둘리 아니야 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니 걔가 생긴 게 고양이 상이라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아니야 이것도 못 들은 걸로 해요. 아니 얼굴만 반반한 뭐해.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온 집안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좌우를 아유 진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잘 안 들렸죠?
0: 네? 네.
1: 아무 말도 안 했어.
2: 아이고 대답은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유정 씨는 그 어린 여자 전 여친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반대보다 더 찝찝한데.
2: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좋아 지금... 연상 괜찮다서 좋았는데 아니, 어머님이
1: 쌍수들어 환영하고 지금
2: 갑자기 이상한 말씀 하셔가지고
1: 웰컴인데 남자친구 일절 얘기가 없었다. 난 이게 어머님의 반대보다 더 기분 나쁜데.
2: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전 여친 왜 집에 인사까지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1: 그거는 이제 사귀었을 때 아닐까?
2: 사귀었을 때 막 뭐 얼마나 기쁘길래 이렇게
1: 그러니까
2: 뭐.
1: 몸을 살이나? 엄청 살이나?
3: 아니 아니면 그 여자 전 여친에 대한 공략공략. 미련이 있는 건가?
0: 미안해요 제가 영선 씨랑 찼어요
1: 이러고 나타날래나? 어! 잡면이야.
2: 걔는 뭐
1: 졸린가 봐. 졸려 걔 많이 졸려 지금.
2: 잠깐 자네.
1: 계속 자.
2: 어? 잠만. 잠만 자네 그냥.
1: 그냥 졸린 거야. 아우. 네. 그러고 나타나면 최악인데 진짜 시나리오. 불안하다.
2: 자 이렇게 영선 씨가 결혼을 피하면서 유정 씨는 영선 씨랑 안 될 것 같아. 오늘 우울하다 하면 1번이고요. 아니야. 반전 있을 거야. 결혼할 것 같아 하면 2번입니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3: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정답자에게 드린 선물은요?
4: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우리 김영선 사모님은 지금 결과를 모르시잖아요.
4: 네네.
1: 왜 이래요 이 남자?
4: 그 전 여친에 대한 미련이겠죠.
1: 그럼 둘이 또 잤을까요? 졸려서?
4: 말씀드려도 돼요?
1: 졸려서. 예,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실까요? 졸려서. 졸리면 자야죠. 또 졸릴까요?
4: 예. 아하. 졸렸을 것 같아요. 욕망이. 자고 싶은 욕망이.
1: 잠꾸러기들 같은 욕망. 아우 이 잠꾸러기들.
2: 그러다 유정이한테 목 졸린다 진짜.
1: 그런가?
2: 네. 그래. 조심들 하세요.
1: 네. 졸려서 아무렇게나 막 네. 어디서든 이렇게 잠꾸러기들
2: 안 돼요.
1: 거를 펼치면
2: 유정 씨 사귄 사이인데 기만하다가 큰일 납니다.
1: 아, 속상하다 진짜. 아우 저 착잡한데 나가서 세수지만 올게요.
2: 아 진짜.
1: 안 돼서 고지 좀 해주세요.
2: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문자 샵 8000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들으시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1: 사랑이 뭐야?
2: 그럴게요.

0: 그날 이후 유정 씨는 영선 씨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전화를 나가서 받을 때는 더욱 그랬죠.
1: 아, 네? 아, 네. 아, 누나, 나 전화 좀 바꿀게. 아, 네. 말씀하세요. 네.
2: 뭐야? 내 앞에서 받으면 안 되는 전화야?
0: 게다가 밤에 보낸 문자엔 단문이 한참 후에 나왔던 영선 씨.
1: 아, 누나 문자했네? 지금 봤어. 뽀리뽀라 산책 좀 시키느라고.
2: 뽀리뽀라 산책을 시켰다고? 비 오는 날은 산책 안 시키잖아.
1: 아, 지금 밖에 비 와?
0: 에라이.
2: 너 어디야? 솔직히 말 안 해?
1: 아, 내가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2: 아니, 오늘은 얘기를 들어야겠어. 볼일 다 보고 와. 카페에서 기다릴게.
0: 결국 영선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 카페에 왔습니다.
2: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지금 집에서 오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
1: 일하다 왔어.
2: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네가 퇴근한 지가 언젠데 일을 하다 왔대? 야근을 그렇게 매일 한다고?
1: 회사 일 아니야.
2: 그럼
1: 나 알바 뛰어.
2: 뭐?
1: 사실 누나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는데.
2: 어머닌 나 반대 안 하신다고 했는데.
0: 어머니가 유정 씨 앞에서와 뒤에서 말이 달랐던 걸까요? 유정 씨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1: 어머니가
3: 너보다 7살 위면 결혼이 얼마나 급하겠니? 응? 너 얼른 결혼해.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뒤치다꺼리하면서 살래? 어?
1: 사실 누나, 나 모아둔 돈이 없어. 미안해.
0: 얘기를 듣고 보니 영선 씨네 집은 아버지의 사업으로 여러 번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영선 씨는 모아둔 돈을 전부 부모님 돕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영선 씨는 모아놓은 돈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1: 그래서 알바를 시작한 거야. 내후년까지 돈을 열심히 모으려고. 아, 근데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상해하실 거고 그래서 말 못했어.
2: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확실해?
1: 당연하지.
0: 그래서 두 사람은 내후년에 결혼했을까요?
2: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몇 년 또 기다리기는 싫더라고요.
1: 그럼 어떡해.
2: 1년 미루면 뭐 얼마나 더 모으는데. 그냥 해. 나이 더 먹어서는 결혼하기 싫어.
1: 진짜? 없이 시작해도 괜찮겠어?
2: 그래서 그해 바로 결혼했고 지금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 겨울 사야를 가족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 반려견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그 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여기가 어딘 거?
5: 저거는 바꿔떡이다.
4: 누이 풀인 거?
6: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영양지역 어르신들이 풀을 썰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작두질처럼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할 때는 노래가 좋은 신호가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풀이다.
5: 뭐야, 진짜다.
4: 자또 한다.
5: 어이야.
4: 어이구나.
7: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였습니다.
8: 난 이 노래 그 와중에 그대를 만나였어요.
9: 무슨 말이에요? 아, 왜 그런 이상?
8: 노안이 와가지고.
9: 그러네, 이선희 선배한테 이르는 거야 내가.
8: 아, 진짜. 어른어른하네요. 네. 자, 결말은 2번 결혼한다.
9: 우후, 축하합니다. 와, 아,
8: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네. 김영선님 네? 실망이에요. 어? 졸지에 잠꾸러기 만드시고 옛 여친이랑 잠꾸러기 됐을 거라고 진짜 실망해요. 사과하세요. 두 분이 같이 지금 개 세 마리 끌어안고 듣고 계실 텐데.
10: 네. 죄송합니다. 네.
9: 2번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고요. 사연 주신 분께는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8: 아니 사연자분이 강아지 발바닥 사진 뽀리뽀라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야인 것 같은데 네. 딱 보내주셨어요. 문천식 씨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 아니니까 누나 개 발바닥 사진은 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그 뭔가 로망이고 뭔가 이 개 발바닥이 주는 따뜻한 위안이 단다 했더니 난 내 발바닥을 보고 미안을 못 받는데 왜 개 발바닥을 보고 미안을 받아?
9: 내 발바닥 사진 찍은 적 한 번 한숨만 나오잖아. 발도 늙었네 씨름서.
8: 발도 늙었네. 근데 이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아마 공감할 텐데 그 발바닥에서 되게 군밤 같이 꼬순내가 나요.
9: 아 뭔지 알 것 같아.
8: 네, 그러니까 그 이 냄새를 맡으면서 되게 우리 애에 대한 게 채취가
9: 그렇구나. 약간 평화로운 거군요.
8: 마음의
9: 이게.
8: 평안을 줘. 아. 어떤 디퓨저보다도 나를 안식하게 하는.
9: 아유, 근데
8: 그래서 막 이게 세계가 이 이 두 분이 만들어간 가정이 얼마나 예쁘고 안정적인지를 그렇군요. 상징하는 것 같아요.
9: 아, 행복하신가봐 그죠? 보기 좋네요.
8: 그러니까. 예. 아, 진짜 오늘은 다이나믹했는데 그래도 경제적 뭐 이거 입지가 좀 안 잡혀서 그런 건 이해가 되죠.
9: 남자 친구 너무 불쌍해요. 엄마 아빠 도와드리느라고 돈을 못 맞춰서 그런 걸 못 얻었던 거야.
8: 그럼. 근데 누나가 리드를 잘했다.
9: 잘했죠.
8: 누나 아주 맛깔나게 방향을 잡아줬어.
9: 좋은 여자.
8: 역시 7살 연상이 딱 좋다.
11: 뭐 1년 미룬다고 뭐 얼마나 더 모으는데.
8: 그럼요. 그럼요. 네. 어제보다 늙었지만 내일보단 젊을 때. 요때 해야 됩니다.
9: 맞아요.
11: 그리고 같이 모으면 더 잘 모여요.
8: 그럼요. 네. 같이 또 이분도 열심히 사는 분이니까.
9: 맞아요, 진짜. 네.
8: 자, 어떤 사랑이든 다 좋습니다. 지라시 홈페이지 사랑극장 방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영선성우님 비록 오늘 굉장히 더티한 추론을 해주셨지만 명 연기로 네. 카바 쳤어요.
9: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8: 카바 쳤. 카바 안 쳤으면 어찌까나.
9: 유정성우님 오늘 감사했고요.
8: 너무 감사했어요.
9: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8: 안녕.
1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9: 고맙습니다.
1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3: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남쪽 우리 측 비무장지대 여러 곳에 지뢰를 매설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지뢰지대가 서부전선 한계사단 경계구역에서만 최소 6곳에서 군사 분계선을 10에서 15m 침범했다며 우리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일부 지형에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중령과 연모 소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최해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수사단장이 주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와 수사 외압은 망상이고 박 전 수사단장이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특검은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이라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시험 결과의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도

0: 이런 보완 요구 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에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2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이른바 선배의 대열에 이르렀을 때 이런 글을 써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리고 젊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주로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나는 주로 말을 하는 쪽이 됐다. 내 말이 권위가 있고 더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므로 예의상 열심히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난 내 말이 재밌고 유익하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착각에 가끔 빠져버린다. 나의 대화 수시로 냉철하게 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4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에서는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때 빗물이 역류해서 가게 안까지 물이 들어오는 한 상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축구를 하던 화진중학교 3학년 강민승 군, 2학년 이소창 군이 비를 피하기보다는 닫힌 가게를 찾아서 상인들을 부르고 물건 옮기고 빗물을 퍼내면서 1시간 동안 힘을 보탰다고 해요. 이 사실이 뒤늦게서야 얼마 전에 알려졌는데요. 어제 울산 MBC 뉴스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이 학생들의 사진도 같이 다뤄진 뉴스가 올라 있습니다. 많이들 칭찬해 주시고요. 상인들이 얼마나 속상하실지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런 학생들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학생 덕분에 세상이, 울산이 조금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에서도 독감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의 독감 환자 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21.9명으로 유행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7살부터 12살 사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사이에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위생수칙 오늘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과 울산 시민의 날을 맞아서 울산페이 혜택이 대폭 커져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울산페이 캐시백이 기존 10%에서 13%로 오르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캐시백이 15%까지 상향돼서 최대 7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전통시장이나 착한가격 업소에서도 결제해도 추가로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공배달앱 울산페달과 울산몰에서는 할인 쿠폰과 함께 배달료 그리고 중개수수료 지원도 진행됩니다. 명절 앞두고 장 봐야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

0: 스포츠 요가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한승민 리포터와 함께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어요. 홍보나 이벤트 필요한 분들 저희가 무료로 마이크 빌려드리고 있으니까 샵 2848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이 6시 9분 48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열어놓고 있고요.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2848번으로도 참여해 줄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바로 듣는 시대, 한때 사라질 것 같았던 음악 매체가 최근 미국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나 늘었는데요. 특히 K-POP 가수들의 앨범이 판매량을 이끌고 있습니다. 앨범에 포토카드와 사진, 가사집 등을 함께 넣어서 팬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실물 자체를 소장하도록 만든 건데요. 여기에 젊은 세대가 과거의 음악을 찾아 듣고 직접 만지고 펼쳐보며 음악을 즐기는 경험도 인기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얇고 둥근 디스크에 음악을 저장하고 기계에 넣으면 레이저가 정보를 읽어서 소리를 들려주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CD, 2번 USB.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두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크네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 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뼈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 정상희 시민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상희입니다. 울산 동구하면 아무래도 조선소와 큰 선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던 배도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스스로 살피며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대가 온 것처럼 배도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운항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미래의 배를 실제로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 바로 울산 동구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울산 동구 고늘지구에 있는 자율운항 선박 실증연구센터와 이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여기에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 또 일반 시민들도 가보실 수가 있는 건가 봐요.
1: 일단은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자율 운항 선박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어떤 배인 거죠? 배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자동차의 자율 운행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 사람이 운전할 때 눈으로 앞을 살피고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배도 레이더나 카메라, 센서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다른 배가 있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진 경로에 따라 움직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피하면서 운항할 수 있도록 여러 기술이 작동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에도 주변을 살피는 눈이 있고 판단하는 머리가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0: 예. 그러면은 그런 기술을 실제로 시험하는 곳이 동구에 있다는 건데요.
1: 네. 이곳은 자율운항 선박이 필요한 기술을 육상과 해상에서 실제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예. 센터 안에는 선박의 움직임을 미리 시험해보는 시뮬레이션 시설하고 선박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통합 간제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데요. 단순히 컴퓨터 속에서 미래의 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도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0: 중요한 곳이네요, 진짜. 그러면은 연구실에서 아이들은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 무거운 배가 어떻게 물에 뜰까? 부력의 원리를 알아보고요. 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거대한 선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래의 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율운항 선박이 뭔지, 배가 주변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장비와 기술이 사용되는지를 배우고요. 네. 관련 영상도 보고 실제 연구시설과 장비도 둘러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자율운항 실험설인 해양누리호였는데요.
0: 예. 해양누리호는 어떤 배인가요?
1: 자율운항 기술을 실제로 바다에서 실험하는 선박입니다. 간제실에서 보니까 실제로 경로에 따라 움직이고요. 주변 상황도 확인하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피하도록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자율운항 선박은 이 선박은요. 필요할 때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운전할 수도 있고요. 원격으로 운항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운항 구간이 따로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 자율운항 선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0: 그러면 학생들이 그 해양 누리호에 직접 올라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근데 다만 승선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를 타고 직접 운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배의 안정상 이후로 해양 누리호만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비가
0: 타고 바다로 나가보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들어가 네. 배에 그냥 들어가 보는 거군요.
1: 네, 어떤 장비가 있는지 어떻게 운행되고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0: 예. 실제로 취재하러 가셨던 날 참여했던 학생들도 있었던 거죠.
1: 저는 실제로 체험하는 학생들을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 자료를 통해서 이미 여러 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올해 4월에는 하암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이 이곳을 찾았고요. 7월에는 방어진고 학생이 3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 2024년에 현대청운중학교 학생이 직접 해양누리호를 올라 선박 내부와 관련 장비를 살펴보는 체험도 했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들이 센터를 찾아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시설을 관악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0: 예. 아, 이...

0: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구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있네? 나는 이걸 직업으로 가지면 정말 재미있겠네? 이런 진로 체험으로도 의미가 있겠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하면 조선이나 뭐 선박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 실제로 배를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센서, 전자기술, 데이터 분석 같은 여러 분야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눈으로 직접 보니까 배 한 척이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지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체험 나온 학생들도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진짜 재밌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실증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 업계의 특성상 비밀 같은 것들도 있을 테고 유출 뭐 그런 감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꽤나 엄격하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개방을 하게 된 걸까요?
1: 맞아요. 저 이 시설이 보안 시설이라서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결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저도 그 이유가 되게 궁금을 했어요. 특히 동구와 연계를 맺어서 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2: 동구에는 아이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많지 않은 편이라 지역에 이미 있는 좋은 연구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선박을 어렵게만 느끼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 이런 미래기술이 연구되고 있다는 걸 직접 보고 관심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우선은 정말 의미를 먼저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애들 한번 체험 프로그램 신청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1: 현재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유롭게 예약해서 방문하는 체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관 같은 단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청을 하려면 일단 동구청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동구에 관련된 그런 단체가 아니다면 실제로 연구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동구 주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3: 동구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애들이 실제로 연구시설도 보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웠다고 하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부모님들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 기회도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0: 이게 개별적으로 개별 가족이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나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1: 동구 간내 학교와 유치원, 뭐 돌봄센터, 청소년 동아리 등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예? 동구가 아닌 지역은 체험을 희망하는 경우에 자율운항 선박 실증 연구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체험 내용도 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0: 예.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1: 네.
0: 물론 번거로우시겠지만.
1: 네, 울산 동구에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배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늘 보던 배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어떤 기술과 직업이 연결되는지 직접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인 만큼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평소 울산에서는 뭐 배를 좀 익숙하게 많이 바라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한테 미래 기술과 새로운 직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동구에서 만난 미래 배 이야기 정상희 시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5: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6: 5.
5: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6: 2.
5: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6: 1.
5: 1521 1500

0: 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2: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3: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2: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97.5
6: 네, 지금 시각이 6시 24분 46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바로 듣는 시대. 한때 이거 사라지지 않을까 했던 매체가 최근 미국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나 늘었는데요. 특히 K-POP 가수들의 앨범이 판매량을 이끌고 있어요. 앨범에 포토카드와 사진, 가사집 등을 함께 넣어서 팬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실물 자체를 소장하 도록 만든 건데요. 여기에 젊은 세대가 과거의 음악을 찾아 듣고 직접 만지고 펼쳐보면서 음악을 즐기는 경험도 인기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얇고 둥근 디스크에 음악을 저장하고 기기에 넣으면 레이저가 정보를 읽어 소리를 들려주는 이거. 지금 정답들을 보내주시면서 요거 음질 정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CD, 2번 USB.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다양한 체육 현장들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포틱톡 시작하고요. 한승민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승민 리포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종목은 준비물이 매트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가 있어요.
0: 오. 매트 한 장으로 전국 대회가 있다고요?
1: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요가인데요. 자, 대회 얘기는 좀 조금 있다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예.
1: 제가 울산 이번에 동구 요가회 이지유 사무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0: 예.
1: 자, 먼저 요가가 어떤 운동인지 사무장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요가는 몸의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특히 뭐 생활체육으로 하는 요가는 뭐 아사나라고 하는데 요가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또 호흡과 집중을 함께하는 뭐 동적인 명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스트레칭 효과만 생각하시면 조금 아쉽고요. 이게 요가를 하시면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력도 많이 쓰고 또 균형 감각 같은 것도 많이 키울 수 있고요. 또 이제 저는 또 이제 요가 수업을 또 하고 있는데 요가를 하다 보면은 체형 교정이 되는 효과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동작을 하면서 호흡도 해야 되고 집중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몸과 마음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소개하는 표현으로 동적인 명상이라고 하셨어요.
1: 맞습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0: 그게 되나?
1: 자,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멈칫하십니다. 요가원 등록은 해놓고 첫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제가 생각보다 너무 뻣뻣한데
0: 맞아요.
1: 요가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0: 예.
1: 자, 그런데 정작 사무장님 본인이

0: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저도 원래 헬스를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랑 조금 거리가 먼데 손으로 발끝 잡는 것도 잘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체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서서 상체를 숙인다든지 뭐 앉아서 상체를 숙인다든지 할 때 허벅지하고 복부랑 닿는 일은 또 없었고요. 요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으로 발가락도 잡게 되고 어느 순간 상체를 앞으로 숙이다 보니까 복부랑 허벅지도 붙게 되고 뭐 다리 뒤쪽에 뭐 유연성도 조금 생기고 상체에도 마찬가지로 유연성이 생기고 그런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몸이 뻣뻣해서 요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2: 저도 갖가지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모든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할 때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몸통이 이렇게 뻣뻣하시군요 라는 얘기를 하셔서 요가도 좀 그러해서 한 석 달 정도 하다가 도무지 이거는 나아지질 않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0: 맞습니다.
2: 결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신 거잖아요.
0: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 그래서 사무장님이 제일 강조하신 말이 요가는 유연한 사람만 하는 운동이라는 게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이 점이 오해예요. 자, 어려운 자세를 할 수 있어야 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하면 된다는 거고요. 준비물도 딱 두 가지입니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옷차림하고요. 요가 매트, 그게 끝입니다.
2: 이미 요가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미 나는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모르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0: 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는 그 요가원 있죠?
2: 예.
0: 그게 정확히 무슨 요가인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1: 보편적으로 접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게 하타 요가고요. 빈야사 요가, 뭐 아시탄가 요가, 뭐 인요가도 있고 뭐 노래에 맞춰서 하는 뭐 플로우 요가도 있고 뭐 요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뭐 하타 요가를 사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타는 뭐 태양이라고 하고 타는 달이라고 의미를 하는데 번역하면 뭐 해달 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해달이라고 하면은 순하게 생각해서 뭐 해는 뜨거운 기운이고 뭐 다른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뭐 음양의 조화, 좌우의 밸런스 이런 기준으로 해서 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요가 동작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요가예요.
2: 우리가 흔히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해와 달 요가, 하타 요가라고 하시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오. 자, 이제 그러면 오프닝에서 미뤄뒀던 얘기를 한번 할 차례입니다.
2: 예.
0: 자, 요가 대회. 정말 있어요.
2: 그러니까요. 이게 대회를 한다면 뭘 겨뤄야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뭘 겨루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2: 예.
0: 그러니까 수련할 때는 남과 경쟁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데 대회는 순위를 매겨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도대체 뭘 보고 점수를 주는지 여쭤봤습니다.
1: 보통 이제 요가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이 있고요. 2인전에서 5인전, 뭐 2명에서 5명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단체전이 있는데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가 수업을 하다 보면 특정적인 요가 아사나들이 있잖아요. 전사 자세라든지 뭐 나무 자세 뭐 요런 동작들이 있을 텐데 그런 동작들을 몇 가지 지정이 되어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0초 내로 뭐 유지한다라든지 규정 동작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뭐 2에서 5인전이나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노래에 맞춰서 요가 동작을 넣어서 흐르듯이 해서 무용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요가 동작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노래에 맞춰서 요가 아사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플로우로 해서 하는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해로 보면 1년 단위로 보면은 뭐 각 구군에서 성장배 대회라든지 뭐 군수기 대회도 있고요. 요가 아사나 대회가 있고 시민생활 울산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라고 하는 뭐 각 구군에서 대표로 한 팀이 나가서 뭐 진행을 하는 이런 뭐 대회도 있고 울산광역시장배 요가아사나 대회도 있고요. 올해는 체육회장배 요가아사나 대회도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 전국대회도 있습니다.
2: 그러니까 개인전은 특정 동작을 10초 버티는 거고
0: 그렇죠.
2: 제대로.
0: 그렇죠.
2: 호흡과 함께, 그렇죠. 예. 단체전의 음악에 맞춰서 예. 얼마나 제대로 소화를 하느냐, 그 점을 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채점표가 개개인마다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요. 그러니까 동구 요가회 선생님들이 주민센터며 체육센터며 다니면서 요가 대회 있습니다. 알리는 것도 협회 활동 중 하나라고 합니다.
2: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퇴근길 톡톡 청취자들께서는 대부분 라디오로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가 동작 중에 집에서 그래도 좀 간단하게나마 따라해 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0: 자, 그래서
2: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텐데.
0: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받아왔습니다. 자, 요가 수련할 때 쓰는 호흡법인데요.
2: 예.
0: 이름이 승리자의 호흡법.
2: 승리자의 호흡법.
0: 그렇죠. 승리자의 호흡법. 사무장님 목소리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1: 우짜이 호흡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짜이 호흡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승리자의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갈비뼈를 양옆으로 많이 부풀려서 열어서 앞뒤로 열어서 공기를 가득 채우고 배가 볼록해질 정도로 공기를 가득 채우고 또 내뱉는 호흡에서는 골반 아래 밑 끝까지 숨을 비워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려있던 갈비뼈를 닫아주고 볼록해졌던 복부도 다시 홀쭉하게 만들어주고 긴장되어 있던 어깨도 긴장을 스르륵 풀어내면 호흡을 하는 짜이 호흡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몸통을 단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이제 행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을 단단하게 쓰는 효과도 있고요. 그만큼 단단하게 쓰면 내뱉는 호흡에서는 또 몸이 편안해지는 거를 반대로 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하실 때 사실은 하셔도 되고요. 동작을 하실 때 하셔도 돼요.
2: 네. 요가나 필라테스가 호흡법은 정반대라고 하는데 네. 동작할 때 호흡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는 늘상 하시더라고요. 가르쳐 맞습니다. 주시는 분들이.
0: 네.
2: 그런데 이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호흡만 이렇게 해도 명상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한번 해보니까 뭔가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랄까요. 안정되는 느낌. 호흡을 맞추면 동작도 훨씬 안정적이고요. 몸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도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가는 동작과 호흡을 늘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호흡을 가르친 사무장님께서요. 사실 이 요가를 시작하기 전엔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2: 예.
0: 서른에 50견이 왔다고 합니다.
2: 서른에요?
0: 서른에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 제가 원래 울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울산에 이제 결혼을 하러 이제 하다 보니까 울산 지역으로 오게 됐는데 저도 지금은 40대예요. 40대인데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제가 또 미용을 오래 하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체형이 되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몸에 불균형이 되게 많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도 조금 있었고 어깨는 미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50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0견이 되게 빨리 찾아왔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씩 따라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달라지는 게 느껴졌던 게 제가 디스크도 있고 어깨도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허리도 너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를 느끼게 됐고 어깨도 분명히 굳어 있어서 움직임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요가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부드러워지고 가동 범위도 너무 넓어졌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 병원은 갔다 오신 거겠죠? 요가로만 뭘 치유했다 이런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0: 병행했을 것 같아요.
2: 우선은 효과가 있었다 네, 얘기를 해주시고
0: 맞습니다.
2: 계시고 우리 청취자께서 7607번님께서 요가는 5년 이상 하니까 뭔가 자세가 딱 나오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와.
0: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육센터 수업만으로 아쉬워서 지도자 과정을 거치셨고요. 강사가 되셨고 지금은 동구 요가의 사무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회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병원 가는 횟수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관절이 불편해서 발목이 아파서 몇 년씩 병원을 다니셨는데요. 호전이 안 돼서 안 되던 분들이 체육센터에 밥 먹듯이 나와서 요가하다 보니까요. 거짓말처럼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2: 예. 그야말로 그러면 지금 인터뷰 해주시는 우리 사무장께서는
0: 그렇죠.
2: 수강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협회 사무장까지 되신 거네요.
0: 맞습니다.
2: 그럼 지금 동구에서 요가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0: 저는 요가라고 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말이죠. 정적인 그림을 떠올렸는데 사무장님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동구 요가 수업이 어떤 분위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1: 생활체육으로 오시기 때문에 일단은 힘이 넘쳐요. 이게 요가가 되게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이제 생활체육 종목으로 운동이 되게끔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이팅이 넘치십니다. 뭐 에너지가 다들 넘치시고 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다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아요. 동구는 동구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경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운동하고 막 서로 뭐 할 수 있어 뭐 요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뭐 응원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2: 오히려 막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화이팅을 서로 외쳐주고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자, 그 교실에 초등학생 때부터 80 넘으신 어르신까지 같이 계십니다.
2: 예.
0: 연령대를 나누지 않고요. 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종목 생각해 보시면 흔치 않습니다. 자, 사모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 하셨는데요. 요가는 유연해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몸에 맞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센터,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까지 울산 곳곳에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가까운 곳부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그리고 최근에 울산 관련 뭐 SNS나 이런 피드들을 보면요. 네. 잔디밭이나 바다, 산 공간이 아주 예쁜 야외에서도 요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0: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은 이렇게 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승민 씨 오늘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3: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샵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중구에 있는 28청춘 마을 공방 별별마당 기획하고 있는 유은희라고 합니다. 별별마당이라는 곳은 중구 중심 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래스나 체험을 위한 공간 대관을 또 해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또 주변 공방을 운영하시는 작가님, 공방 사장님들과 원데이 클래스를 또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별로 핫한 아이템들을 많이 모아서 주변 분들이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특별히 준비한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 초를 녹여서 만드는 리얼 플라워 캔들, 글라스 아트를 이용한 빛을 담은 우드 거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오픈할 땐 저도 너무 떨리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빠른 건 3초, 길어봤자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양한 체험을 준비한 만큼 다양한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서 홍보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니까 놓칠 순 없죠. 주로 홍보는 인스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수업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드려도 될까요? www.ucentral.co.kr ucentral입니다. 수업 일주일 전에 신청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취소하는 분이 발생되면 그 자리를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0월엔 당연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6가지에서 7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도 굉장히 핫합니다. 요새 그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조미료라고 누룩소금, 누룩액젓 뭐 이런 거를 하는 수업도 있고 달항아리 수업도 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별마당을 검색하시면 울산의 별별마당이 바로 뜨거든요. 체험이나 원데이 클래스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요리가 또 가능해요. 주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요리 클래스도 핫했거든요. 플라워 클래스 하시는 분들도 물을 하고 요거를 바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대관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것 또한 아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를 하고요. 운영 시간은 오후 1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환경예술협회 전미옥입니다. 저희는 2023년에 창립을 했고요. 울산에서 발달장애이면서 미술을 좋아하고 열심히 잘 그리고 있는 작가 23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작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시나 교육 같은 교류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난 고민을 하지 한국장애인환경예술협회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자연을 바라보다 태화강을 걷다 전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별이 빛난 데이라고 저희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큰 컨셉으로는 태화강을 한번 걸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태화강을 걷는다거나 야외에서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만 않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모시고 태화강을 걸으면서 그 태화강에 있는 대나무를 가지고 현장에서 퍼포먼스 같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들이 모여서 하늘도 되고 바다도 강도 되고 거기에 물고기들도 있고 햇살도 있는 공동 작품을 했고요. 평소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작품들을 한 70여 점 전시한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좀 다양한데 어리게는 초등학교 5학년, 보통은 다 성인들이에요. 성인이면서 예술로 취업하고 있는 작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인들과 일반 지적 장애인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순수하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동 같은 작품들을 그리고 있는 이 작가들을 보면서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들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몰입도가 뛰어나요. 그리고 반복하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 아마 기성 작가들의 작품 못지않은 그런 몰입도를 또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울산 문화예술회관 3전시실에서 9월 8일 화요일부터 9월 14일 월요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한 작품 한 작품 다 정성 들여서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시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기를 잘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투잡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돈이 별로 이렇게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이 싫어서 활심히 살았는데 돈 벌면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쯤 잘 아시는 분이 흔을 주선을 하더라고요. 지금의 남편이죠. 뭐라고 하느냐면 열심히는 살 마음은 있는데 청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더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의 대화가 되면 좋겠다. 저와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첫 마디에 마음이 확 열렸어요. 돈 보고 나서 다 헤어졌는데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끊기지 않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도 사실 뭐 티각태각 싸우긴 하는데 싸울 때는 불길하게 싸우더라도 다시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너의 이런 점에서 마음이 좀 상했어 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제가 막 탁 끓이면 남편은 탁 끌어안아요. 10초만 저를 잡아주면 저는 바로 깔아앉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 셈이나 죽겠어. 하늘만 계속 쳐다보면서 뱅긋이 웃고 있다면서 아, 제가 부끄럽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옆도 뒤도 안 보고 저만 쳐다보니까요. 너무 좋잖아. 너무 예쁜 네 옆에 주위에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행복한 게 너무 많아요. 행복의 조건들을 찾으려면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지금 통화할 수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고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어서 행복한 거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소소해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CD였습니다. 정답들 보내주시면서 그때 그 시절 이 가수의 CD 샀었는데요 하고 추억담 많이들 남겨주셨는데요. 올해만 보면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팔린 CD가 총 1630만 장으로 지난해보다 16% 늘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BTS의 아리랑도 미국에서만 60만 장 가까이 팔렸는데요. K-POP 앨범을 제외해도 CD 판매량이 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것이 새로운 유행으로 돌아오는 뉴트로의 한 흐름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그 MP3에 음악 넣어서 듣는 그것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다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가을에 유행 패션이 또 스키니진 이 유행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올가을에 길거리 풍경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선물 받아가실 분 가운데 선물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가실 분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1946번님께 범서온천 이용권, 1597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0080번님께 디파인 다이어트센터 이용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네, 요즘에 진짜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도 낮 기온은 28도, 29도까지 오르지만 아침 기온이 꽤 많이 떨어집니다. 20도 이하로 떨어져서 독감도 유행이라 그러고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제 목소리도 조금 걸걸해지지 않았습니까? 이틀 연속 새벽 출근을 했더니 목소리가 바로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아무쪼록 급격한 기온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말 휴일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생방으로 돌아오고요. 오늘 끝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CD로 들었을 때 음질이 정말 좋구나 하고 들었던 곡입니다. 자우림의 25, 21 들으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아이디어 있는
4: 모두,
3: 창업하고 싶은
4: 모두,
3: 울산에서 도전하는
4: 모두, 모두의 창업으로
2: 대면 창업 안돼도 스펙이니까 시제품부터 사업화 지원 상금까지 내일을 움직이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두의 창업에서 신청하세요.
5: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전략적 요충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데요. 고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 모카를 접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 반군이 모카를 장악했다며 현재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모카항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후티 대원들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모카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떨어진 전략적 항구 도시로 해협으로 향하는 교두보입니다. 후티 반군이 보유한 지대함 미사일, 잡폭 드론, 고속정 등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이나 군함을 직접 타격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인 겁니다. 해협 한가운데를 가르는 마윤섬은 반후티 진영이 통제하고 있지만 마윤섬까지 넘어가게 되면 홍해 선박 통항 자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선사들은 희망봉을 돌아가는 먼 길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미군이 예멘 반군 후티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을 거부하는 대신 사우디의 정보와 타격 목표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홍해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압박에 유럽은 금리를 또 올렸고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는데요.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홍해의 핵심 원유 수송로까지 위협받는 상황. 글로벌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에 추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금금리 2.5%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0: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3%까지 오르며 목표치 2%를 6개월 연속 웃돈 영향입니다.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국채 30년물 금리는 장중 5.3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는 발표가 국채금리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 특히 에너지 가격이 4.2% 상승하며 생산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장관이 세예드 압박사 아라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아라치 장관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한-이란 관계,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타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양국이 대미 투자 합의안을 발표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장관이 미국에서 대미 투자 협상 막바지 조율에 나섰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시간 10일 오후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면서도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막바지 조율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 양측의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내 8개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에는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 협약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1: 한성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과장은 총리님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국회를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서 계엄군이 로텐더홀에 들어온 걸 왜 그렇게 무겁게 받겠느냐며 민주당은 의원이 총리실에 사찰당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 일탈로 넘길 수 없다며 의원 사찰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세 모 회사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세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탁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제넨셀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1년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제넨셀 민원과 관련해 식약처 직원 여러 명이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 후 평균 승인 기간 절반인 약 2주 만에 임상계획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신약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한 21개 신물질 중 제넨셀은 가장 많은 보완 요구를 받았지만 2차 보완 없이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오 처장은 1차 보안만으로 끝났다고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환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시험 결과에 근거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걸로 파악됐는데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안 요구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

0: 소독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1: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개발.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4: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내건 내가 알리는 코너 4부 내꺼 내 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 노무현 평전의 저자 윤태영 전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오빠들과 함께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정말 화제의 인물 바로 한동훈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작은 월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오빠 공격이었습니다. 자, 한 의원님.
1: 예, 제가 페이스북에 2021년 9월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 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녹취 내용에서 언급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그렇고 민주당 오빠들은 왜 매번 북한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우연히 만난 최재성 전 수석에게 브로커 양 씨가 대체 왜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0: 자, 송영길 의원도 녹취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아니 왜 또 나옵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 특수검사의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존재감을 만들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고 이제 가세현 같은 데 가서 슈퍼챗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나만 나오면 웃어요? 나만 나오면
0: 아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갖고요.
3: 이 해장국도 이거 세 번 우리면 물도 안 나옵니다. 왜 또 이러는 겁니까 한동훈 네. 의원은? 네.
0: 자, 김민석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그분은 이미 국민들께 아웃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 얘기했다고 한동훈 의원 또 흥분하지 마십시오. 예.
2: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4: 아니 저보고 아, 이낙연하고 둘러먹습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흉내내는 게 힘듭니다. 아, 그래도 매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네, 많이 발전하셨습니다.
4: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싱크로율 이번 주는 65%까지 가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2: 네.
0: 아니 이 한동훈 의원 일종의 지금 뭐 거의 살라미 전법이라고 하나요? 그냥 탁탁 끊어가지고 무슨 거의 롱폼이 아닌 숏폼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끊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선봉에 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근데 저는 좀 너무 과하다. 네. 왜냐하면 SNS에 올리는 글이 막 30개, 60개 막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게 올려보셨어요? 뭐 쓰려고 해도 얼마나
0: 아니 그래서 이 정도면 마크 저커버그가 상을 줘야 된다. 아,
2: 그럼요.
0: 이 지구상에서
1: 상업자가
0: 이 지구상에서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이 시점에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는 정치 1위일 거예요. 이 지구상 우주에서.
2: 아니, 게다가 이름 옆에 무슨 표시도 있더라고요. 인증받은 사람만 받는 마크래요. 아, 그게.
1: 파란색.
0: 네, 예. 공인 마크.
2: 나도 있는 줄 알았어. 없더라 나는. 저도 팔로워가 32,000인데 전 없더라고요.
0: 대단하시네요.
2: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 공을 들인다는 거지. 본인이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뭐 이제 했다는 얘긴데 거기 이렇게 딱 그 이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막 나와요. 인증 배지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1: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월에 결제를 하면 또 달 수가 있다고.
2: 아, 결제를 하는 거야? 예. 와, 그러니까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1: 그건 모르죠. 그분
2: 결제한다니까.
1: 예, 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0: 하여튼 좀 지나치다.
2: 아, 너무 지나치고 특히 네. 이제 혼자 지금 단독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혼자서만 막 모든 실력이 좋다고 해서 네. 막 뛰어가면 중간에 당연히 인터셉트 당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왜 그러냐는지 물어봤더니
0: 네.
2: 사람을 못 믿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하다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배현진 의원같이 친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사람들 화력이 세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분들한테 나눠가지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0: 네.
2: 그리고 어차피 친한계로 이렇게 규정이 돼가지고 징계도 받고 그랬던 분들
0: 네.
2: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0: 약간 지금 친한계에서 서운해한다는
2: 서운해요.
0: 소리가
2: 들려요. 저도 확인했더니 네. 이제 점점 스탠스가 옛날에는 이제 막 박수치고 이렇게 응원하던 사람들도 네.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지금 스탠스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게 한계가 있다.
0: 네.
2: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올리나 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순서를 막 녹취록을 순서를 잘라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본 거하고 맥락하고

0: 너무 안 맞아서 네. 전 이거는 되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개로 한동훈 사건으로 다루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2: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도저히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진상 확인을 하고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을 잘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제일검, 조선제일 쪽가위가 아닌 조선불량검, 조선불량 쪽가위로 명명하는 게 정확하고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이번 녹취 폭로전에 대해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3: 홍준표입니다. 저거 핸드폰은 20자리 이상 비번 걸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만들고 남의 휴대폰은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무제한으로 훔쳐보면서 편집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 어디 있어요?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었겠습니까? 정치가 어떻게 이제 저렇게 저열하고 야비한가? 네, 그래 봅니다. 이야,
1: 아이폰 얘기를 또
0: 네, 네.
3: 그렇죠. 야, 기억하는구만 그냥
1: 아이폰 기억합니다.
3: 고마워요. 네.
1: 서초동 편집국장.
3: 그렇죠. 야,
1: 상당히 아픈 얘기를 많이 했네요, 진짜. 자, 노 변호사님.
0: 네.
1: 일단 민주당은 지금 지키자 이거잖아요,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자 이런 거고 대응팀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일단 민주당에서 약간 또 이제 말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너무 또 정면 대응하는 것도 조금 사실은 좀 모양새가 웃길 수도가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본질은 사실은 식약처에 위법한 로비를 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본질과 무관한 특정 단어들은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것 같이 제가 보기엔 보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사진도 막 뭐 있냐 그러고 막 되게 사람들의 관심을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예 대응을 안 하든지 좀 뭔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또 대응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네.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하면은 점점 그쪽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번엔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에서
1: 네.
0: 그 의원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 준비를 해가지고 네. 상황을 좀 정확히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왜 증인을 한 명도 안 받았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워요.
1: 네.
0: 왜냐하면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전혀 위법이 없었었고 그 당시 상황이 네. 이랬다고 설명을 하는 기사가 오늘 실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정말 그 공공기관의 장이 얘기를 해주면
1: 네.
0: 사실은 우리들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사자가 얘기해 주는 네. 것보다도. 그런데 실제 뭐 양 씨, 강 씨 이런 사람들은 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공무원들이라든가
1: 네.
0: 정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스템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겠고
1: 네.
0: 그다음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편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님은 수첩 메모가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예, 네, 이준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적은 수첩 메모가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요. 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 같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에 적었습니다.
1: 자, 이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입장은요?
4: 제가요. 제가 검찰로부터 독약 로비 자료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를 어제 10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오빠들 독약 로비 팩트 드럼통에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까도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때리면 오히려 덩치는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0: 네.
1: 민주당의 이런 좀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동훈 아웃 이런.
0: 근데 사실 저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 한두 번 노출된 게 아니거든요. 수첩이든 뭐 핸드폰이든
1: 네.
0: 왜 자꾸 노출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0: 처음에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이번에 수첩건에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시고 이분이 또 엄청나게 공부도 잘하시고 머리도 되게 좋다고 제가 얘기 들어가지고
1: 네.
0: 이게 한두 번 한 거라면 뭐 그냥 우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사실 조금 의도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거든요.
1: 근데 일부러 연출된 거다.
0: 아니요, 연출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뭐 거기 내용 자체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출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조금 흘려가지고 알려가지고 네. 좀 우리들의 관심을 혹은 뭐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네. 이렇게 하면서 얻는 또 다른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1: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오른쪽 페이지가 있고 왼쪽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 이진숙 아웃은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노출이 되더라도 네네네. 지지자 결집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왼쪽 페이지에 잘 안 보이는 서울시장, 이 서울시장 네. 후보군은 노출시켜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비판만 생기는 거잖아요. 왜 아니 지금 서울시장 지금 이런 거 지금 할 때야 지금 이런 거 적고 있을 때야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4월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꼭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김문석 네.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전당대회 할 때 네. 나에 대한 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이기겠다 했잖아요.
1: 아, 제 신임 이겼죠. 네.
0: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1: 그러네요.
0: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름을 써놓은 것이 정청래 대표가 화를 낼 일인가 사실 그 부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서울시장 나가서 그다음에 대선 후보 가는 일이 루트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안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신 김종인 전 위원장님 충고 한 번 부탁드립니다.
5: 용해인 후보자는 내가 볼 적에 장관직을 버리면 버려도 이 비례대표직은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은 스스로가 왕급 조절을 할 줄 아는 그 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내가 볼 적에 지도자로서의 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에 정책 실장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갖다가 임명하느냐가 국정 지지도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언하는 거로 봐요.
1: 네
5: 됐죠. 네.
1: 김종인 위원장님은 언제 하이킥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5: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연락을 안 줘, 근데.
1: 아니 저희가 연락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언제쯤 좀 전화 줄 거지? 카톡을 보내.
1: 카톡이요?
5: 뭐든 보낸다고 봐요.
1: 문자는 안 되고 카톡으로.
5: 뭐든 된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자, 용해인 후보자도 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요. 자, 안철수 의원은 용해인 후보자의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6: 한마디로 한낮에 국회에서 펼쳐진 주폭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한시바삐 폭발물을 수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0: 폭발물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용해인 의원은?
6: 폭발물을 발음이 어렵네요. 네. 폭발물을 뻥하고 터지기 전에 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그 기자회견은 국민을 향한 용인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좌파 카르텔의 집단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어디 낯자를 태면 한번 잘라봐라 공개 압박을 한 것입니다. 용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 위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 카르텔을 못 끌어내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야 합니다. 아유 목이야. 부끄럽습니다.
0: 왜요?
7: 목이 아파서. 저는 올곰으로 갑니다.
1: 다음에는 북도 좀 마련하셔가지고 북을 좀 치시면서
7: 하시면. 가져와 주십시오.
0: 괜찮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네. 어제 이 용해인 후보자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어요?
0: 사실은 이제 지금 본질을 좀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한테도 막 뭐라 그러고
1: 이성을 찾으라고.
0: 네, 국민한테도 뭐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뭐 청와대가 이렇게 한 뭐 뜻이 있을 것이니 니네는 좀 가만 좀 있어라 뭐 이런 취지를 말을 한 거여서.
1: 네.
0: 저는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네. 이게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0: 좀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사실은 조금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좀 잘 파악 못 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당이 이제 워낙 소수정당이기도 하니까 네.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조금 하는데 이게 별로 본인에게 썩 도움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1: 특히나 어떤 그 태도 때문에 더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부분들이... 어제 MBC 보도국에서도 그 기자회견 소식 딱 들리자마자 아 물러나는 거야 막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우
0: 좀 일찍 와가지고 더 그랬다면서요.
1: 네, 어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좀 있는데요. 도화선은 장동혁 대표 인터뷰였는데 자 장동혁 대표
2: 본질은 오빠가 아닙니다. 김수건 후보자에 대해 사생활과 관련된 오빠를 강조하는 것으로 본질을 바꿔버리면 진짜 심각한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1: 아, 한동훈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저는요. 묻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 편 들고 민주당 이간질을 호응해 주고 싶은가요? 장동혁 당권파는 함께 싸우기 싫으면 방해라도 하지 마십시오.
1: 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이런?
0: 근데 사실은 너무 개인 플레이를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서 네. 조금 위험 수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장동혁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2: 그럼 얼공으로 오시는 겁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투 노영이.
0: 아유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네.
1: 요즘 그쪽 동네는 아예 안 가시죠?
0: 네 아유 네. 당연하죠.
1: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임기 문제를 잇따라 꺼내면서 또 연임 개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 대통령님 나오셨습니까?
4: 예,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자. 자 대통령에 대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분명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하면 한다고 또 내지는 네. 야 근데 표정이 또 뭐 왜 그러냐 진지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트집 잡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헌법에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을 꼭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왜 그걸 꼭 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국민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1: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어떤 뜻으로 들었습니까?
2: 왜 말을 못합니까?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일 뿐입니다.
0: 아니 그 얘기도 하셨고 실제 꼼수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3분의 1 이상 아니에요.
2: 왜 안 한다는 얘기를 못합니까?
0: 한다고요.
2: 해야 합니다.
0: 예.
1: 자 김성태 전 의원의 생각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5: 뭐 나는 연임 없다 그러면 세상이 깔끔한데 정말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비유하는 방식으로 답변하는지 정말 살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살상.
1: 아 다음 주 정도에 뭐 기자 간담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0: 네, 할 것 같고요. 지금 네. 갤럽에서 나온 것 중에 하여튼 20, 30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고

0: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 핵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4도, 파주 10도, 설악산은 2.3도까지 떨어지면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안동은 14도,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부산 29도, 광주 30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만조시에 저지대에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에 지금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구 방향으로 달성나들목 바로 앞에 버스 여러 대 사고가 나서 1차로 갓길이 막혀 있고요. 2차로로 겨우 이동이 가능한데 도로에 승객들이 많이 나와 서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만든 건 내가 직접 알리는 시간 내 거 내 알인데요. 오늘은 내 책은 내가 알린다. 내 책 내 알입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노무현 정신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한 권에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평전인데요. 이 책을 쓰신 윤태영 전 비서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0: 제가 사실은 저 책을 정말 예약 판매 그 걸
1: 아, 예약 그러셨군요.
0: 예. 사서 바로 읽고 제가 두 번을 읽었습니다.
1: 928페이지인데
0: 네.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네. 며칠을 걸쳐서 정말로 두 번을 읽었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런 역작은 이게 928페이지요. 예, 9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진짜 벽돌 책이고요.
1: 네.
0: 와, 진짜 대단한 책을 쓰셨는데 10년 걸리셨다고요?
1: 예, 처음 발주 재단으로부터 발주 받은 지 거의 10년 됐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윤태영 대변인도 네. 하셨고 네. 또 비서관도 하셨는데 네. 사실 기자들은 늘 그렇게 불렀죠. 노무현의 어떤 필사, 노무현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이 책을 쓰실 때 그 수첩이 600권? 이걸 다 뒤져보신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 수첩으로 쓴 게 있고 이제 노트북으로 쳐놓은 파일들이 있는데 아. 수첩으로 쓴 거를 디지털 파일로 이제 옮기는 작업부터 네. 시작을 했죠. 그걸 하면서 이제 내용을 다시 여기서 쓸만한 거 있나 이렇게 걸러내는 일을 했죠. 근데 수첩에 쓴 거에서 사실은 한 60%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워낙 빨리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 한 40%는 이거 써놓은 것도 이거 내가 왜 썼지 이게 그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면 이렇게 복구해내지 못하는 단어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0: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1: 아무래도 재임 중 이야기를 쓰는 게 그러니까 제가 또 뭐 많이 해박하고 뭐 이랬으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그랬으면은 술술술 나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록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0: 네.
1: 아 이거 이 정책적인 건 어떤 측면이었어요 이런 걸 다 해석하고 뭐 이렇게 그걸 또 용어로 직접 이제 또 글로 옮기는 일은 내 역량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용어 하나도 이제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냥 단순한 비망록이나 그냥 가벼운 스피디나 이런 거면 좀 쉽게 써도 됐을 텐데 평전이란 무게가 이렇게
0: 네.
1: 아무리 잘 짓눌러가지고 완벽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이 계속 같은 짓눌렸습니다.
0: 그러다 보니 10년이 걸렸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막 자꾸 겉돌고 쓰다가 이제 뭐 제껴놓고 딴짓 하다가 이제 또 해서 다시 돌아오면 더 쓰기 힘들어지고 뭐 그런 세월이었
0: 이런 책을 쓰고 나면 네. 딱 탈고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런
1: 탈고했을 때
0: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그러니까 일단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제 기준에 완벽했다고 생각했으면 마음이 네. 굉장히 후련하고 그랬는데
0: 네.
1: 부족해요. 좀 몇 프로 부족하다. 몇 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2, 3%가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대통령 심지어 누가 물어보길래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냐 그래서
0: 네네네.
1: 우리 대통령님 스타일에는 이거 갖다 드리면 이거 다 썼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오늘부터 다시 이제 한자 한자 자세히 보면서 뜯어 고치자 충분히 그러셨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님 마음에 들게 쓰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좀 찜찜한 구석도 있습니다.
0: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 아 이거 좀 높게 봐주세요.
0: 노 대통령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1: 네.
0: 어깨를 두드리면서 정말 최고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잘 정리된 있는 책이고 정말 감동받은 책입니다.
1: 고맙습니다.
0: 그 사실 저 책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어찌 보면 노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1: 네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0: 구술도 많이 하신 거죠, 보니까.
1: 그렇죠. 그 어디 회의나 이런데 배석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장은 얘기 못하지만
0: 네.
1: 이거 훗날에 나는 이때 이 생각했어라는 얘기도 남겨두시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따로 부르셔서 지금 내 생각을 좀 받아 적어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어둔 기록들도 꽤 있죠.
0: 그러니까 그 체력이 허락하는 한은 네네, 항상 맞습니다. 내 옆에서 그리고 네네. 있는 대로 있는 것 그대로 적어라라고 하셨다는
1: 예,
0: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놓게 하신 거죠.
1: 예예.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 체력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 사실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0: 네.
1: 체력이 일단 허락하지 않고도 대통령께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노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셔서
0: 네.
1: 바다 적는 일 자체가 굉장히 이 헤비한 일이었던
0: 거 아, 쉬운 일이 아니군요.
1: 예. 또 뭐 말씀 거의 한 30분 하시고 나셔도 또 나가시다가 다시 뒤돌아서 다시 또 한 15분 더 얘기하고 나가시니까 그런 거 받아 적다 보니까 이 어깨도 아프고 뭐
0: 네. 어떻습니까? 노 전 대통령님 그 생각하면 그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네네네. 것 같아요. 책에도 보니까 100분 토론 출연하셨을 때 얘기도 네네. 나오고 시사 매거진 2580 출연하셨을 때 얘기도 담겨 있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검사들과의 대화도 있었고요.
1: 네네.
0: 그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1: 그러니까 그 제가 부속실장 있을 때도 그렇고 대변인 있을 때도 네네. 그렇고 그 MBC 100분 토론 생방송 요청 들어오면
0: 네.
1: 100%요. 그거는 뭐 이거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건 하시겠구나 저희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전달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순간 나가서 가급적 소통을 많이 언론 기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셨지만
0: 네.
1: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거쳐서 나가는 거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
0: 편집될 수도
1: 편집되는
0: 있고 왜곡될
1: 있고,
0: 수도 있고
1: 뭐 거두절미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0: 오히려 생방송을 선호하시는
1: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당신의 모든 워딩을 생각과
0: 가감없이
1: 네, 가감없이 볼 수 있으니까 100분 토론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셨죠.
0: 네. 네. 아 기억이 나네요.
1: 그런 요청만 있으면
0: 2580 출연하셨을 때는 제가 당시에 2580 기자였습니다.
1: 아 그러셨습니까?
0: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발언이 네. 국가보안법 칼집에 넣어서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1: 발언인데
0: 제가 고당

0: 씨 기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네. 자,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노무현이라는 한 정치인의 삶을 기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대통령 노무현이 당시에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네네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1년 차가 딱 그때 맞닥뜨린 문제가 이라크 파병이었는데 사실은 이 이라크 파병으로 정말 힘들었죠. 네네, 사실은 진보층의 분열이 예. 있었고요. 예. 자, 이때 대통령께서 가장 고민했던 건 뭐였습니까?
1: 첫 번째 비전 투원 파병은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네. 반대 여론이 높았던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셨는데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북핵 문제가 그때 굉장히 심각해가지고요. 그때 뭐 켈리 차관 네. 북한 방문하면서 이제 뭐 이 저기가 북핵이 있다 이제 그게 나오면서부터 불거지면서 사실 취임 당시에는 막 북폭설도 네,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했던 상황이거든요.
0: 북핵 위기 있었죠.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주요 판단 기준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 아. 이게 하여튼 네. 제1차적인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한미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파병을 결단하게 되신 것 같아요.
0: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북핵 위기가 진짜 엄청났고 네. 실제로 북한 때린다. 선제 타격론이었죠.
1: 맞습니다.
0: 그 당시에.
1: 맞습니다.
0: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작권 환수. 이것도 사실 책에 보면 아주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노 대통령께서 진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2012년까지.
1: 다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0: 보수 정권 들어와서 다시 그냥 예, 뒤집어져서 그렇지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얘기가 예, 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1: 취임 초부터 제일 역점을 두셨던 게 자주국방이었고요. 자주국방하면은 워낙 뭐 또 반미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네.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8.15 경축사 때부터 자주국방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걸 네. 이제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이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계철선이란 네. 말이 이제 저 전방 부대에 미군 부대가 있으면 북한이 이제 남침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네.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미군이 개입하는 네. 것밖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건데 이제 네. 자동으로 미국이 개입하는 건데 그 한 나라의 전선을 왜 외국 군대에 맡기냐 굉장히 네. 자존심 상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네. 이제 하셨는데 그때 2006년인가 그때는 이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나중에
0: 네.
1: 그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하면서 이 전직 장성들이나 국방부장관 향해서 이렇게
0: 기억납니다.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이런 일침을 날리기도 하셨죠.
0: 그렇죠. 예. 그때 굉장히 진짜 목소리를 높여서.
1: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유튜브에 그냥
0: 예, 뭐 영상 많이 예. 지금도 예. 돌아다니죠.
1: 돌아다니고 그래서.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서 오해를 했구나라고 반성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대연정입니다.
1: 네네네.
0: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대연정 얘기 나왔을 때 뭐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다. 이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 네네. 야당뿐만 아니라 진보 지지층에서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협치 이거에 네.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던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약간 반성을 했어요. 사실 읽으면서 예. 어떻습니까?
1: 그 진정성이 네. 그러니까 탄핵 국면을 한번 거치면서 이 당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제안을 하면은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무슨 다른 뭐 네.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네. 했는데 대연정 제안 자체는 대화 타협 이게 어쨌든 대화 네.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보려는 생각이 일단 강하셨고요. 두 번째 당신 필생의 목표인 국민 통합
0: 네.
1: 이거 통해서 어쨌든 지역구도 정치를 좀 완화시켜서 좀 뭐 이 총리를 내주더라도 어쨌든 그 그렇죠. 지역구도를 네. 해소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완성해서

0: 이 좀 망국적인 지역구도 정치를 해소하자 이게 깔려 있으셨죠. 그러니까 대화 네. 타협.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 철학 중에 하나가 분권이거든요. 가급적 네. 뭐 대통령님이 권한을 뭐 다 갖고 행사하시려던 분이 아니고 가급적 네. 이렇게 우리 이해찬 총리한테 나눠주듯이 이게 네. 권력을 좀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대화 타협을 정치를 하자. 그게 핵심이었는데 하여튼 그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 당시에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예. 대연정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예. 기록들이 나오더라고요.
0: 당신 스스로도 하여튼 주변 참모들도 사실은 설득을 못하셨으니까 주변 참모들도
1: 그러니까요.
0: 거의 이게 약간 대통령이 너무 힘드셔서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이 생각 단계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1: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예. 다른 것 같은 경우 예를 이라크 파병이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참모진들과 많은 상의도 하셨지만 네네. 이 대연정만큼은 네네. 정말 고독한 결단이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0: 네. 아마 당신께서도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또 이걸 던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무척 깊으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참모들한테 얘기해봐야 좋은 소리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혼자 오랜 동안 장고하시고 그냥 내렸다.
0: 어떻게 설득하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너무 깊이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수도 문제도 네네. 이 책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뒤에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시대의 논리를 갖다가 예. 꺼집어냈잖아요.
0: 네네네. 관습헌법.
1: 관습헌법. 네. 그 대화도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0: 네. 하여튼 그 이 노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 운영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균형이 네. 균형이란 말로 핵심.
1: 균형.
0: 예, 핵심 키워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네. 이제 북토 균형 발전이나 뭐 외교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균형 외교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골고루 이렇게 그런 영역을 좀 넓히고 이런 균형이란 철학이 행정수도나 세종시 지금 세종시로 돼 있지만 거기에 깊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도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 많이 해요. 네. 노무현 정신의 핵심 뭐라고 보세요?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신 분으로서.
0: 저는 책을 정리하면서 네네. 느낀 거는 한마디 제일 큰 걸 표현한다면 대의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 이 정도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당장 손해보는 일을 참 많이 하세요.
1: 바보 노무현.
0: 예, 뭐 가지고 있던 것도 권력도 뭐 내려놓겠다고 하시고 뭐 재신임 제안도 하시고 뭐 탄핵 때도 이 굳이 뭐 사과 한마디면 될 거를 네. 끝까지 사과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3당 합당 때 안 따라갔던 거나 네. 다시 부산에 가서 이렇게 선거하면서 떨어지신 거나 이런 네. 것들이 보면은 당장의 손해는 감수하지만 이게 나라나 우리 정치의 대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큰 발전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찌 보면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노 전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임기 동안 이루지 못했다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0: 역시 국민통합,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니 말하자면 그러니까 당시 열린우리당이 네. 탄핵 때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면서 이제 과반수는 넘으면서 전국 정당이 될 걸로 기대를 많이 하셨고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 통합도 많이 이루어질 걸 생각했는데 임기 말 되면서 다시 이제 네. 약간 지역 당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제일 하여튼 실망하고 좌절하셨던 것 같고요.
1: 네. 저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컷이 있어요.
0: 네.
1: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0: 봉화.
1: 예. 막걸리를 드시는 네네네. 그 모습입니다. 윤태영 대변인께는 노무현의 한 컷이 뭐였습니까?
0: 저한테는 네. 제일 기억나는 저는 부속실장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관저에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올라와서 대통령이 뵈러 올라가면은 신문 기사들도 그때 굉장히 뭐 어지럽고 네. 매일 공격 많이 받고 할 때였는데.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0: 이렇게 참모들 보기 전에 이렇게 그래도 콧노래 좀 흥얼대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참모들을 길을 살려주시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도 많이 속상하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참모들을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나왔던 모습이 아직도 좀 인상적입니다. 네.
1: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참모들을 격려했던
0: 오히려 참모들 길을 살려주려고 우울한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던 모습.
1: 지필팀 해체할 때 생계 걱정해줬던 대목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0: 네.
1: 자, 윤태영 전 비서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5: 우리 아이 락토핏,
4: 바쁜 하루를 보내는
5: 어른들도 락토핏,
4: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5: 우리 모두 락토피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코요태는 빨리 달리지만 땅을 파는 데는 서툽니다. 반면 오소리는 땅을 파는 데는 선수지만 발이 느리죠. 이렇게 정반대인 둘은 놀랍게도 종종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잇감을 찾아내면 코요태가 밖에서 재빨리 잡아채죠. 힘을 합치면 부족함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사람끼리 말이죠.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 월요일에는 MBC 이정은 기자,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김덕일 박사,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9: 해수욕장 안전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계절, 다름 아닌 초가을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 탓에 초가을에도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8월경에 폐장하고 안전요원도 철수한 터라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동해 해경청에 따르면 해수욕장 폐장 직후 발생한 연안사고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해변에선 물놀이를 삼가거나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는 것.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1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0: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0: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UA 어플라이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했습니다. 대기업에 따르면 오후 5시 50분쯤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서버 오류가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와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코뼈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기아 김도영 선수가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구단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수령한 KBO는 훈련과 경기 출장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오는 14일 대표팀 소집에 김도영 선수가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홍해 입구 핵심 요충지 마윤섬까지 장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멘 정부 관계자는 정부군이 전날 섬에서 철수한 뒤 무장한 후티 대원들이 섬에 도착했다며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후티가 마윤섬 맞은편 두바브까지 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는 전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모카항까지 장악하며 빠르게 남하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에서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통제할 경우 세계 해상 물류와 중동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수 국무총리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과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다며 국회에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용 후보자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가 아닌 강탈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0: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유행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을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다 못해드린 게 아쉬워서 오늘 오프닝에 조금 더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5527님은 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82년, 83년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학생들 전체가 야구화와 야구 점퍼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다녔답니다. 저도 추석 선물로 어머니께 야구화를 받았는데요. 추석 당일날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성묘를 갔는데 오토바이 배기 머플러에 야구화 바닥이 녹아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와,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5527님, 오당제의 추억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추석에는 신발 밑창 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강광천님은 유행이라고 하니까 딱 한 가지만 떠오르셨는지 70년대, 80년대에는 아폴로 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하하, 너무 오래됐나? 라고 해주셨네요. 아폴로 눈병도 유행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또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카니발 이적 김동률의 그땐 그랬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민님 젠디 안녕하세요. 전 이제 퇴근합니다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주현정님 요즘은 비염이 유행인가 봐요. 여름 끝나면 바로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비염. 그러니까요. 또 이제 환절기 때마다 비염 있으신 분들은 고생이 많으시죠. 구예찬님은 젠디도 이거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게임 할 수 있는 필통이요. 한때 그거 엄청 유행이었어가지고 가지고 싶어서 안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반에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되는 거였죠. 아 기억나죠. 그 필통으로 축구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세요? 이렇게 옆에 버튼 누르면 그 물속에 이렇게 볼링 핀 같은 거에 그 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문구점 가니까 포켓볼도 뭐 할 수 있었고 필통에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필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뭐 게임도 있었고 뭐 수납 공간도 정말 다양했고 아무튼 유행했던 그 당시에 필통들이 종류별로 있었죠. 3983님 재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에 전자반려동물 장난감 머머 고치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거 진짜 유행이었죠. 머머 고치. 근데 요즘에도 그 펜시점 같은 데 가면은 이거 팔거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5만 원? 막 이렇게 하던데 좀 비싸지 않아요? 요즘 뭐 물가가 비싸졌다고나 해도 예전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밥도 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3521님 젠디 항상 다시 듣기로만 들어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처음으로 생방을 듣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3521님 오늘 또 첫 생방 듣고 계시는군요.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생방 들으실 수 있을 때 기회 되시면 자주 놀러와 주시고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그 정성도 진짜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조영명님, 여기는 동막해수욕장 야영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합니다. 동막해수욕장에서 또 듣고 계시는 영명님도 계시고요. 추억 얘기하니까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재밌네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5527님, 야구 앞 바닥이 녹아서 엄청 울었던 기억도 재밌고 아폴로 눈병도 맞아 유행이었죠.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유행 아이템들 여러분 또 보내주시면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3부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와 기대되죠 여러분. 오늘 또 윤성주 기자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젊은 산신령 등산 전도사 프로 방송인 월간산의 윤성주 기자님과 함께하는 주말엔 산

0: 3부 시간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볼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시,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이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바다는 여전히 올 여름 폭염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숭어 같은 양식어류 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에서 올해 1,500만 마리에 달하는 양식어류가 고수온 등으로 폐사했고요. 제철 전어 축제를 앞둔 어시장에서도 가을 전어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 바다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매년 4월 열리던 창원 미더덕 축제는 생산량이 20분의 1로 줄면서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바다 폭염이라고 불리는 해양 열파 현상은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83일 발생해서 평년보다 3.7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동해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해양 열파로 제철 생선이 사라지고 어민들의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아열대 어종 개발과 보급, 전기요금 지원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 길거리나 학교 앞에 무인 인형 뽑기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인형과 키링 등 제품의 약 60%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에서 7월 국내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조사 제품 9종에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 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고요.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에는 현장 점검을, 관계 부처에는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을 입지 않기를 권장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

기다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응시자가 간편한 면접 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서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복장 예시도 덧붙였는데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거나 베이지색 바지에 니트 상의를 입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권장사항은 오는 10월 면접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오히려 고민이 커졌다면서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별 보러 갈래 임채영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을 입지 않기를 권장하는 공고 냈다는 소식이 있었죠. 많은 반응들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손민수님이 정장이 깔끔해 보이는데 하셨고, 조영호님은 면접 복장 코디가 난감하긴 할 듯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김여빈님은 저는 좋다는 의견에 한 표를 던져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질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그 안내 공고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간편한 옷차림 가로 열고 깔끔한 평상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걸 권장한다. 그리고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나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대요.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 시 넥타이는 풀고 정장 구두에는 덧씌

핀을 씌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소리도 나고 소음 같은 거 인해서 또 시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두는 아예 뭐 금지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권장하는 복장 예시도 이렇게 사진으로 AI 이미지로 붙여놨던데 겉옷, 셔츠에 뭐 바지, 뭐 니트 아니면 통바지,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단화나 운동화를 신으라는 것 같아요. 구두는 신지 말고. 이렇게 그림까지 붙여서 첨부를 했던데 여러 의견들이 있네요. 뭐 정장이 깔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 부담은 좀 줄죠. 정장을 새로 사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줄겠지만 반대로 그럼 정장 입지 말랐는데 뭐 입어야 돼? 다른 옷을 골라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되겠네요. 진짜로. 그냥 편안하게 셔츠에 바지 입고 단화 신고 깔끔하게 가면 될 것 같긴 하는데 또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7454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0: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어느새 한 주의 끝 금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하루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또 자랑하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까지 무슨 일이든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남승희님은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있어요. 복장이 편한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자유복 입고 와라 면접에서 정장 입지 마라 이 권장한 내용에 대해서 복장이 편한 게 좋겠죠. 그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편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덜 긴장하잖아요. 정장 이렇게 불편한 옷 입고 있으면 평소보다 더 긴장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긴장이 더 되기 때문에 신은희님은 그냥 자유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든지 조건을 걸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유복 그러니까 자유복이라고 해요. 뭐 조건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자유복 단정하게 뭐 입으면 될 것 같다는 네, 뭐 조건 같은 거는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뭐 그런 조건은 따로 네. 아, 근데 이제 뭐 정장 착용 지향, 넥타이, 정장 구두 금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김명자님, 아들, 딸 면접 준비로 정장 준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정장보다는 깔끔한 이미지면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정장이 요즘에 비싸잖아요. 비용이 꽤 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상복으로 입고 오라고 하니까 뭐 구두도 신지 말고 운동화 신으라고 하니까 깔끔하게만 입고 가면 되지 않을까. 7011님 저도 생방 놓치며 다시 듣기로 됐습니다. 매일 챙겨 듣지 못하지만 차 타고 이동하거나 뜨개질할 때 배경음악 삼아서 오당제 틀어놔요. 와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듣기는 저희 노래가 안 나가서 재미가 좀 있으시려나 아무래도 라디오는 물론 DJ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좋은 노래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시 듣기에는 노래를 못 들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9173님 젠디 오늘 면접을 보고 저녁에 산책하면서 양재천을 걷는데 면접 봤던 회사 이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퇴사 후 첫 면접이었는데 바로 합격을 했답니다. 정말 젠디 방송은 합격으로 이어지는 방송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젠디 방송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전. 업무량이 많은 분야의 직업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오늘과 내일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어요. 와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9173님 첫 면접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한 번에 합격을 하셨나 봐요. 진짜 너무 잘된 일인데 안타깝게도 오당제는 이제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이 소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9173님이 만약에 좋아하는 일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면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내일까지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합격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는데 합격 방송 오당제 3293님 젠디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두 달 반 만에 취업에 성공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14일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영업직이라서 긴장 반, 걱정 반, 설렘 반인데 잘할 수 있겠죠? 어제 면접 봤는데 면접 본 지 2시간도 안 돼서 합격 통보를 해주셨더라고요. 우! 축하드립니다. 오늘 진짜 축하할 일이 많아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진짜 합격 방송인 것 같아요. 오당제. 좋습니다. 우리 3193님도 두 달 반 만에 취업 성공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출근 앞두고 계시고 면접 본 지 2시간 만에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통보를. 3293님 앞으로 그 새로운 회사에서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멋지게 활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우리 9779님은 내일 아내는 경기도 평택에서 시험 보고 저는 수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 봅니다. 두 사람 다 파이팅 해주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둘 다 합격 소식 전할게요. 하트하트. 오 이제 또 합격의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내분은 평택에서 시험을 보시고 9779님은 수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시험을 보신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멋지게 합격하시길 저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도 미니와 문자 메시지로 우리 9779님 부부 응원 보내주세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0892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892님이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왔습니다. 2351님이 저는 2017년도에 99공무원 면접시험을 봤어요. 구두 신고 넥타이 메고 복장 빡세게 준비한 기억이 있네요. 이제 저도 라떼 기억이 됐네요. 편히 입으면 면접에 더 집중할 것 같으니 저는 찬성입니다. 오, 2017년도면 거의 10년, 9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면접 보실 때 기억이 나셨나 봐요. 구두 신고 넥타이도 메고 복장을 아주 단정하게 준비하셔서 면접을 보신 기억이 또 오늘 뉴스 들으시면서 난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하셨던 우리 2351님이 편하게 입으면 면접에 더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찬성의 입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장이 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수험생들이 잘 느끼고 그렇다면은 이 자유라도 잘 이렇게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장이 어떻든지 간에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준비한 것들 면접에서 잘 긴장하지 말고 잘 보여주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71님, 조금 전에 퇴근하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끼리 모여서 벌초를 하기로 했거든요. 대전까지 가야 합니다. 졸지 않게 즐거운 음악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분들 곧 다가오는 추석에 행복하세요. 퇴근하자마자 이제 벌초하러 먼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대전까지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초 가시는 분들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많이들 계신데 항상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얘기했었죠. 벌집이나 뭐 뱀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진드기도 그렇고 주변 잘 살피고 막대기로 바닥을 이렇게 쳐보라고 하셨죠? 막대기로 이렇게 쳐본 다음에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서 하시고 예초기 사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경이나 보호 장비 같은 거 필수적으로 꼭 착용해 주시고요. 장갑, 안전화 이런 것도 착용하시고 왜냐하면 돌이나 나뭇가지 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긴 옷도 챙겨 입으시고요. 6747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동 여행 중에 TV 없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집에 가서도 자주 들을게요. 하동 여행을 하고 계시군요. 우리 6747님 TV 없는 숙소를 또 가게 되신 거예요. 오, 그래서 모처럼 또 라디오와 함께 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니까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이따가 저희 3부에 주말엔 산으로 시간에 주말에 여행 가기 좋은 산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즐거운 여행 보내고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7922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밴드 99가 202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99의 엉망진창 신청합니다. 아드님이 밴드 99의 멤버라고 하셨던 청취자분인데요. 오, 너무 잘 됐네요. 2026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이거 꽤 큰 공연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멋지게 공연을 하실 우리 밴드 99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뿌듯하네요. 이 노래 같이 들을 거고요. 그 전에 김연수님의 신청곡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약부터 전해드릴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당 사장님이 써붙인 진심어린 당부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걸린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장님이 작성한 안내문 사진도 첨부돼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부드립니다. 알바생들에게 반말과 언짢은 행동을 하시는 손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알바생들은 스스로 자립하고자 일터에 나온 착한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볼 때 가게 주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알바생들이 어쩌다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성실한 사회 초년생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알바생들에게 뭐뭐뭐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와, 진짜 든든한 사장님이시죠. 아르바이트생들도 충분히 힘이 났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부탁한 이 한마디 뭐뭐뭐뭐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여보세요, 2번 싱거워요, 3번 고마워요.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는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여보세요, 2번 싱거워요, 3번 고마워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임창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KBC
1: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다가 오발 사고를 내 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충북 음성군의 공터에서 A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허벅지를 맞았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한 뒤 복귀하던 A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들이 테이저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전기 자극을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지만 전극침이 발사되면서 중학생 한 명의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나머지 전극침 하나는 팔을 스쳐 지나가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현장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귀가했지만 이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 회사 세종 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 메디컬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 메디컬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 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를 배신한다는 이야기.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인데요. 최근 로봇 시대를 맞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려 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로봇에게 작업 기술을 알려주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현재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작업 모습을 촬영해서 로봇 기업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작을 학습한 로봇이 훗날 산업 현장에 보급돼서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며 후회하는 프랑켄슈타인. 인류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한 식당 사장님이 아르바이트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손님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써붙였는데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9859님 안녕하세요. 정답은 고마워요입니다. 우리 집 아이도 학교 다니면서 용돈 번다고 주말 이틀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해요. 지금 같은 사장님이 계시면 든든하겠습니다. 다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장님 진짜 멋지시죠. 9859님이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저희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고맙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가게 주인의 안내문에 공감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원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4: 환인제약.
5: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주말엔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의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주입니다.
0: 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기자님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면 네. 지난 월요일에 김민호 아나운서에게 가을에 해먹고 싶은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뭔지 감이 좀 오시나요?
1: 혹시 등산인가요?
0: 맞습니다. 등산을 가고 싶다고 하면서 기자님 연락 기다리겠다 하더라고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1: 아니요. 저 몰라요.
0: DM을 한번 보내보세요. 김나.
1: 네. 알려주세요. 네. 010
0: 010 뭐뭐뭐뭐 한번 나중에.
1: 네. 근데 그 네. 김민호 아나운서가 저번에 그 젠디가 산에 안 가면 절대 안 가겠다 그랬어요.
0: 아직 근데 그 부분은 합의가 좀 안 돼가지고.
1: 그래요?
0: 두 분이 먼저 한번 다녀오시면.
1: 좀 곤란한데요.
0: 그리고 3648님이 지금 보내면 3부에 나오면 좋겠어요. 가을 산행은 지리산 피아골 단풍과 계곡이 함께 있는 예쁜 영곡사 사찰도 있답니다. 저는 여기서 휴식형 템플스테이 보내고 있습니다. 72세 할머니예요. 올가을은 이곳으로 오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거든요. 그저께 지리산 성중 종주 안주했어요. 성삼재에서 중산리에 34km 15시간 뿌듯하네요. 네.
1: 아, 성중 종주 유명한 코스죠. 와. 지리산 성삼재에서 시작해서 중산리까지.
0: 네.
1: 아, 34km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0: 그러니까.
1: 예, 굉장히 피곤하셨겠어요.
0: 오,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네요.
0: 그 저희가 또 산에서 할 인사말을 지난주에 정했잖아요. 네. 다섯 손가락 쫙 펴고 포기란 없다. 오당제. 혹시 이제 가을이라서 산 많이들 가실 텐데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꼭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거 그냥 산에서 마주쳐가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하다가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 그럴 사람은 수도 뭐라는 있겠는데. 거야? 네, 아무튼 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번 네. 해보죠. 뭐.
0: 그럼요. 그리고 긍정적인 인사말이니까요. 네. 포기란 없다. 자,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진짜 산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주실 산은 어딘가요?
1: 네, 가을에 가기 좋은 산 정말 많은데 그거 추천하기 전에 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산행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 오, 재미있는 산행 방법?
1: 네, 이거는 좀 억지일 수 있는데 분명히 의미 있어요.
0: 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0: 네.
1: 특히 남쪽 지방으로 좀 많이 갔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어요.
0: 오.
1: 그런데 이 고속도로 풍경이 굉장히 좋았어요.
0: 아, 진짜?
1: 네, 이 서울 부근에서 이걸 잘 못 느꼈거든요.
0: 네.
1: 서울 부근에 이게 고속도로는 정체가 좀 심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걸 못 느꼈는데 통영으로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었거든요.
0: 네.
1: 충남 청양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야 했어요. 근데 와, 맙소사 진짜 내려가면서 이 보이는 풍경이 진짜 멋졌어요.
0: 대전에서 통영 가는 길?
1: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
0: 와.
1: 네, 차가 얼마 없어가지고 네. 막힘없이 그냥 쫙 내려갔는데 이거 마치 저기 크루즈 여행하는 것 같았어요.
0: 그 정도예요?
1: 네, 요즘 그 실제 자동차에 크루즈 기능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달리고 싶은 속도에 맞춰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기능.
0: 아, 그 크루즈?
1: 네. 어떤 크루즈인지 아셨죠?
0: 네. 네.
1: 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쫙 달리는 거죠.
0: 네.
1: 그 100km 속도에 맞춰가지고 고속도로 속도에 맞춰가지고
0: 네. 네,
1: 그 크루즈가 순항한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1: 막힘없이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 뜻 그대로 이게 가을 바람 맞으면서 주변에 펼쳐지는 산을 보면서
0: 네.
1: 이 크루즈 산행을 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거 멋지죠?
0: 크루즈 산행 너무 멋지네요.
1: 네.
0: 근데 차 안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도 산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아, 저는 이거 산행이라고 봅니다.
0: 그럼 저 진짜 산행 많이 해요.
1: 네.
0: 평소에.
1: 그러세요?
0: 네.
1: 오.
0: 굳이 산에 안 가도 진짜 산행 많이 하네요.
1: 그렇다면은 네. 네, 산꾼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0: 오, 네네.
1: 네, 이거 아주 색다른 등산이에요.
0: 그렇네요.
1: 네, 이거 저는 이게 누가 뭐래도 우길 거예요. 산행이라고.
0: 오호.
1: 네, 왜냐하면은 이거 산에 올랐을 때 이렇게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0: 와.
1: 네, 주변이 이렇게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것을 관통하잖아요. 차를 타고.
0: 네.
1: 근데 걷거나 자동차를 타는 것도 똑같은 이동이잖아요.
0: 그렇죠.
1: 뭐 등산이나 마찬가지죠. 네, 등산을 하는데 또 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0: 네.
1: 자, 그렇다면 이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통과하면서 어떤 산을 볼 수 있는지
0: 네.
1: 한번 알려드릴까요?
0: 오, 궁금합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너무 멋진 크루즈 산행과 함께 어떤 산을 볼 수 있나요?
1: 일단 대전 통영 고속도로는 금산하고 무주 그리고 장수 함양, 산청, 진주, 고성을 지나요.
0: 오, 진짜 많이 지나네. 네,
1: 그러니까 중부 내륙 지방을 관통을 합니다.
0: 네.
1: 여기가 남부 산악 지역이라고 해도 되는데
0: 네.
1: 산이 그야말로 아주 첩첩해요.
0: 오.
1: 그래서 충남 금산에 닿기 전에 왼쪽으로 가장 높은 산이 보일 건데
0: 네.
1: 이 산이 바로 서대산입니다.
0: 서대산.
1: 네,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높이가 904m인데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불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대충 가장 높아 보인다면은 서대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0: 어허.
1: 그리고 다음에 진안 쪽을 지날 때 뾰족한 기처럼 솟은 봉우리를 지나는데 이거 마이산입니다.
0: 아, 마이산 알죠.
1: 네, 네. 전북 진안에 있죠.
0: 네.
1: 이것도 진짜 멋져요. 이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이 장관을 볼 수 있다니 진짜 황송할 정도입니다.
0: 네.
1: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무주 쪽에 가까워지면은 여기 난데없이 바위 절벽이 나타나거든요.
0: 네.
1: 이게 성벽 같아요. 이게 적상산이라고 합니다.
0: 적상산?
1: 네, 높이가 1034m예요. 꽤 높죠?
0: 네.
1: 이것도 아주 볼만합니다.
0: 와.
1: 연이어서 또 멋진 산이 등장합니다.
0: 네.
1: 왼쪽 차창을 딱 바라보면
0: 왼쪽을 봐주세요.
1: 네, 바로 무주의 덕유산이 나옵니다. 네, 무려 1614m. 네, 이거 아주 덩치가 커서 쉽게 눈에 띌 텐데
0: 네.
1: 진짜 멋지다.

0: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와. 그리고 다음 하이라이트입니다. 저기 멀리서 거뭇거뭇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크기의 산이 보이는데 네. 이게 뭘까요 이게?
1: 혹시 지리산?
0: 어 맞아요. 오. 네 어떻게 하셨어요?
1: 여기 컨닝했어요.
0: 아 네. 네. 미리 보셨군요. 경남 산정 쪽을 지나게 되는데 이 네. 고속도로가 그때 차창 오른쪽으로 지리산이 등장합니다.
1: 아 이번에는 오른쪽인가요?
0: 네. 와. 이 민족의 영산 지리산. 그 거대한 몸집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장관입니다. 와. 네. 그리고 이게 지리산이 하이라이트라고 그랬는데 네. 그걸 또 달래는 게 있어요. 지리산을 지나면 또 곧바로 감탄이 나오는 풍경이 나타나는데 진주에 닿기 전에 네. 남강 위를 지나요.
1: 남강까지?
0: 네. 와. 햇빛에 이게 반짝이는 강물 주변으로 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와. 아, 노을이 질 때 여기 지나가면 진짜 뭔가 그때 상처를 받았다면 네.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와. 아름답습니다.
1: 진짜요? 눈물이 네. 날 정도로?
0: 네.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강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진주에 가까워지는데 이때부터 차가 좀 많아져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크루즈 기능을 이제 끌 때가 됩니다.
1: 아 크루즈 기능 꺼주시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타고 통영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거든요.
1: 네.
0: 그래서 크루즈 산행 즐기기에는 아주 딱 알맞은 시간이죠. 어떤가요? 괜찮은 산행이죠?
1: 아 근데 기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뭐 서대산 갔다가 마이산 갔다가 적장산 갔다가 덕유산에 지리산에 남강까지 진짜 크루즈 산행을 지금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0: 네, 이거 저기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할 때 산 보고 싶다. 네. 할 때 이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타면 딱 좋습니다.
1: 와 진짜 많은 산을 볼 수 있네요. 이 고속도로 말고도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크루즈 산행 즐길 수 있는 거죠?
0: 네 맞죠. 우리나라 산이 70%잖아요.
1: 네. 네
0: 어느 고속도로를 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충북 봉은군에 있는 속리산에 다녀왔거든요.
1: 네.
0: 거기를 갈 때 중부고속도로하고 서산 영덕고속도로를 탔어요. 이때 내려가면서 본산을 또 열거하면
1: 네.
0: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운산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청주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면 선도산, 선두산, 백족산 네. 같은 이게 청주의 뒷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름 모를 봉우리들 지나치게 되는데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속리산이 나옵니다.
1: 속리산?
0: 네, 이 산 아주 고급진 산이죠. 네, 여기 고속도로하고 가까우니까 잠깐 빠져서 법주사라도 구경하고 네. 가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산 영덕 고속도로는 경북 청성에 있는 주황산을 지날 때 마무리가 돼요.
1: 어허.
0: 네, 이 밖에도 이거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지날 때도 수많은 산을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1: 네네.
0: 추석 때 고향 가는 기차표가 열리자마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너무 진짜 네. 많이 몰렸나 봐요.
0: 지금 좀 낙심한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실망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산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앉은 분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1: 왜요?
0: 이게 차창 밖으로 멋진 산이 보일 때 이게 재빨리 스마트폰 지도를 켠 다음에 방향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산 이름을 알아보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저거 지리산이다. 멋지다 라면서. 그렇게 하면은 운전자도 졸음을 아마 쉽게 쫓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1: 너무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0: 이거 등산 싫어하는 젠디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인데.
1: 그러게요. 네. 추석 때 혹시 이제 자가용이나 버스 타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창밖으로 보이는 이제 산이 어떤 산인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가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주 재밌어요.
1: 네. 근데 최근에 충북 보은군에 자리한 속리산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0: 아, 속리산 좋았죠. 이게 가을에 아주 딱 정말 알맞은 산입니다.
1: 네.
0: 가기에. 가을에.
1: 네.
0: 이게 1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후로 아주 오랜만에 갔거든요.
1: 네.
0: 좀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때하고 달리 좀 고급진 느낌을 아주 잔뜩 느꼈습니다.
1: 안 그래도 저 아까 이거 궁금했거든요. 고급진 산이라는 게 네. 어떤 느낌일까?
0: 아 이게 고급진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잘 관리됐다. 그리고 좋은 냄새가 난다. 좀 깔끔하고 깨끗하다.
1: 오 진짜?
0: 뭐 그런 느낌인데 네. 특히 속리산 입구에 딱 가면 정이품송이 있어요.
1: 오.
0: 아주 멋진 소나무인데 네. 법주사라고 하는 길 초반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려 600년 살았다고 해요.
1: 진짜?
0: 네, 그 세조,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이죠.
1: 네.
0: 세조가 여길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소나무가 그 세조가 지나갈 때 가지를 이렇게 살짝 아. 들어 올렸대요. 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 장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세조가 이 소나무

0: 한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1: 진짜?
0: 예, 정이품을.
1: 와.
0: 예, 근데 저는 이 소나무가 굉장히 멋져서 이 벼슬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뭐 이 소나무가 실제로 이렇게 가지를 들었겠어요. 예,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멋집니다.
1: 네.
0: 예, 그 이후로 아주 잘 정돈된 잔디밭도 나오고 그리고 멋지게 자란 소나무 군락도 지나요.
1: 아.
0: 예, 그런 다음에 법주사가 나오는데 네. 이 절도 아주 볼 게 많습니다. 여기 문화재 백화점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특히 이게 팥상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400년 된 건물이에요.
1: 우와.
0: 색이 발에 있어요.
1: 아.
0: 네, 희뿌옇게.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아,
1: 그렇군요.
0: 네, 이 속리산의 고급진 모습은 여기서 확인해도 되긴 하는데 네. 산에 올라가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능선에 바위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위들이 다른 산에 비해서 이렇게 위압적이지 않고 좀 무섭지 않게 생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게 속리산 숲이 이 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 아, 진짜. 네,
0: 마치 금덩어리처럼.
1: 와.
0: 법주사에서 이 능선까지 오르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아, 좀 가파른 편이거든요. 네, 숨이 많이 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천왕봉으로 가는 길
1: 네.
0: 그리고 문장대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1: 네.
0: 이 중에서 문장대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문장대 쪽이 경치가 더 좋고요.
1: 그렇군요.
0: 네, 이 코스로 왕복 6시간이면은 아주 즐거운 산행이 될 거예요.
1: 오, 왕복 6시간. 근데 진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이 속리산.
0: 네. 고풍스럽습니다.
1: 그렇네요. 자, 주말의 산으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산행하는 방법부터 가을에 가기 좋은 산, 가을에 가기 너무 좋은 산, 속리산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당재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차에서 본 산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요. 속리산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운전하실 때는 산 보는 것보다 전방주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왼쪽 차장 보셔라, 오늘 오른쪽 차창 보셔라 한 거는 반드시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만 해주시고요.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본 속리산의 경험 그리고 차에서 본 산 공유해주세요.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0: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전해드렸습니다. 범진호님이 안화 작가님 PD님 너무하시네. 크루즈 기능 언급했다고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음악을 유유하셨는데 크루즈 산행 때문에 혹시 진짜 이 노래를 선곡하신 그건 아니에요? 오 너무 신기하다. 오, 근데 네. 진짜 와, 크루즈 이걸, 산행 네. 얘기했는데 오 아니라고 합니다 진호님. 근데 정말 절묘하네요.
1: 네 이걸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알려주실까?
0: 아 그러니까 네. 진짜 신기하죠. 2516님이 젠디 산신령 말씀 듣고 아한 감탄사만 하지 말고 꼭 산에 한번 가셔요. 기자님이 힘나시게 힘 안 나세요 혹시?
1: 아 살짝 힘이 빠지긴 하는데.
0: 아 진짜?
1: 네 그 민호 아나운서랑 같이 어깨 동무하고 산에 한번 가시죠.
0: 근데 최두철님이 젠디 왠지 영혼 없는 리액션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 하셨는데 제가 좀 억울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주말엔 산으로 코너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다른 분 괜찮으시겠어요?
0: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이 코너 가장 우리 작가님이 금요일에 해서 그렇다고.
1: 네, 금요일에 해서 그렇군요.
0: 아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도 작 우리 기자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산 이야기 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네,
1: 재밌으면 한번 가시죠.
0: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도 재밌는데 충분히. 네,
1: 제가 그거 세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다음 주라고 그러셨죠? 지금 한 세 번 남았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510님이 속리산 참 좋죠. 저도 수학여행 때 갔다가 1년 전에 한 번 더 갔었는데 고급스럽다는 말이 어울리는 산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산에 가기 어려운 엄마를 모시고 또 가고 싶습니다.
1: 네, 저기 속리산 밑에 또 이어진 숲길도 되게 좋거든요.
0: 숲길이 있어요?
1: 네, 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속리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0: 네. 오 기자님은 속리산 법주사 정이품종은 중학교 수학여행 때 가서 본 기억이 가물가물 나네요. 아주 오래전이죠. 멋진 소나무였어요.
1: 네, 이 정이품송 말고도 그 뒤로도 소나무 군락에서 멋있는 소나무를 잔뜩 볼 수 있어요.
0: 많푸는 네. 소나무들이. 2614님도 정이품송 옆에 개구리가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고1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개구리를 엄청 좋아해서 여름휴가 다녀오다가 들러서 개구리 실컷 보면서 놀았었네요. 정이품송 그때도 많이 힘이 없던데 지난번 번개도 맞고 눈이 와서 가지도 유유 역사 속 나무인데 저 어릴 땐 거기로 수학여행도 갔어요. 다들 수학여행을 많이 가시네요.
1: 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 속리산에 갔을 거예요. 특히 청주 쪽에 사시는 분들. 네, 거기가 그 수안보라는 온천도 유명하거든요.
0: 온천도 있어요.
1: 네.
0: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0: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엔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와 미니 메시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김방자님은 속리산 맑고 깨끗해요. 법주사 큰 불상도 멋지고요. 문장대 꼭대기에 시원한 바람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웅장함도 멋집니다.
3: 네. 아까 제가 속리산이 고급지다 그랬는데 네. 아마 다른 산이 그러면 우리는 저급한 산이냐?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2: 진짜?
3: 네, 속리산이 진짜 그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2: 어쩔 수 없군요. 네. 네. 김경수님, 저도 지난주에 차 타고 불모산을 찍고 왔어요. 불모산 어디?
3: 불모산 어디죠? 불모산 어딜까요?
2: 모르겠어.
3: 네.
2: 기자님이 모르시면은
3: 네 이게 불모산이라는 게 이게 좀 흔한 이름이기도 하는데 아 창원
2: 아, 창원에 있는 곳인가 봐요.
3: 네 아마 그 높이가 좀 낮은 산인가 봐요.
2: 네. 네. 3983님 제가 사는 파주에는 심악산이 있는데 집 앞에 있어서 매일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등산인 거죠. 그리고 심악산 정상에 오르면 멋진 한강뷰와 멀리 북한까지 볼 수 있답니다.
3: 아, 네.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도 저는 등산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눈으로 이렇게 싹 훑잖아요.
2: 네. 네,
3: 이 나무 저 나무 갔다가 등산로가 어딜까 살폈다가 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죠, 산에.
2: 네. 네.
3: 눈으로 올라가는 거죠.
2: 오, 진짜.
3: 네.
2: 오, 4562님. 저는 마이산, 덕유산, 지리산 가봤어요. 젠디 산 도전해보세요. 너무 매력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 어디? 네, 마이산
3: 마이산입니다.
2: 오.
3: 네, 이 봉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쫙 보여요.
2: 근데 우리 지금 번호가 어떻게 되셨지? 우리 보내주신 4562님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멋지신 게 진짜 그 등산 그 가방에 네. 예쁜 인형도 달려 있고
3: 전문가 같네요.
2: 그렇죠. 등산 네. 스틱도 딱 드시고
3: 네,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시고
2: 복장이 너무 멋지셔서
3: 네.
2: 우와 되게 이렇게 멋지게 한번 등산 가시면 좋겠다.
3: 네, 저 젠디 좀 한번 저기 밖으로 끄집어내 주십시오.
2: 아니 근데 갈 때마다 인형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3: 그러네요.
2: 인증샷을 같이 찍으시네요. 귀엽다.
3: 네.
2: 오 감사합니다. 우리 사오유기님. 어때요? 마이산, 덕유산, 지리산 이쪽.
3: 여기 좀 어려운 산인데 젠디한테 이 산을 도전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2: 아 그래요?
3: 네. 한번 가시죠.
2: 아 네. 언젠가 네.
3: 일단 저는 다음 주?
2: 눈으로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3: 네.
2: 이게 직접 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3: 네. 대전 통영 고속도로라도 한번
2: 크루즈
3: 산행.
2: 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이렇게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또 고속도로 하면 휴게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휴게소에서 술빵을 판매하시는 분도 계셔요. 충남 공주 정안에 네. 있는 촬영 휴게소 가보셨어요?
3: 안 가봤어요. 촬영 휴게소는.
2: 혹시 가게 되시면 거기 술빵집이 있거든요.
3: 네.
2: 가서 저 가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들이.
3: 알겠습니다. 그 손가락 쫙 펴고 포기는 없다. 오당지 하면. 인사 받아주시겠죠?
2: 그럼요, 그럼요.
3: 네.
2: 그러면 기자님이 추천하는 휴게소 음식도 궁금해요.
3: 네. 요즘 거기 휴게소에 독특한 메뉴가 많아요.
2: 네.
3: 네 그리고 또 맛있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맛볼 수 있는 특이한 음식들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2: 네.
3: 모두 이게 경남 통영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먼저 이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가 있는데
2: 인삼랜드?
3: 네, 금산은 인삼으로 유명해요.
2: 네.
3: 이 휴게소에서 인삼 갈비탕하고
2: 우와.
3: 인삼 튀김 먹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맛있겠다.
3: 네, 금산에는 인삼에 관해서 꽤 후한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막 팔아요.
2: 네.
3: 그리고 다음에 덕유산 휴게소 가면 흑돼지 무진장 짜글이 먹을 수 있습니다.
2: 우와, 맛있겠다.
3: 네, 이거 아주 매콤하면서 칼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산청 휴게소.
2: 네.
3: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는데 허준 한방라면이 있습니다.
2: 우와.
3: 여기 라면에 황기하고 당기하고 이 여러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2: 오.
3: 네, 그래서 몸에 좋은 라면이니까 이거 두 그릇 드셔도 됩니다.
2: 맛이 어때요?
3: 맛이 당기 냄새가 아주 향긋해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메뉴판 사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좀 드셔보시면 냄새가 확 나니까 몸

0: 좀 좋아지는 좋구나. 느낌이 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다음은 고성 공룡나라 휴게소. 여기서 통영 멍게 비빔밥을 파는데
1: 와.
0: 이 남의 향기를 미리 맛본 다음에 이 통영에 대한 기대를 잔뜩 올린 다음에
1: 네.
0: 통영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1: 와.
0: 네, 바다 냄새 아주 향긋합니다, 이거.
1: 아, 진짜 맛있는 음식 많네요. 인삼 갈비탕에 인삼 튀김, 또 흑돼지 무진장 짜글이에 한방라면에 멍게 비빔밥까지.
0: 네, 휴게소 여행 아니면 뭐 고속도로 여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메뉴 진짜 새롭고 다양한데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남아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만나봐야죠. 오늘은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정답 맞춰주신 두 분께 어렵게 구한 선물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0: 금도끼 은도끼 퀴즈.
1: 퀴즈 내주세요.
0: 예. 제가 최근에 충북 보은근에 자리한 속리산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1: 네네.
0: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예전과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리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산행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산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계절에 가면 좋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네.
0: 과연 어느 계절일까요?
1: 어허, 아 그게 문제구나.
0: 네, 하늘이 높은 계절.
1: 오.
0: 청고마비의 계절.
1: 혹시 이 계절 좋아하세요?
0: 저는 봄이 더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왠지 이 계절이 되면 조금 쓸쓸한 느낌도 들거든요.
1: 저는 이 계절 가장 좋아하거든요.
0: 그러세요?
1: 네, 지금 딱 이 느낌. 크, 네. 너무 좋은데.
0: 지금이 딱 좋죠.
1: 여러분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는 노래 듣고 와서 공개할게요. 기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송창식의 푸르른 날. 네.

송창식의 푸르른 날 듣고 왔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고 가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여러분이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당첨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419님 한 주 마무리 복권 사가지고 가는 길에 정답 보냅니다. 정답 가을 맞춰주셨어요. 우리 0419님 복권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퀴즈는 당첨되셨습니다. 이분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자 다른 한 분 어떤 분일까요? 이번에 미니에서 뽑아볼게요. 미니에 계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황명현님 정답 가을 눈 깜짝하면 지나가버리는 계절입니다. 즐겨야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우리 명현님께도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 정말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이렇게 퀴즈를 내드리면은 정말 많은 문자가 들어오는데요. 그동안 들으시다가 이제 문자는 안 보내고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71님 2027년 대입 수시원서 접수가 마감됐어요. 그동안 고생한 모든 수험생에게 기특하다고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더 하고픈 말은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와 수시원서 막 시작한다 이 문자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제 마감이 됐군요. 수시원서 내는 것도 진짜 신경 쓸 일들 되게 많고 고민도 많이 되고 그러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5171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또 응원해주는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도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저도 응원 보내드릴게요. 3418님 오늘 월급 받아서 가족들과 치킨 먹고 있어요.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추석 보너스. 부럽죠? 치킨도 만나고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하실 거 전혀 없는데 3418님.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추석 보너스 받으셨으니까 치킨도 드시고 또 주말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890님. 젠디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에요. 첫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참에 풀어야겠어요. 하트. 아, 이런 문자 저 좋아해요. 이렇게 뭐가 좋아요? 이 중에 골라주세요 하는 거. 저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 중에 뭐가 좋냐? 저는 간장치킨 좋아합니다. 네, 간장 오리지널 아니면 약간 허니 들어간 그 있죠. 짭짤한 맛, 짭짤달콤한 아니면 당연히 반반이죠. 프라이드 양념 둘 중에 고민이시라면은 반반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드 담백하게 한 입 먹어주고 양념으로 자극적인 맛 채워주고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할게요. 김경태님. 저는 내일 새로 장만한 캠핑 장비 개시하러 캠핑 갑니다. 지금처럼 선선한 날씨를 즐길 기간이 길지 않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느끼며 맛난 음식 먹을 생각에 설레는 저녁이에요. 캠핑 또 가시는구나. 진짜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계절 따지지 않고 뭐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캠핑 즐기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해드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경태님은 캠핑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여러분은 뭐 하면서 보낼 계획이신지 주말 계획 5단계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지훈님이 신청해 주신 에피톤 프로젝트 한희정의 이화동 그리고 이기찬의 감기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8048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마지막 주말을 열공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파이팅! 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한 주 정도 남은 거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만큼 마무리 공부 잘 하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막 밤새서 하기보다는 아침에 그거는 공부 스타일이니까 네, 잠 잘 주무시면서 컨디션 관리도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합격하신 분들 문자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8048님도 꼭 자격증 시험 합격하시길 응원할게요. 2713님, 내일 인천에서 안면도로 해루질 꽃게 잡으러 갑니다. 두 아들과 함께요. 많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파이팅입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면도로 꽃게를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드님들에게, 두 아들에게 정말 재밌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꽃게 잡고 나면 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렇잖아요. 꽃게 많이 잡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5343님, 저는 주말에 매장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매장에 관리자로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매장 직원분들이 본사에서 관리하러 왔다고 절 배척하지 않고 제 얘기를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네요. 주말이 더 바쁜 매장이라서 다들 주말에 못 쉬고 일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저도 직원들과 함께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 5343님은 주말에도 일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왔는데도 그 직원분들이 같이 마음을 열고 잘 따라주셔서 진짜 고마운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직원분들과 근무 잘 하시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859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우리 아들 알바하랴 학교 다니라 힘들지 여태 잘해왔고 지금처럼 잘 성장하길 바란다. 엄마는 항상 지원이를 응원해. 신청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입니다. 오늘 아들 지원군을 응원하면서 우리 9859님이 골라주신 끝곡 마야의 나를 외치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전년 전월 대비 모두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자 트럭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와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 일부 휘발유 값을 리터당 약 $0.04 수준으로 2배 인상했는데 보조금으로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할당량을 초과해 주유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란 정부는 수년에 걸쳐 보조금 할당량을 줄여왔고 전쟁과 경제 제재가 촉발한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가격도 인상하면서 대부분 월 수입이 $100를 겨우 넘는 이란인들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 정치 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비료포대 쌓인 농장, 이불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 없다며 용 후보자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6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손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더위로 탈진 위기에 놓인 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공중을 떠돌던 순찰 드론. 드론 관제팀은 주변 경찰관에게 할머니의 위치를 알려서 구조에 나서게 합니다. 순찰 드론은 실종자를 찾는 데도 발군입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 드론이 먼저 떠서 실종 지역 주변을 샅샅이 훑고 인근 지상조에 연락하죠. 드론이 범죄 수배자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순찰 드론의 활약이 우리 일상을 더 안전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MBC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우리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한 지 1년여 만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텍사스주의 가스복합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당초 미국은 우리와 일본의 투자 속도 차이에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이미 올해 첫 사업을 확정하고 금융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웃도는 만큼 앞서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대미 투자의 사업성부터 우리 기업의 수혜 가능성까지 잠시 후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첫 대미 투자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효재 COR 에너지인사이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6: 대표님, 정부가 드디어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의 대규모 가스복합 발전소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이 들립니다.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7: 네. 미국 텍사스는 넓은 지역이죠.
6: 네. 네,
7: 그중에 이제 중앙부 정도 지역에 그 있는 엔시날이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 한 군 정도 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다가 6.3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6: 예.
7: 사업을 먼저 발표를 일단 이제 그런 사업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6: 예. 예.
7: 그래서 이 사업에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숫자는 약 223억 달러로
6: 예.
7: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대규모 원전을 뭐 8기 혹은 10기를 지어서 더해서 10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6: 예.
7: 1200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이 정도의 규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 네. 일단 천연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6기가와트가 넘으니까 대형 원전 거의 5기 수준에 해당되는 규모인데 여기다가 별도로 원전을 더 옆에 같이 짓는다 그 얘기인 거겠죠?
7: 그 원전의 위치는 예. 사실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6: 아, 예.
7: 그 미국의 이제 전력 시장은 여러 개로 나눠집니다.
6: 네.
7: 그 중에서 이 텍사스가 위치한 그 전력 시장을 우리가 이제

0: 그렇군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우리가 가스발전소에 먼저 방점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1: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0: 예.
1: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와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가장 유리하고 유력한 사업 중에 하나다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한국의 투자를 받아서 빨리 대규모 전력을 미국에 공급하길 원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전력 공급 방법 수단이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보통 인허가 난 상황에서는 태양광은 뭐 1년에서 1년 반, 풍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정도면 건설되니까 제일 빠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배전망입니다. 미국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 대비 송배전망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현재는 신청하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작전을 바꿔서 발전소를 짓고 그 옆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혹은 최대한 가까이에 건설을 해서 송배전망을 깔 때 두 번 안 깔고 한 번에 깔아서 처리하는 이런 이제 사업들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막 이렇게 6기가 단위로 건설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지와 면적과 분산되니까 이것도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가스발전소 단지를 지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용량을 한 곳에 몰아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전력 공급 속도 측면에서 미국한테 유리한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텍사스의 천연가스가 매우 쌉니다.
0: 네.
1: 우리나라가 지금 사용하는 천연가스 가격 대비 5분의 1,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천연가스로 만들면 미국은 아주 싸기 때문에 싸고 풍부한 전기를 빨리 공급해달라라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였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국가로서 이 발전 설비에 관해서는 사실 중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굉장히 세계 시장으로도 많은 이제 이 몫을 차지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주로 우리가 강한 분야는 화력 발전하고
0: 네.
1: 원자력 발전 두 개였습니다.
0: 그런데 예.
1: 원자력 발전은 국가별로 이 시장이 나눠져 있고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규모에 비해서 세계 수출 실적은 UAE 바라카 원전 내기 이외에는 아직 준공된 게 없죠. 하지만 화력발전 특히 석탄화력은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그나마 남아서 성장하는 시장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정도인데
0: 예.
1: 이건 사실 뭐 중국 업체들이
0: 그렇겠죠.
1: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발전 설비 만드는 업체들의 고민이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은 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름이 어떤 복잡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럼 남은 것은 이제 가스 발전입니다.
0: 네.
1: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오랜 시간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제 발전용 가스 터빈을 국산화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국산화된 가스 발전기를 우리가 해외에 팔고 싶은데
0: 네.
1: 이게 이제 좀 장벽이 높았습니다.
0: 아, 그동안 뭐 이력도 없고 하니까요.
1: 그렇죠. 예. 가스발전소 건설비의 한 절반 정도가 이 가스터빈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스터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에서 발전하고 나오는 그 폐열가스도 온도가 높습니다.
0: 예.
1: 한 600도.
0: 예.
1: 그걸로 다시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발전을 한 증기터빈까지 있습니다.
0: 네.
1: 증기터빈은 우리가 원래 잘 만들었고
0: 네.
1: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으니 우리가 이걸 패키지로 팔 수 있으면은 우리도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이 사업에 우리가 돈을 댄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스 터빈하고 증기 터빈을 공급할 나라가 마땅히 없습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활용해서 공급을 해줄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스 터빈, 증기 터빈 그다음에 거기 들어간 여러 가지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기자재.
0: 네.
1: 그다음에 이 사업은 발전소라고 하지만은 주변에 인프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송배전망도 건설해야 되고 물도 끌어와야 되고 가스관도 건설해야 되고 그런 EPC 패키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도 또 푸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는

0: 우리나라의 이 관련 제조업, 기자재, EPC 업체들한테 해외의 일감을 만들어준다. 이런 측면이 서로 좀 맞는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돈을 대고 이 가스발전소, 지금 아직은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이걸 건립하기로 확정이 됐다 했었을 때 미국도 가스 터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가.
0: 네.
1: 근데 미국도 넉넉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투자 받았을 때 본인들 기업들 육성하고 자체 산업 육성하려는 마음이 클 텐데 우리 그거 우리가 돈 댔으니까 우리가 개발한 가스 터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할까요?
0: 그거는 이제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사실 더 승산이 높아집니다.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이 전 세계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이
1: 네.
0: 이미 5년 정도 물량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놀랍게도 4년 사이에 뭐 4배가 올랐다.
1: 예.
0: 5배가 올랐다. 이러고 예.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데
1: 예.
0: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가스터빈은 이제 개발을 한 이후에 바로 판매가 되진 않았고 국내에 일부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생산 캐파나 가격이 좀 상대적 여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바로 비교를 해도 우리가 좀 더 가격이 낮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패키지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스터빈, 증기터빈, 전력설비 다 합쳐서
1: 네.
0: 그러면 이제 한국 공급망과 미국 공급망의 경쟁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더 승산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봤을 때는 뭐 100% 우리가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절대로 미국 공급망에 비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이제 조금 더 왜 하필 국가가 첫 번째 투자로 가스발전소 건립에 방점을 찍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전소를 자꾸 더 지으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데이터센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텍사스 엔시나리라는 이 지역 이게 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하는 수요와 뭐 맞물리는 곳입니까?
0: 지금 텍사스 전체에는 데이터센터 붐이 일어서
1: 네.
0: 이 숫자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1: 예.
0: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가 가장 그 많을 때 100기가쯤 쓰는데요.
1: 네.
0: 텍사스에서 지금 데이터센터 짓겠다고 하는 신청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1: 우리나라 전체보다요?
0: 네.
1: 와.
0: 어마어마한 이제 신청이 몰려 있는데
1: 예.
0: 뭐 이게 다 이게 사업화 된다 할지 이게 다 그 별도의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1: 네.
0: 한 사업자가 뭐 복수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1: 네.
0: 하나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붐이 있다.
1: 네.
0: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붐이 부느냐. 미국 전체가 전력 생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 늘어나는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1: 예.
0: 보여집니다.
1: 네.
0: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는데 텍사스에 몰리고 있습니다.
1: 네.
0: 텍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스가 매우 싸다 보니까 텍사스의 가스 발전소 돌려서 나오는 전기의 원가는 대략 한 60원입니다. 킬로와트아워당.
1: 우리나라가 얼마나 돼요?
0: 우리나라가 지금 도매가로
1: 예.
0: 오늘 기준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 150원쯤 합니다.
1: 엄청 싼 거네요.
0: 네, 엄청 싸죠.
1: 예.
0: 그리고 이제 텍사스는 또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둘이 무한 경쟁을 하니까
1: 네.
0: 작년 같은 경우에 텍사스의 그 도매 전기 가격이 한 60원이었고요. 전체 도매가.
1: 네.
0: 그다음에 소매도 공장 요금이 100원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80원이니까 전기 요금이 워낙 싼 나라고요.
1: 네.
0: 또 땅이 넓으니까
1: 네.
0: 이 데이터 센터 짓기에 필요한 땅도 많고. 근데 다만 이제 텍사스가 하나 안 좋은 거는 이제 물이 부족하다.
1: 예.
0: 그건데 그것 빼고는 뭐 조건이 좋으니까 데이터 센터가 몰리고 그 데이터 센터가 몰리니까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 팔기에는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장소도 사업 내용도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두게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0: 예.
1: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센터 짓는 속도와 맞물려서 그 적합한 시기에 이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원자력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지어져야 데이터 센터 잘 가동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잘 맞습니까?
0: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1: 네.
0: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대규모 사업자들은 빠르면 2년,
1: 네.
0: 늦어도 3년 안에는 전기를 다 공급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송전선으로 끌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의 평균 송전선 건설에서 전기를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입니다.
1: 예.
0: 시간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도 이 가스발전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기한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요.
1: 네.
0: 그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3년을 줄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3년 안에 가스발전소를 다 만들어서
1: 야.
0: 가스도 끌어와야 되고
1: 네.
0: 전기도 공급해야 됩니다.
1: 그런데
0: 네. 이 엔시나 프로젝트에서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추측하는 것은 현재 그 지역 인근에 대규모 가스 배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 배관을 이용해서 가스를 일부 받아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 해결될 것 같고요. 다만 부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이 넓은 땅이고 나머지는 이제 얼마나 빨리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준비들을 신속하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3년 안에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 3년 안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전기를 우리가 우리한테 주시오라고 원하는 그런 그 대규모 수요자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발전소의 수익은 결국 생산한 전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파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전소 건립되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냥 건설하고 납품해서 넘기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뭐 미국 정부랑 이걸 또 같이 운영 관리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것들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지금 한미 이 투자의 기본적인 골격은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입니다.
1: 아.
0: 그래서 왜 사업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가느냐.
1: 예.
0: 이 장기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빚을 갚는 시간에는 우리가 5대 5로 그 현금 이익을 가져오고요.
1: 네.
0: 빚을 다 갚으면은 미국 측이 9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기자재만 파는 것으로는 안 되고 투자금을 회수를 하려면은
1: 네.
0: 최대한 그 여러 가지 이 금융 구조를 잘 짜가지고 이 회수를 장기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전기를 파는 방식에 있어서 이 텍사스 얼코 시장은 좀 독특한 측면이 있는 게 여기는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1: 네.
0: 한국 같은 경우엔 이 전기를 팔 때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전기를 하나도 못 팔아도 돈을 좀 벌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1: 예.
0: 이 전력 시장에서 이 전기 수요가 어떻게 갑자기 막 폭염이 오고 한파가 와서 바뀔 수 모르니까
1: 예.
0: 이 정부가 발전소들한테 너는 대기하고 있어라. 필요하면 내가 너 전기를 쓸게라고 해서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이제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량 요금을 이제 주는 전력 시장이 많은데 텍사스는 특이하게 용량 요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을 때 나는 앞으로 20년간 보통 발전소는 20년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1: 네.
0: 20년간 나는 경쟁력을 유지해가지고 전기를 최대한 싸게 팔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자신을 하면 좋겠는데
1: 네.
0: 사실 이 텍사스 시장은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시나 프로젝트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빨리 빅테크를 잡아야 됩니다. 빅테크하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1: 네.
0: 1대1로 계약합시다.
1: 네.
0: 그래서 우리하고 20년 동안 우리한테 전기 사가세요. 우리가 전기를 뭐 100원, 110원에 공급할게요. 라는 식으로 빅테크하고의 이 PPA라고 하는데 이 PPA를
1: 네.
0: 얼마나 많이 좋은 조건으로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텍사스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들 뭐 반도체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이런 공장들도 이 근처에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 뭐 먼저 뭐랄까요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해 준다든가 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더 싸게 제공해 주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0: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1: 예.
0: 아마 이제 이 사업이 그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져서
1: 네.
0: 미국에 이제 기업이 설립이 되면은 혹은 그 전에라도 벌써 이 전력 세일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력 세일즈 측면에서 이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이제 기가와트 단위로 사줘야 되는데
1: 네.
0: 사실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라 하더라도 제철소가 아닌 한은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주진 못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현재 그 현대차의 대규모 플랜트가 있고 그 옆에 제철소를 지금 함께 짓고 있죠.
1: 예.
0: 그 제철소는 이제 전기로 그 쇠를 이 녹여가지고 만드는 이 쇳물 만드는 제철소니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1: 네.
0: 다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빨리 전기를 주시오 하는 데는 빅테크입니다.
1: 그러니까
0: 이 빅테크하고 쩐의 전쟁을
1: 네.
0: 과연 국내 그 기업들의 미국 공장이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요. 빅테크라는 곳이 워낙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술 혁신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보니 갑자기 어느 찰나에 우리 이렇게 많이 전기 먹는 하마 형태의 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아주 효율화해버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력 많이 쓸 줄 알고 우리는 인프라 투자 잔뜩 해놓고 있었는데 그 수요보다 훨씬 덜한 수요만 본인들이 전기 갖다 쓰겠다고 하면 낭패보는 거잖아요. 그런 그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까요?
0: 그런 이제 문제들이 우려가 돼서
1: 예.
0: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많은 발전소들 이게 뭐 재생에너지든
1: 예.
0: 원자력이든 가스 발전소든 간에 빅테크하고 그런 개별 전력 공급 계약 PPA를 여러 건 맺고 있습니다.
1: 예.
0: 아주 디테일한 것은 밝혀지지 않지만 대개 이제 구조가 비슷한데 20년을 확정하고요.
1: 네.
0: 그 20년 동안에 이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를 이 빅테크는 이 전문 용어로 테이크 오어 페이라는 식으로 좀 구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1: 네.
0: 무슨 말이냐? 발전소는 이 빅테크 믿고 지금 투자를 해서
1: 예.
0: 사업을 하니까
1: 그렇죠.
0: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에 적어도 뭐 60%, 65%는 당신이 전기를 사든
1: 예.
0: 말든
1: 예.
0: 무조건 나한테 돈을 주시오.
1: 아.
0: 이렇게 보통 계약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비율을 얼마나 하느냐.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너무 또 높은 전기값을 무조건 강매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지만 하나는 분명한 게 이 사업은 금융권을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 돈을 대주는 그 대주단이 당연히 그런 조건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텍사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경쟁 전력 시장이니까
1: 네.
0: 가스가 지금은 굉장히 싼데
1: 네.
0: 사실 20년 전에는 텍사스 가스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텍사스의 가스 가격이 이렇게 계속 싸고 가스 발전기 전기 가격이 계속 쌀 거냐 그건 사실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좀 달라요.
1: 네.
0: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야 뭐 해가 뭐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해가 계속 뜨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원가는 이미 낮은데 텍사스는
1: 네.
0: 이게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스 발전소 입장에서는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이야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밀릴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면 지금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사업자도 알고 대주단도 알고 아마 챙길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정부도 고심 참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거를 뭐 한 6개월 이상 검토를 했고요.
1: 아.
0: 현지에 가서도 많은 조사를 했고
1: 예.
0: 사업의 구조를 굉장히 다각도로 본 끝에 이 사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트럼프가 그냥 윽박 지르니까 급박하게 내놓은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물밑에서 많은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해본 대안이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 모시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첫 대미 투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LNG 기반의 가스발전소 건립을 우리 정부가 첫 투자로 선정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진을 누가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닌데 야간에 위성사진으로 찍은 건데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긴 도시가 없는 동네로 알고 있는데 했더니 그 가스가 남아서 밤에 그냥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4: 네.
3: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진짜 가스가 남아도니까 그냥 태워서 없앨 정도로 가격도 쌌을 거고 남아 돌았을 텐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력 수요가 더 뭐 빗발칠 거고 그럼 미국도 지금도 가스를 외국에 많이 팔고 더 많이 팔게 되면 그럼 가스가 나중에 오르면 그럼 이것도 뭔가 수리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4: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가스 가격은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쌉니다.
3: 예.
4: 지금 이 텍사스 쪽에 이 엔시나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그 미국의 텍사스 쪽에 가격을 형성하는 이제 일종의 가스 허브가 있고 가격 예. 지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와하 허브 지표라고 합니다.
3: 예.
4: 그 가격의 최근 가격을 보면은 이게 2달러가 안 합니다. 특정 단위당.
3: 네.
4: 우리는 지금 얼마에 쓰고 있느냐. 우리는 이제 한 15불에서
3: 와.
4: 25불에 쓰고 있습니다.
3: 예.
4: 최근에 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때문에
3: 예.
4: LNG 가격이 많이 올라서
3: 네.
4: 차이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러면 옛날부터 이렇게 가격이 싼 건 아니었고 20년 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천연가스 가격이 비싼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3: 네.
4: 그 사이 변화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3: 네.
4: 땅속에서 이제 못 쓰던 셰일가스를 캐면서 미국은 그 사이에 세계 제1의 산유국, 세계 제1의 가스 생산국, 세계 제1의 LNG 수출국의 트리플 크라운을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3: 네.
4: 그런데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상태에서도 미국에 생산되는 그 기름 워낙 많고 이 기름과 가스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그 가스를 다 모아서 상업화를 못하니까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셰일가스라는 게 이 전통가스와 좀 다르게 이거는 밭갈입니다. 이 밭을 한번 가는 식으로 한 3년 정도 캐내면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캤고 이제 좀 싸고 저렴하게 캘 수 있는 땅은 웬만한 건 다 캔 거 아니냐.
3: 네.
4: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그 전망대로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은 지금 미국의 평균적인 가스 가격이 한 3.5불 하는데요. 이게 한 5불에서 6불 간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불, 6불 가서 그 가격대로 미국에서 가스 발전 전기 생산하면은 지금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가격의 두 배가 오르게 됩니다.
3: 예.
4: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 가격, 발전소 가격은 이 연료비 연동을 해서 변동이 되는데
3: 예.
4: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변동의 문제가 없으니까
3: 그렇죠.
4: 5년, 10년 지나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다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3: 예.
4: 이거 상황이 지금은 좋은데
3: 역전되는 거 아니냐.
4: 역전될 수 있겠다.
3: 예.
4: 혹은 미국의 어떤 지역은 이제 가스가 또 지금도 비싼 데가 있습니다.
3: 예.
4: 그런데는 이제 원자력 전기가 또 쌉니다.
3: 아.
4: 근데 거기다가 또 원자력을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더 지었다. 그럼 그 전기 가격이 경쟁력이 있겠죠.
3: 예.
4: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스 가격이 미래에 좀 오를 수 있다. 혹은 가스 발전소 전기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은 충분히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말씀하신 LNG 수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한 1억 톤 정도 LNG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한 2천만 톤 늘었고요. 한 3, 4년 지나면은 이게 한 1억, 1.8억 톤까지 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도 국내에서 외국으로 계속 많이 수출을 해버리면 미국 안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3: 예.
4: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미국의 이렇게 낮은 가스 가격은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변수는 미국 행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셰일가스 개발을 안 했던 국공유지에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 거기서 또 대거 개발을 해라 라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셰일가스 개발을 하면 어마어마한 메탄가스가 공기 중에 나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관련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 낮은 가스 가격과 전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오늘 주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게 궁금이 되는 게 요즘 그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지으려면 다양한 뭐 희소금속, 희토류 금속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그쪽은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 금속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서 가스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또 계속 경쟁력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4: 네, 현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태양광 패널이나
3: 예.
4: 풍력 발전기에서
3: 네.
4: 희토류가 없으면 못 만드는데
3: 네.
4: 희토류의 가격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3: 아.
4: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3: 네.
4: 이제 그 태양광 패널은 사실 희토류라고 딱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3: 네.
4: 중요한 건 이제 은입니다.
3: 은.
4: 예. 근데 그 은의 가격이 그동안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3: 네.
4: 가격이 다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좀 변동이 있었고 이 풍력 발전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발전기의 자석 부분에
3: 네.
4: 이 소위 말하는 이 아주 높은 자력을 내는 자석이 필요한데
3: 예.
4: 그 자석을 이제 상당 부분 희토류
3: 예.
4: 그것도 중국에서 나오는 희토류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그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그 희토류를 이용한 고성능 자석이 발전기에 들어가고
3: 예.
4: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 예.
4: 그걸 탈피하려고
3: 네.
4: 여러 가지 대안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3: 아.
4: 가격은 약간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재생에너지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엔시날 사업비 이게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발전소 짓는 데 필요한 뭐 광석, 원자재 이런 비용이 올라가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 계산한 것보다 올랐을까요?
4: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용어의 이슈라고 보는데
3: 예.
4: 이 사업비라는 말이
3: 예.
4: 상당히 고무줄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주체가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렇죠.
4: 그런데 금융비를 어떤 회사들은 밑에서 이제 건설만 하는 경우에는 또 건설 투자비만
3: 네.
4: 보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 투자비의 경우에도 이게 발전소만 보는 거냐. 여기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까지 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3: 아, 예.
4: 과거에 말한 숫자 뭐 어떤 숫자는 168억 달러라고 했다가
3: 네.
4: 198억 달러가 됐다가
3: 네.
4: 223억 달러라고 하는데
3: 네.
4: 제가 볼 때는 용수
3: 이
4: 물이 필요한데 이거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수 인프라, 가스 인프라, 전력망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비를 뭘 얼마나 어디까지 포함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된 다음에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는 그거 대비해서 이 숫자가 한 50% 정도 높습니다.
3: 네.
4: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광범위한 인프라를 일단 포함한 숫자일 거다. 왜냐하면 엔시날 지역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3: 네.
4: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스발전소를 짓기 위한 기반 인프라. 뭐 용수, 전력, 가스관 이거 다 포함한 숫자의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아마 일부 금융비용이 좀 들어간 숫자가 아니겠느냐 혹은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포함을 시키는데 이 예비비를 10%를 반영할 거냐 30% 반영할 거냐 이거 차이가 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보수적인 숫자로 잡은 걸로 생각됩니다.
3: 그렇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초에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에 비해서는 한 프로젝트에 그걸 다 쓴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프로젝트에 더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초창기 얘기 나오고 트럼프가 자꾸 주장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엔신알 이후에는 또 알래스카 LNG 사업 이런데 우리가 또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4: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미 간에 우리가 약속한 그 MOU의 내용에는 미국이 사업을 제안을 하면
3: 네.
4: 우리는 사실 그것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그 운신의 폭은 굉장히 작습니다.
3: 예.
4: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이 엔시나 사업을 포함해서 LNG 수출 프로젝트도 몇 개 제안을 했고 알래스카 LNG 사업도 이제 그 후보군 중에 하나로 아마 네. 제안이 곧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예.
4: 그다음에 원전 사업도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제안을 했다가 미국에서 그건 좀 보장을 했다가 뭐 또 좀 최근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반도체 공장 사업 이런 거는 개별 기업이 하는 거니까 한미 펀드에 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좀 긴 기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높은 금리를 감수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을 원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금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이 인프라를 건설할 때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담보를 해서 미국 국채를 쓰면 그게 금리가 더 비쌉니다.
3: 네.
4: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3: 네.
4: 오히려 한국이 이거를 금융을 하는 게 더 돈이 싼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얼핏 봐서는 민간 사업자가 미국 안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뭐 요즘 돈이 다 AI에 몰리니까요. 그런 사업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 주길 원하고 그래서 그게 발전 사업, LNG 수출 사업,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LNG 배관 사업 이런 것들로 미국이 강력하게 요청을 아마 뭐 이번 달 혹은 다음 달까지 계속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그렇군요. 실제 우리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뭔가 좀 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4: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안에서 그 소위 건설 인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는 거.
3: 네.
4: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이 토목공사 혹은 뭐 건설공사 플랜트 공사의 어떤 관행은 우리와 많이 다르고요.
3: 그래요.
4: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이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려면 현지의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3: 아, 예.
4: 그럼 우리가 그 업체들을 직접 컨트롤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 파트너사와 협력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 보여지고요.
3: 예.
4: 그럼 우리는 뭘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주고.
3: 네.
4: 우리는 최대한 많은 기자재를 공급하겠다.
3: 네.
4: 심지어 뭐 배관,
3: 네.
4: 그 대규모 가스 배관에 들어가는 이 강관도 우리가 공급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3: 네.
4: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스터빈 제작 업체, 그다음에 그 전력 설비 업체, 그다음에 인프라 공사에는 많은 철강이 들어가죠.
3: 네.
4: 철강 공급 업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뭐 부수적인 이 관련 서비스 공급 업체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네, 이참에 이런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가 필요한 나라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도 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저희가 뭐 시설 인프라를 증설해서 그걸로 뭐 중국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4: 네, 지금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3: 예.
4: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개발을 했는데
3: 네.
4: 개발을 하고 나서 아무도 안 사줬어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가스터빈을 아무도 안 사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 네.
4: 발전 사업에 뭐 조단의 돈을 투자하는데 한 번도 검증이 안 된
3: 그렇네요.
4: 20년 동안 돌려본 터빈은 사실 시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3: 예.
4: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그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니까 정부가 공기업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을 이제 좀 이렇게 밀어가지고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와줄 테니까 써봐라 해서 네. 이제 이게 5년 전에 처음 계약이 됐고 이제 지금 막 첫 번째 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했으나 사실은 이 돈을 뽑으려면 개발비를 뽑고 공장을 잘 운영하려면은 뭐 1년에 몇 대씩 계속 팔아야 되는데
3: 그렇겠죠.
4: 정말로 좋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3: 아.
4: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직접 우리한테 이거를 사가겠다고 몇 군데가 와서 계약을 했고
3: 예.
4: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게 우리가 뭐 유럽 시장이나 다른 이 서방 세계 이걸 팔려면은 우리의 가스 터빈을 팔려면은 미국 시장 발전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3: 예.
4: 근데 이번 프로젝트로 실적이 생기면 저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스펙 자체는 뭐 전혀 전 세계 최신 가스터빈에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3: 네.
4: 실적이 중요했는데
3: 네.
4: 이번 일로 실적을 빨리 만들면
3: 네.
4: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 승산을 생각하면은 국내에 그런 캐파를 늘려서 우리도 세계적인 이런 가스터빈과

0: 관련된 시설의 공급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만약에요, 우리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미국에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기자재 사다가 미국에 보내줘야지 하는 과정에서 괜히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필요한 기자재 가격만 잔뜩 올라가지고 우리 내수업체들,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해서 뭐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되는 건 아닌지 그 걱정도 있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사실 이 산업에서 겪어보지 못한 너나 없이 빨리 전기를 달라라고 이제 뭐 아우성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정부의 계획으로는 뭐 10년 안에 뭐 20기가 정도의 네. 발전소를 추가하겠다 하고 있고, 미국 가면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거나 뭐 앞에 자리가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수요가 있고
1: 예.
0: 그런 전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들이니까 지금 뭐 기자재를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고 이익이 예. 아주 높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들, 발전 사업자들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요청을 하긴 하는데
1: 네.
0: 발전소라는 건 한 번 지으면 적어도 20년, 뭐 원전은 60년 이상 가동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서버는
1: 예.
0: 수명이 뭐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서버를 이용한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계속 필요로 할지, 뭐 무슨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력 상위량이 좀 기대만큼 안 높아질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든. 그다음에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1: 네.
0: 그 손 회장님께서
1: 네.
0: 이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2040년 정도 되면은 AI가 전 세계 전기에 20% 이상 쓸 거다. 그리고 매년 1기가와트 1테라와트 이상 전기 쓸 거다.
1: 야.
0: 그래서 이제 수요는 엄청난데
1: 예.
0: 그 전기를 핵융합으로 공급할 거다. 이런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만약에
1: 예.
0: 그 핵융합이 그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뭐 그 논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 예.
0: 지금 가스 발전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래가 펼쳐지면 악몽인 거죠.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요가 많은 건 좋은데 이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길어봐야 20년밖에 보장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전 사업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게, 원전을 지으려면, 특히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은
1: 예.
0: 아무리 짧아도 40년은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1: 예.
0: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이 원전 사업자들이 많은 접촉을 해서 우리가 대형 원전을 지을게, 뭐 당신들이 수요만 안정적으로 주면은 우리도 연속 건설해가지고 가격 낮출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 원가에서 이 사업 딜이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증 기간 때문에 문제였어요. 빅테크들은 20년 이상은 우리는 어렵다.
1: 아, 예. 네.
0: 뭐 IT 기업이 사실 20년 전에 IT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20년 이상 보장하겠어요.
1: 예.
0: 그래서 길게 봐서는 어떻게 이 대규모 수요를 따라가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향후에 큰 어려움을 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좀 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조율을 하느냐. 이거는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1: 네.
0: 똑같은 고민입니다.
1: 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캐파 증설 안 해서 그거는 저희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니면 저희는 당분간 못합니다 했다가 중국이나 다른 업체가 그거 다 수주해가는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말씀하신 일이 이제 정확하게 한 12, 13년 전에 발생했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2011년쯤에도 유가가 아주 비쌌고
1: 네.
0: 그 유가에 대응하려고 많은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큰 투자를 했다가
1: 네.
0: 여러 파산하고 정리 합병되고 없어졌죠.
1: 예.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공급 업체들이 다 그때의 어떤
1: 악몽이 있군요.
0: 악몽과 지옥도를 겪고 살아남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인은 뭐냐면, 그때는 이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자라고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1: 네.
0: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1: 예.
0: 공급망을 옮겼다가 2017년, 18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공급망이 점점 분화되고 있고 에너지 인프라 같은 이 기간 인프라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미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이미 많이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면

0: 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캐파를 좀 늘리더라도 이 중국 업체하고의 직접적인 경쟁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예. 게 다행이고 그다음에 또 다행은 이 발전용 가스터빈은 중국이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아직 못 만들고 있고 중국산 가스터빈 발전용 가스터빈이 공급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인데 발전소도 다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앞으로 국가의 존망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중 핵심이다라고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기자재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최근에 국가의 기간 중요한 전력 인프라에 중국산 기자재는 다 빼
1: 예.
0: 이렇게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국 입장은 좀 억울할 수 있는데
1: 예.
0: 변압기는 사실 아무 통신 기능이 없어요. 외부에서 뭐 걔를 통제할 수도 없는데 아 뭐 미국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중국 거 다 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일부는 소급이에요.
1: 아 과거 것도 그럼 네, 교차라는 거예요?
0: 과거 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1: 아
0: 근데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이 이슈를 제기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그게 뭐냐면 단순 변압기라고 생각해서 당장 이게 통신 기능이 없으니 얘가 중국에 첩보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원격 제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엉뚱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변압기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미국 내 공급망도 없고 중국 이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급망이 없으면 그 변압기를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미래에 가서.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1: 예.
0: 미래에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 예.
0: 아예 지금부터 단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에 중국산 기자재는 앞으로 넣지도 말고
1: 예.
0: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 교체해라
1: 네.
0: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좀 지금 캐파를 늘리더라도 중국이라는 큰 경쟁자와 좀 구별된 시장에서 아. 뛸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 네. 오늘 대표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를 에너지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장기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이 좋은 호재를 살릴 수 있을까요?
0: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 인프라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면은 아주 강한데
1: 예.
0: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술은 좀 약합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전력 산업이 그동안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제 목표 하에
1: 네.
0: 지난 40년간 매진을 해서 사실 뭐 전력 품질 세계 최고 그다음에 전력 공급 가격도 최근에 좀 올랐지만
1: 네.
0: 그동안 아주 낮은 가격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은 그런 전통적인 기술을 이용한 전력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까 한 지난 10년간 진행된 여러 가지 전력의 새로운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1: 네.
0: 왜 그랬느냐. 사실 실험실이나 이 스타트업이나 혹은 대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은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실전 전력시장에 넣어가지고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이렇게 뭔가 해보기에는 좀 이 딱딱한 시장입니다.
1: 네.
0: 보면은 이제 한전이라는 단일 사업체가 전력망도 다 운영하고 소매 사업도 대부분 다 한전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회사가 또 요금의 여러 가지 정부 통제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예를 들어서 이 새로운 전선을 쓰시면 똑같은 전선인데 전력을 두 배 많이 보냅니다라는 기술이 있다고
1: 네.
0: 치면은 이걸 적용하면은 지금 말하는 여러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할 수 가능성이 있는데
1: 예.
0: 우리 이거 쉽게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교체하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1: 그렇죠.
0: 그거 교체하면서 많은 소비자 불편 따르는데 그건 어떻게 감당할래
1: 예.
0: 하면서 공기업도 이런 눈치 보고 정부 눈치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술이 실존하는 기술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전력 시장 자체가 막 자유화된 경우에는 이런 기술들이 막 들어와서 테스트가 됩니다.
1: 그렇네요.
0: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와 바로 이어서 옆에서 발전소를 짓는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 발전소하고 좀 달라요. 발전소에 전기 나오는 건 똑같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도 공급하고 필요하면 전력망에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막 이 출렁거리는 부하 변동을 이 흡수하면서 전력망 입장에서는 부하가 일정하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제어 기술이 굉장히 첨단한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해외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발전소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이 제어 기술을 포함한 전력 서비스는 200원, 300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빅테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전력 서비스예요.
1: 그렇겠죠.
0: 발전소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최종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렇죠. 거니까. 예.
0: 근데 지금은 전기 자체가 워낙 급하니까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예. 그러한 복잡한 제어를 하고 전력망과 연동돼서 다양한 발전기들을 섞어가지고 안정된 전력 서비스를 넣어주는 거.
1: 예.
0: 이 분야는 사실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모처럼 얻어진 좋은 기회, 과제까지 함께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강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8: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9: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10: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1: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8: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2: MBC 11시 뉴스입니다.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11일 요충지 페림섬까지 장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마윤섬으로도 불리는 페림섬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두 개

0: 항로로 나누는 섬인데 이로써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일대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 수송로에 의존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조합원 1만 6천여 명이 참여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88%가 찬성해 쟁의 행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버스노사는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2차 조정회의를 열어 막판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총리는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A 과장은 총리님 주요 간부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휴대전화에 띄운 채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한 의원이 신분을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모 회사 세종 메디칼 주주들이 주가 조작 피해를 입었다며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브로커 양모 씨, 김승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 메디칼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등으로 세종 메디칼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종 메디컬 주주 3만 명 중 180명에서 800명가량을 피해자로 추정하며 피해 금액 추정치는 50억 원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초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자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002년 미국의 가수이자 래퍼 넬리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곡에 피처링한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멤버 켈리 롤랜드와 연인 사이냐고요. 하지만 당시 켈리 롤랜드는 넬리와 잘 아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중이어서 이 노래를 삼각관계의 이야기로 풀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어 이 곡이 탄생한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꾸 둘을 연인 사이로 오해한 건 그만큼 두 사람이 이 곡에서 보여준 호흡이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일 겁니다.

0: 9월 11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넬리 피처링 켈리 롤랜드의 딜레마였습니다. 아, 이 켈리 롤랜드가 부르는 멜로디 라인이 워낙에나 유명한 음악이기도 하죠. 예, 이 부분은 1983년 음악 패티 라벨이 부른 Love, Need and Want You 이 노래를 샘플링을 해서 만든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샘플링을 되게 매력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넬리하고 켈리 롤랜드하고 너무 이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때 아예 그 이름도 라임이 맞잖아요. 넬리 켈리. 그래서 넬리 앤 켈리 해가지고 두 사람을 같이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넬리가 그 데스티니스 차일드하고 같이 투어를 다니면서 이 데스티니스 차일드 멤버들하고 좀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욘세가 속해 있었던 그룹이었죠. 그 그룹에서 노래를 했었던 켈리 롤랜드가 이렇게 멋지게 피처링을 해준 곡이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저는 골든디스크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의 인생에 좀 피처링해주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에 골든디스크가 슬며시 들어가면 그건 골든디스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피처링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든디스크의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피처링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합니다. 방송하는 도중에는 문자 미니 참여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그냥 이 시간에 여유가 났는데 골든디스크에 듣고 싶은 음악 미리 신청해둬야지 하시는 분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수잔 잭스, 에버그린이었습니다. 2746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 사오며 시원한 가을바람 느끼면서 수잔 잭스의 노래 에버그린이 생각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이제는 이 시간에 부는 바람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시원하거나 아니면 선선하거나 어떤 곳은 서늘하거나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딱 즐기기 좋은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들으면 괜찮을 만한 노래 수잔 잭스 에버그린 같이 들었는데요. 이 노래 들으니까 아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골든디스크에서 항상 명절마다 하는 특집이 있죠. 추석 때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순위를 매겨서 신청곡이 가장 많이 들어온 노래부터 들어보고 있고요. 설 연휴에는 그동안 골든디스크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가장 많이 플레이된 노래들 순위를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 방송된 횟수는 실제로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선곡표에 다 집계가 돼서 어떤 노래가 어느 정도 방송이 됐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곡은 사실 신청을 해주셔도 시간상 못 들려드린 음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제가 신청곡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내주신 모든 신청곡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예, 이미 작업에 들어갔고요. 네, 이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 항상 1, 2위였어요. 1위 아니면 2위. 작년과 좀 순위 변동이 있는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추석 연휴 때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죠. 오성래님.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야근하는 딸 기다리면서 노래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따님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집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안전함, 안락함, 안정감 이런 것들을 오성래님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따님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설렐 수 있게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해 주신 이 음악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경숙님이 엘레나 마일스의 Black Velvet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도 두 곡이 모두 다 리듬 라인이 굉장히 좀 강렬하고 그 리듬 터치로, 장르는 다른데 리듬 터치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홀앤오츠의 Out of Touch 그리고 엘레나 마일스예요. Black Velvet.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973년생 아일랜드 가수 데미안 라이스 이야기 해보려고요. 데미안 라이스는요, 우리에게는 솔로 가수로 유명하긴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주니퍼라는 밴드로 먼저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뷔가 1997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니퍼로도 두 장의 EP 또 두 곡의 싱글을 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인터내셔널로 유통이 되진 않아가지고요.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데미안 라이스의 초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미안 라이스가 솔로로 전향해서 발표한 데뷔곡이 곧 대표곡이 됐죠. The Blower's Daughter. 영화 클로즈 OST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음악인데 지금도 그냥 데미안 라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악? 네, 그렇게 데뷔곡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데미안 라이스가 음악 작업을 굉장히 좀 천천히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이 2001년 데뷔라고 쳐도 지금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데뷔한 지. 그랬는데도 3장밖에 정규앨범이 없어요. 또 마지막 정규앨범도 10년이 훌쩍 넘은 2014년에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싱글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간간이. 2020년에 씨아의 노래죠. 샹들리에를 리메이크한 싱글을 한번 낸 적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이제 그 아일랜드 가수들끼리 모여서 뭐 U2의 보노를 비롯해서 아일랜드 가수들과 함께 라이브 앨범을 내면서 거기에서 라이브 곡을 한 곡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라이브가 아니라 스튜디오 싱글로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는 데미안 라이스 버전의 샹들리에일 거예요. 씨아의 노래가 아주 고음으로 시원하게 빵 터트리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면 데미안 라이스는 뭐라 그럴까요? The Blower's Daughter를 들으시면 예상 가능하게 아주 조용하고 낮게 깊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요, 진짜 가을을 재촉하는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죠. 데미안 라이스의 데뷔곡 The Blower's Daught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씨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샹들리에. And so it is just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드는 노래 데미안 라이스의 데뷔곡 The Bloomer's Daughte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시아의 샹들리에를 다시 부른 데미안 라이스의 샹들리에였습니다. 왠지 기분이 같이 좀 쫙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죠. 4527님, 저는 대전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신청도 잘 못하지만 나오는 음악 모두가 내 귀를 즐겁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늘 기다려지는 이 시간 골든디스크 오래오래 해주시고 저도 12시에 같이 퇴근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안부 남겨주셨어요. 지금 들으신 두 곡은 좀 운전하시는데 졸음이 살짝 오지 않으셨을까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네, 지금부터 퇴근하실 때까지는 제가 좀 템포 있는 그래도 리듬이 좀 살아있는 음악들을 골라볼게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골든디스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예찬님, 밤말리의 No Woman No Cry 신청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레게 감성 충만한 그런 밤을 보내면서 책을 읽고 싶어서 예약 걸어둡니다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약해 주신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게 감성 충만한 밤? 그래요. 레게 하면 밤 말이죠. 그런 충만한 밤에 어울리는 책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반말리 자서전? 제가 반말리 자서전을 진짜 인상 깊게 읽었는데 절판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어쨌든 어떤 책을 읽고 계시든 그리고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든 그곳을 자메이카로 만들어줄 음악입니다. 반말리 No Woman No Cry. 이 곡은 원곡보다 무조건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75년도 라이브 버전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밤말리 앤 더 웨일러스예요. No Woman, No Cry.

지금 들으신 노래 0967님 신청곡이었어요. 폴 앵카 다이애나였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4384님이 골라주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리헵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Kayo 9299. Yogi는 Kayo 9299.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임이다, 중임이다, 단임이다 하는 말에서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처럼 쓰이죠. 또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끝으로 단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인데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장관이 세예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아락치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고 한 이란 관계,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타국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 6살이던 200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뒤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는데 앞서 장녀와 장남이 전입신고한 아파트와는 약 1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서현동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식약처가 인도 이상 시험 결과에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식약처 보완 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미 인도 이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식약처가 14개 항목이라던 보완 요구사항은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3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제품이 해외 2상과 3상 임상 실험이 진행됐고 결과가 괜찮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등 24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0: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경일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김경일의 물음표.
6: 자,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 이거 지금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작진도 아까 대책회의를 했죠. 저도 정말 자주 가서 함께 웃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 하말넘만.
7: 맞습니다.
6: 맞나요?
7: 네.
6: 기획자이고 또 출연자이신 네, 강민지님 또 서솔님 네, 네. 모셨습니다.
7: 아, 네. 안녕하세요.
6: 네. 일단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구독자이면서도 많이 애청하고 있지만 저 같은 아저씨들한테는 좀 네. 친숙하지 않을 수 있죠.
7: 생소하실 수
6: 네,
7: 있을
6: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시는데 이 채널 하말넘만 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각자 본인 소개도 좀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7: 네, 네. 해볼까요? 그럼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서 하말론만이라는 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뭐 다들 아실 거 조금 유명한 거 먼저 설명해 드리면 사투리 강의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걸로
6: 레전드죠.
7: 이제 그걸 올리고 나서는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도 길 가다가 인사 주시기도 네, 하고 네, 그렇거든요. 네, 네. 그 줄임말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네. 너무 많아서라는 긴 이름을 그렇게 줄여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그대로 할 말 많은 여자애들이 나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거 해보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 그 영어로는 그래서 옆에 헤비토커라고 네, 써놓으셨잖아요. 네, 네. 네. 저희 학계에서는 이제 헤비토커 중에 한 분이 이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이신데 그래서 굉장히 예, 굉장히 이 채널을 지금 눈여겨보시고 네. 네, 라이벌이다라고 생각하시죠.
7: 아, 박사님께서요? 영광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되게 많이 봐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6: 네. 근데 두 분이 지금 원래는 대학에서 네. 영화학과 동기라고 네. 하셨어요. 네. 두 분이 이제 네. 동기시군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7: 그런 건데 이제 저 친구가 설명을 잘해봤어요.
6: 주로 이제 카메라 제작을 예, 예, 예.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네.
7: 저희가 원래는 유튜브를 하려고 만났던 그룹은 아니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친구들이랑 같이 굿즈를 처음에는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6: 굿즈를.
7: 네, 네. 디자인을 직접 해가지고 네, 뭐 모자도 네, 네. 만들고 뭣도 해보고 그래서 뭐 플리마켓 정도 나가보고 네. 좀 소소하게 놀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네,
8: 취미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7: 네, 네.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런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영상을 친숙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네. 갑자기 조금 이렇게 붐업된 영상들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네.
6: 아니 왜냐면 제가 어떤 그 영화 감독님이랑 네. 그 채널을 이동하면서 우리 이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반박이 아시더라고요. 카메라 몇 대 없지 하지만 이거는 전공한 사람들이
7: 정말요?
6: 하는 그 솜씨다라 그래가지고 네. 그분을 의심할까 하다가 그런 거예요라고 또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두 분 사이의 역할 분담은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네. 살짝은 알지만 그래도 완전히는 네. 모르니까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7: 네 사실은 역할 분담이 사실 거의 없기는 해요. 저희는 네, 이제 네. 기획부터 촬영이나 이런 거 다 같이 하는데 다만 이제 보신 것이 사투리 뭐 리뷰 영상 이런 거 칠판 앞에서 하는 거는 이제 화자가 따로 있고 나머지가 이제 촬영을 해주고 그런 것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플레이어고
3: 아니면 제작자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어요.
6: 그래요?
3: 네. 친구가 칠판 앞에 서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네. 찍고 있는 것도 많고.
6: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네.
3: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6: 그렇죠. 이게 나쁜 말로는 종잡을 수는 없지만
3: 네. 네,
6: 좋은 말로는 모든 네, 모든 사람들이 또 플레이어가 되고 또 네, 모든 네. 사람들이 또 네.
3: 뭐 제작자가
6: 이제,
3: 되고
6: 네네네. 네. 이제 저희는 아저씨들이니까 프론트 프로야구처럼 프론트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편집자 잔니 씨를 네. 비롯해서 다른 그 식구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3: 네.
6: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성이시군요.
3: 네.
6: 그러면
3: 일단은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편집자 잔니를 포함해서 저희 셋이서 일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크리에이터도 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자주 교류하면서 촬영을 우리가 넌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나가주기도 하고 나가달라 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다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6: 사실 뭐 저희들도 네. 저희들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품앗이 많이 하는데 역시 네. 한민족의
3: 도움 주고
6: 가장 네. 네. 중요한 어떤 미덕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아무리 마음이 잘 맞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와도
3: 네.
6: 에이 설마 그래도 한 번도 안 싸우시진 않으셨을 거고 그 뭐 크게 일 때문에
3: 저희요?
6: 좀 충돌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3: 근데 진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6: 네. 네.
3: 크게 충돌 그러니까 막 서로 뭐 조금 빈정상에서 뭐 약간 쎄하게 굴 때야
6: 지금 얘기하신 거 너무 네. 좋아요.
3: 서로 살짝 왜 저래 말 왜 저렇게 이럴 때는 있겠지만 근데 막 충돌이라거나 그게 하루 이상을 갔다거나 그런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
7: 네.
3: 혹시 저만의 생각인지요?
7: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예시를 드는 것조차 굉장히 예전 기억
3: 맞아요.
7: 인 것 같아요.
3: 더 한참.
7: 네. 그건마저도 어떤 저희가 하는 일이나 저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3: 외부적인?
7: 어떤 주변 상황, 주변 상황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하시면은 다들 진짜 안 싸웠어요라고 되물어 보시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6: 왜냐하면 뭐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조직 생활 혹은 뭐
3: 네.
6: 프리랜서 분들도 팀으로 움직이다 보면 참 이것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든 게 사람
3: 맞아요,
6: 인간관계잖아요.
3: 네.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6: 네, 네. 부럽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네. 물음표 제작진도 배워야 되겠네요. 네. 오히려 반대로. 야, 이거 이 사람 아니면
3: 네.
6: 이 친구 아니면 이거 정말 못했겠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보적이지 않습니까?
3: 네네네.
6: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이야 뭐 힘들면 이 부서에서 와서 뭐 지원 부서가 와서 해주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런 뭐 컴팩트한 조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만
3: 네.
6: 이런 경우에는 참 이 친구 없었으면 진짜 이거 못했겠다.
3: 네.
6: 예. 각자 이 기회에 한 네. 번씩 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여기서 생각이 안 나시면은 방금 네. 전에 하셨던 말씀이 또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7: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 네.
7: 저는 뭐 모든 게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지금 교수님께서도 보셨던 그런 히트친 그런 영상들 자체가 사실 키플레이어가 없으면 사실 만들어지지 않기
6: 그렇죠.
7: 때문에 네. 저희 채널을 외연으로 확 확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콘텐츠가 사실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이면에 제가 좀 많이 정신적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5, 6년 전쯤 네, 얘기인데요. 네, 네. 근데 그때 만약에 친구가 없이 저 혼자 했으면은 저는 진작에 그만두고 그냥 평범한 어떤 다른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6: 이 일을 그만두셔도 평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않으실 것 같은데.
3: 뭘 했을까?
6: 네. 네. 어떠세요?
3: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뭐죠? 그 학기 말에 평가하시는 거 그거 뭐죠? 그거를 봐도 사주로 봐도 항상 그 용두삼이라는 말을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기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6: 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네. 합니다.
3: 일을 버리는 건 너무 자신 있는데 그 뒤에는 정말 아무 자신이 없거든요. 뭔가 앞에서 하고 나서 그 뒤는 그냥 용두삼 수준이